0: 네, 이런 뜻깊은 방송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환영합니다.
2: 환영합니다.
0: 네,
3: 앞에가 TV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서로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우리 꽃샘당의 새로운 멤버님이 멤버로 들어오셨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꽃샘야뇨가 진행하는 이야기 있는 마을. 지난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시의원들을 만나봅니다. 이 시간에는 무소속 사선 의원이시죠? 대단합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방송 출연이라 떨리고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고맙습니다.
1: 저도 감개
3: 무량합니다.
2: 반가워요. 네, 이제 사선 의원이신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사선이니까 전주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고참 의원이시죠?
5: 네, 그렇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3: 네.
5: 벌써 사선이나 됐네요. 아,
1: 길어요.
5: 길다고 하신 분도 많은데, 저는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찌 갔는지 모르게 세월이 흘러서 이번 선거 때 너무 많이도 헤쳐먹는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래오래 좀 해서 평화동, 사학동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고, 후배 의원들이 또 우리 양 의원 뒤를 좀 따라서 배웠으면 하면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여하튼 이리저리 고맙습니다. 우리 평화동 사학동 주민들께 감사합니다.
3: 네,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사선 의원님까지 하시는 거예요.
1: 시간 가는 분들도 모르잖아요.
3: 네, 그러면요. 발로 뛰시잖아요.
5: 고맙습니다.
1: 의원님, 지난 12대 의회 때 복지환경위원회 하셨잖아요.
5: 네, 그렇습니다.
1: 이번 13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이신가요? 근데 거기가 어디죠?
5: 저는 원래 복지환경위원회를 고수했습니다. 전주에 할 일도 많고,
1: 네, 그렇죠.
5: 쓰레기 소각 문제랄지, 매립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좀 있고, 이제 물론 복지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어려운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 저는 최주만 의원께 저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행정위원회에 남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행정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행정위원회 지금 위원입니다.
0: 행정위원회는 어떤 분야를 관장하나요?
5: 이제 행정위원회는 전주시 재산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라는 이런 것을 이제 뭐 매각하거나 이런 걸때 우리 저 행정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특히 예산 문제에 많이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일들, 그런 부분들. 또 중요한 것은 전주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관리공단.
3: 네.
5: 시설관리공단도 전주 소관위원,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철저히 지금 감독과 견제를 하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 네. 행정위원을 하신다는데 양 의원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5: 제가 좀 전에 잠깐 흥분돼서 말씀드렸는데,
3: 네.
5: 사실 저는 제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3: 네.
5: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전제 이름이 불렸어요. 행정위원회 양영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날이라도
3: 네.
5: 양용하는 어쩔 수 없으니 한번 행정위원회 가서 한번 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면, 또 저도 사람인지라 또뭐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회를 두번 시키고 결국 제가 양보를 하고, 또 후배 의원들 초선 의원도 많은데 너무 안 좋은 모양새 같아서, 또 그럼 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주시 발전과 우리 또 평화동, 사학동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또 제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현재는 제가 뭐 원해서 가진 않았지만, 전주시의회 소통과 협치가 불통된 상황에서 제가 지금 현재는 행정위원으로 어거지로 쫓겨났습니다.
1: 근데 의원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콜을 해가지고 불러가는 거 아닌가요?
5: 아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위원회에 있던 일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저는 전주시 의원이지 어느 한 부분에서 이런 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 관련된 일은 여하튼 옳지 않으면 반드시 견제와 감시를 분명히 저는 할 각오, 앞으로도 하고 있고 전에도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하여튼 일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이번 전주시의회 원 구성할 때 원내 교섭단체 차원에서 의장단 선거 투표를 거부했지요?
5: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 거부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요.
5: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 네.
5: 10명이라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26명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있지만 민주당이 아닌 10명이 있는데,

0: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원래 5명이 돼야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수가 있는데 5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김현덕 의원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치를 나눠서 4명으로 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10명이 돼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실체적으로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양보 협치하지 않는 한은 민주당 자체 내에서 의장이 나오고 민주당 자체 내에서 상임위원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론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체적으로 여론전 흔들 뭐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 신문에서나 뭐 방송 매체에서 다뤄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명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민주당에서 양보하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앞으로 같이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한쪽 바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 네. 그 36명 중에 10명이면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네.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회사 작은 데서도 그런 거를 많이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큰 회사, 사회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1: 저도 진짜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상임위원장 자리 한 자리 정도는 배정해도 그렇게 되면 보기도 좋고 그래도 민주당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협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후반기도 저도 뭐 똑같은 생각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저는 뭐큰 의미가 없다 10명이라고도 그 대신 소통과 협치 이제 그것은 현재 의장단에서 그걸 많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또 욕심이란 게또 그렇습니까? 예, 자기들 욕심 밖으로서 내려놓지 이런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은 크게 부여하지 않고 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런 게요. 무시하면 안 되죠.
0: 네. 어쩌면 그동안에 전주시의회가 원내교섭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 12대 때 전주시의회가 원내교섭단체가 처음 구성됐지만, 그땐 또 워낙 소수였잖아요.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5명이 돼야 원내교섭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한분 때문에 4분으로 해서 원내교섭이 구성이 안 됐지만 4분은 그래도 똘똘 뭉쳤습니다. 뭐 송천동 분동 문제랄지 박예숙 문경 위원장 선출 문제랄지 저희 4분이 없으면 이 송천동 주민들께서 그 분동에 반대하신 분은 욕을 할지언정 그 4명이에서 아마 제가 13대 7론가 통과가 된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박예숙 위원장도 사실 그런 내부적인 투표에 4명은 뭉쳤습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명도 뭉쳐야겠죠. 어떤 이슈에 뭐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뭐 예결산위원회 할지 그런 데 가서 좀 우리가 힘이 필요하면 반대할 것은 반드시 반대를 좀 해줬으면은 제가 후에 원들한테 그런 말씀 옵니다. 소신 있게 일을 하라. 소신 있게 일을 해야지 바람처럼 따라다니면 이거 뭐 4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큰 문제가 없다. 일단은 자기 소신껏 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의지는 되나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꽃샘 라디오가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말력의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전주시의회 양용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곡또 띄운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치영과 본님들의 노래입니다. 당신만이.

0: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도란도란 마을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저희 꽃샘 라디오가 전주 치호의 양녀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의원님 앞에서 의회에 대해 그 소통과 협력 문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13대 전주시에는 무려 10명의 원내 교섭 단체가 구성된 만큼 의회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모습 그냥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2: 지금 우리 양용원 의원님은 우리 동네에서 일 잘하는 의원이라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혁신 진보 시민연대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힘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좀 그랬으면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주시도 이제는 전주시민이나 전라도 도민도 정말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전주 시민이나 도민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로는 전주시 전라북도 발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생, 협치, 소통. 그래 같이 해서 같은 책상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앞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시민들도 예전과 같이 많이 변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을 꼭 찍어야겠다.
0: 네,
1: 이제는 그런
0: 맞죠.
1: 말씀을 많이 들어서
0: 네.
1: 어딘가 모르게 좀 든든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국당도 5명이 들어오고 뭐 조국당한테 이제 초선이지만 뭐 3선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주 시민들도 주위에서 정말로 시민 말씀 잘 듣고 민원 해결 제대로 하고 진짜 일 잘하는
0: 네.
1: 의원들한테 진짜 표를 주셔야 전주시가 저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네,
0: 맞아요.
2: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 치르시면서 선거 공보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상을 공약하셨는데요. 그 중에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난전들로 도로 확장, 이건 뭔가요?
1: 예, 난전들로는 지금 공사가 세 구간에 걸쳐서 4억 예산이 지금 세워서 저기 구세군교회 삼천천에서
2: 네.
1: 우리 저 영무회담 굴다리를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0: 네.
1: 그 농로였는데 사실은 거기가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아파트 세대가 많아서
2: 네.
1: 예,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인도를 지금 새로 신설하면서 지금 도로 확장을 하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제일 난 코스 그 광신 프로그레스 커브길에 지금 인도가 있는 부분을 못 써먹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커브길에 도로가 좁아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다 됐는데 거기 주기장 지금 말하자면 포크레인
2: 예,
1: 그
2: 있어요.
1: 주차장 있죠?
2: 네.
1: 예, 거기까지가 이제 남은 구간인데 지금 그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예, 그래서 그 도시계획서까지 다 그려서 이제는 거기를 예, 토지주들한테 땅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강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차적으로 다 밟고 토지의 감정가도 다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예, 그 토지를 수용해서 그 구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광신 프로그레스 내려가는 그 인도 계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평화동 그쪽에 사시는 평화동 주민들이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운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작년에 그 길을 저희가 회사에서 회식을 한 데서 안 막힐 줄 알고 이제 회식 장소를 갔는데 20분이나 30분이면 걸릴 거를 1시간 반 넘게 가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벌써 반전은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1: 좀만 기다려주시면 그게 일명 광신이나 그쪽 골드클래스 주민들께서 일명 양용한 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그 산달나무 밑에 풀이 너무 커서 제가 제초 작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놓고 예, 그 도로를 하여튼 나무도 더 심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예, 보행권에 좀 안전권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정초등학교 옆 맨발 걷기 길 인근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거기도 제가 예산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우리 여기냐면 거기가 저 운동하신 분들은 많은데 정말로 그 소변이나 대변 볼 자리가 없어서 여기는 꼭 저 화장실 하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의원들 잘 아시겠습니다. 수정 예산에 몰리 이것도 그것을 본예산을 넣으면 싸웠다니까 의원들이 이게 무슨 화장실이니 뭐니 싸웠어요. 그래서 수정 예산에 살금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 번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완산구청 우리 뭐 평화동 다 해서 땅 전주시 땅을 좀 확보해봐라. 근데 단 전주시 땅이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 골드크레스 3차 옆에 도로변 도로 안에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주시 땅이 없어서 전주시 땅이 없어서 그걸 불용 처리하게 되면 너무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 우리 강의 우리 MC님과 말씀 잠깐 나눴듯이 평화일 어린이 공원이 현재 지금 화장실이 닫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분들과 어린이들이 하루면 예, 상당히 많이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은 여기 네. 대정수 앞에서는 땅이 없으니 땅을 다시 확보하는 기간에 그러면 거기다 화장실을 옮기자 해서 지금 8.3m 장애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 화장실을 지금 아마 조만간에 평화일 어린이공원 그것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설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달 말 안에까지는 끝내라고 했는데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2: 많이 이용해야겠네요.
1: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3: 네.
1: 기어도 좀 많이 해주시고.
3: 네. 네. 네. 지금 수영장 건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1: 아, 제가 지금 진짜 현장에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네. 민원이 수영장,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이제 우리가 아.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착공한다, 6월 달에 착공한다, 네, 이제 선거 기간 때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거 착공도 않고 거짓말만 했다. 이렇게 이제 주변 좀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시청 담당 과 분들하고 만나서 이번 추경에, 9월 달에 하는 추경에 우리 좀 수영장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겠다. 국도비는 이미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수영장을 지금 못 오는 스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추경이 좀 곧 시작할 건데 지금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담당 부서에 하여튼 야무지게 좀 밀어붙여서 우리 시 예산이 좀 쓸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평화동 사학동 주민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전주시가 경제가 정말로 녹록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알겠습니다. 네.
2: 평화동은 문화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 맞습니다.
0: 네,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만큼 우리가 사는 동네가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또 지난 6월에 의회 5분 발언 때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권 버스 정류장 이걸 만들자고 제안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남북권 버스 정류장이 네. 예전부터 여러 말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위치나 이런 것이 좀 변변치 않아서 제가 이제 그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새만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속도로가 4개가 거치게 돼요.
0: 네네. 네,
1: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타면 4개 고속도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저 북부권에 있는 그 시외버스터미널 그런 보면 거기는 호남 고속도로 하나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쪽에도 인구가 우리 남북권에 한 20만 이상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새로 새만금 고속도로의 진입로 IC 인근에 저 남북권 버스 정류장을 만들면 우리 남북권에 계신 분들도 편할 것이고 또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류장을 신설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4: 네. 말씀 들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싶네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은 금암동에 있고 북부권에는 호남 제일문 정류장이 있는데 남북권은 그게 없어서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지요.
1: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네, 목격하고 네. 또 저 역시도 뭐 네. 서울 같은 데 가면 한 시간 이상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전주시에서도 다른 예산보다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 좀 지금 우리가 저 버스 완성장을 저기 전주역에 만들어 놓고 있지만 네. 사실 무용지물이 아니고 그 수백억 들여서 네. 그런 돈이 한 2분의 1만 들이면 여기 우리 남북권 버스 정류장 만들 수가 저는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그래야 우리 남북권도 좀 발전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여튼 진행이 될수록 저는 계속 전주시와 저는 한번 같이 한번 다퉈보겠습니다.
0: 네. 네. 이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그 버스 정류장만이 아니고 화물 터미널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 같아요, 의원님.
1: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똑같이 지금 우리 장동에 가면 장동에 화물 저 트럭 정류장이 있어요. 네, 네. 공영 정류장이. 근데 거기도 이제 있지만 아까 제가 좀 전자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뭐 통행권이나 이쪽이 훨씬 북부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내 물류기지가 반드시 필요할 곳이 저는 앞으로 오면 이 남북권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수동마을이랄지 학점마을 앞에 충분히 뭐 대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도시계획만 변경시키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번에도 중요했지만 뭐 제가 산단도 좀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발언도 한 사람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기지를 최적지가 지금 보면 남북권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뭐 여기 MC님도 계시지만 아파트 주변에 화물차 다 받쳐 있어서 불편하고 맨날 신고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남북권에도 같이 버스 정류장과 함께 예, 공영 터미널 저 화물차 공영 터미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뭐 아마 우리 시민도 같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강력히 네. 이것도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네.
2: 그런데 의원님 큰 거 걱정이 하나 있는 게 네. 이런 거 하면은 좋잖아요. 저희들도. 그러죠. 근데 제일 큰 걱정은 전주시가 지금 빚이 많다고 하는데 재정 위기라고까지 하는데 이런 사업 할 수 있을까요?
1: 예, 저도 사실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 특히 뭐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전주시 빚이 뭐 7천억이니 1조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전주시 빚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그저께 발표했듯이 빚이 1조 정도 됐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빚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 아까 저 뭐 여러 예산이나 지금 뭐 수영장이랄지 평화일동의 복합 커뮤니티스랄지 이런 것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한 걸음 나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림은 좋습니다만 뒤에서 받치는 배경이 없으면 아니 거시기 뭐 저 크레용이 없으면 못 그리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러나 제가 일단 발언 내용에서는 이유 어떻든 간에 전주시가 예,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라도 할 수 있도록 저는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2: 네. 그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네. 그러고 보면 의원님은 우리 동네 일, 민원 해결에 가장 앞다서시는 분잖아요.
0: 믿겠습니다.
2: 그런데 네. 네. 저희 신랑도 이렇게 네.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의원님이 이선할 때부터 하실 때부터 이렇게 제 신랑이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도로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원님들 중에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양녕한 의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고. 네. 날 뜨거울 때 다니시는데.
1: 아, 요즘 같으면 너무 뜨거워요. 제가 지금 현대아파트 인도 개설 사업이나 지금 제가 지휘해오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러나 주민들이 처음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는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왜 멀쩡한 곳을 허냐. 뭐 몇 년 전에 했니 허냐.
2: 이제 뜯었다 네. 붙였다 한다고.
1: 왜 뜯었다 붙였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하는 곳은 진짜 우리 그 주민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뭐 나무뿌리에 들려서 다 인도가 들려있는 상황 안 좋은 상황 상태를 저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전주시 예산이 완성으로 편입이 되면 성립이 되면 누군가는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서신동으로 가서 일을 하던 뭐 효자동으로 가서 이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전주시 예산의 흐름을 저 같은 경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예산이 어디에 단가가 있으면 허다못해 풀이나 이런 것도 싹 지금 안 보이지만 제가 다 움직여서 풀이 비어집니다. 예, 근데 그만큼 열심히 돕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아까처럼 뭐 일 잘하는 응원, 발로 뛰는 시원 그 기대에 저는 벗어나지 않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더 동네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0: 네.
3: 네, 그렇죠. 우리 양영원 의원님이 하도 부지런하게 일하니까 평화동에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우리 의원님 요즘 평화동에서 가장 관심 갖고 신경 쓰시는 일이 뭔가요? 궁금해요.
1: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네. 주민의 행복함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즉 민원으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지금 민원 많이 받는 것이 왜 평화동은 인구가 많은데 수영장이 안 없냐. 왜 5월 달에 발주하고 착공하고 6월 달에 착공하고 8월 달에 착공한다더만 관광 무소식이냐. 시의원이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나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국비와 토비는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실 사업이 아직은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시비를 좀 확보해서 수영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평화 1동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은 지금 착공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국비와 토비는 확보됐기 때문에 착공은 가능한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자치장 노동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단되면 지금 거기 주차를 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도로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사가 뭐 하루 이틀 중단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중단되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 민원이 곧바로 어디로 전주시로 들어갑니다. 시작 여하지도 못하려면서 뭐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뺏었냐 뭐 사람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었냐 뭐 그래서 펜스를 쳐서 어둡게 만들고 바람이 안 통해 만든다. 이런 민원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지금은 아닌 것처럼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구청과 우리 예산을 담당한 예산부서 상의해서 이번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까지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마 착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에게 일부 이야기하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저희 꽃샘 라디오가 전주시의회 양녀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의 노래입니다. 도요새.

0: 네,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양용화 의원님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13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하시는 점 지역 주민들에게 다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1: 네. 하여튼 우리 훌륭한 MC들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덜덜 떨리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 거짓말
3: 하나가
2: 같아요.
3: 안 떨리고 있어요.
2: 거짓말 같아요.
1: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수영장 문제, 그다음에 평화일동의 복합 커뮤니티 문제, 뭐 난전도로 문제, 그다음에 뭐 지시제, 만렛제 여러 가지 우리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우리 평화동 사업동이 전주시 36개 동 중에 그래도 살기 좋은 동이라 이렇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저희 꽃샘 라디오가 전주시의회 양용환 의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주신 우리 양용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지만 막상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동네 의원들, 특히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점을 또 불편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하겠지요? 유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발언한 의안이나 발언 내용, 또 활동 사항들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꽃샘 라디오는 앞으로도 이 시간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마지막 노래 한곡 띄우면서 아쉽지만 방송을 마쳐야 될것 같아요. 안치환의 노래입니다. 귀뚜라미.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햄맙 클라비에 소나타입니다. 이 작품은 1817년 6월부터 1819년 7월에 걸쳐 작곡되었는데 이때 베토벤은 거의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817년 여름 베토벤이 휴가를 떠나기 전 런던의 피아노 제조업자인 브로드 우드로부터 최신식 피아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피아노를 포르테 피아노라고 불렀고 독일에서는 함머 클라비어라고 불렀는데 나무 망치가 현을 두들겨서 소리를 냈기 때문에 망치, 함머, 피아노, 클라비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피아노는 다른 피아노에 비해 음량도 크고 울림이나 음향 효과도 진일보한 최첨단의 악기였습니다. 이 피아노로 작곡하였기 때문에 함머 클라비압 소나트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3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트를 들으시겠는데요. 이 악장에서 베토벤은 특유의 격정과 강렬함은 최대한 억누르고 시종일관 느리고 조용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듯 말듯 약한 음으로 진행하다 코다 시작부에서 잠시 분위기가 상승한 후 다시 약한 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에릭 하이드세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저는 오늘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이곳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끝나면 사무실로 복귀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으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시간은 분명 노동의 시간을 치열하게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시간을 샘해주지 않습니다. 택시 노동자는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차로 거리를 달려야 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견뎌냅니다. 그들의 이 시간을 제도는 노동의 시간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빈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이 모든 시간들의 총합이 아닐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대를 잡는 노동자의 삶이 먼저 안전해야 합니다. 내가 타는 차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 그 차를 움직이는 사람의 정당한 땀방울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면서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폭염 속에 잘 지내시죠?
1: 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폭염이라니까 뉴스도 좀 무서워요.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 네, 뉴스 전해주시죠.
1: 그렇죠. 하여튼 폭염 속에서도 또 각자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터를 지켜내시는 네. 네,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0: 네,
1: 첫 맞습니다. 번째는 그 폭염 정보 네. 소식인데요. 아마 해가 갈수록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지구 때문에 그런가요?
0: 지금 유럽은 지금 뭐
1: 40도
0: 예, 산불에 예. 지금 난리더라고요. 예,
1: 심각한 뭐 지구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예. 맞습니다.
1: 우선 그 전주시가 배달, 대리운전 그리고 택배 노동자처럼 온종일 밖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 운영을 한층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평소보다 보름이나 빠른 6월 중순부터 지금 문을 열었고 또 9월까지 주말과 또 휴일을 포함해서 연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완산구 효자동과 덕진구 송촌동 두 네. 곳에 있는데요. 하루에 한 130여 명이 네. 예, 노동자들이 잠시 들려서 숨을 돌리고 있다고 네. 합니다.
0: 농수산물 시장하고 갖고? 뭐 비보이 광장에 예, 있는 그렇죠. 그 간이 쉼터를 하루에 그래도 130명의 예. 뭐 노동자들이 이용한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1: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폭염 속에서도 또 편하게 음식을 받고 또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뜨거운 네. 도로 위를 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1: 쉼터는 그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폭염이란 위험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폭염 속에 잘 쉬어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건설 노동자들이나 이 농업 노동자들이
1: 네, 심각해요. 거기.
0: 굉장히 이제 지금 네. 또 폭염에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0: 그런 분들도 참 정말 잘 33도 이상이면은 예, 쉴 수 네. 그늘에서 쉬도록 되어 있는 그런
1: 맞습니다.
0: 것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1: 하여튼 더 많은 공간들이 늘어나서. 또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좀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1: 두 번째는 정말 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오늘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픈 뉴스인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머리가 끼이는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0: 네.
1: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고용노동부가 즉시 지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엄정 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예, 아니, 소식 중에 제가 하청이라는 거에 또 이제 좀 주목이 되는데.
1: 그렇죠.
0: 이게 사실 정규직은 이제 그 중대재해가 엄청 줄었는데 네. 여전히 이제 하청 구조에서 재해가 더 높아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산 조선소의 네. 이제 젊은 층이 사실 고용이 늘었다고 뭐 통계
1: 네, 통계치에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네,
0: 보는데 네. 이렇게 이제 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네. 일이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네.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도 하청과 네. 연결됐다는 게
0: 그러니까요.
1: 우리 어떤 그 노동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청년 노동자의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 어쨌든 애들을 피하고 이번엔 정말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안전 공백을 완벽히 메우는 좀 네. 엄중한 또 네. 엄격한 어떤 그 책임과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도
1: 아,
0: 안정적인 정규직 네. 일자리가 이게 조선소도 그래야지 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1: 지금 뭐 네. 조선업이 뭐 아주 거의 호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네. 안정적인
0: 네.
1: 일자리가 네. 보장이 되고 또 그래야 또 궁극적으로 안정된 회사 측

0: 임금과 또 퇴직금을 받지 못해 알바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판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은 오롯이 또 노동자 가족들이 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부는 좀 미뤄진 만큼 엄정하고 또 신속하게 판결로 벼랑 끝에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조속히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0: 예.
1: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0: 기대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지역 예술인들의 현실을 짚은 뉴스입니다.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지역 예술인과 또 주민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10여 년 만에 소리 프린지 무대를 부활시켰습니다.
1: 네.
0: 취지는 참 좋으나 문제는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된 어떤 지원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예술인들, 지역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무대인가 보죠? 소리
0: 그렇죠.
1: 프린지가. 근데 이제 참가하는
0: 하는 사람인데
1: 예술인들에게
0: 10만
1: 10만
0: 원이.
1: 원의 출연료.
0: 예. 아마
1: 와.
0: 공연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 야.
0: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아, 그리고 이제 공연 연습을 맨날
0: 예.
1: 며칠 해야
0: 그러니까
1: 되는데
0: 공연도 해야 되고
1: 지역
0: 준비.
1: 예술인의 출연료를 10만 원이라고
0: 그럼요.
1: 하는 게 너무나 진짜 터무니없는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공연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 연습 시간, 또 이동비, 무대 준비를 생각하면 이게 버스킹 수당보다 못한
1: 네.
0: 수준이라고 비판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 측은 이제 문턱을 낮추기 위한 파일럿 사업이라고 해명하지만 신진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을 악용해 낮은 보상을 정당화하는 관행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0: 예.
1: 그러니까요. 이 세계 소리 축제가
0: 오래됐죠?
1: 어쨌든 오래되어서 이제 자리 잡은 만큼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또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0: 적절한
1: 해야,
0: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지역 예술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지역 언론에서 이거를 또
0: 다뤄졌습니다.
1: 다뤄줘서
0: 예, 그래서 개막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코앞인데 그 예술인들의 정당한 땀방울이 또 제대로 인정받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8월 뉴스에 이게 보완됐다고 정정해서 신문 기사가 났으면 좋겠네요.
0: 좋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1: 자, 다음
0: 예, 다음.
1: 라디오에서는.
0: 예. 다섯 번째는요. 전북 자치도 산하 한 출연관장이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폭언을 해 노동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 피해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결국 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기관에서 일어난 이 권력형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깁니다.
1: 그러니까요.
0: 요즘
1: 과태료
0: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 없는데
1: 많아요.
0: 많아요?
1: 그럼요. 지금 전라북도 인권
0: 예.
1: 담당관실에 올라오는 그 인권, 기관 내 인권 침해
0: 그래요?
1: 신고가 많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근데 인정률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0: 맞습니다.
1: 신고
0: 아,
1: 건수는
0: 그래요?
1: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이 기사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게 괴롭힘 당한 직원은 어쨌든 퇴사를 하고
0: 예, 그러니까.
1: 센터장은 어쨌든 이제 남아가지고 과태료 처분만 받은 건데 이게 참 조직 문화가 빨리빨리 이렇게 좀더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이게 정체되다 보면
0: 반복되게 되고
1: 반복되고
0: 피해는 또 노동자한테만
1: 그렇죠.
0: 돌아가고 어쨌든 기관장의 우월적 지위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과 또 지자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금 우리 사회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화를 좀 바꾸는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안타깝습니다.
0: 예,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회의원실 앞 통신탑에서 지금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택시 노동자 고용기 총무국장의 소식입니다.
1: 전주에서
0: 예,
1: 택시
0: 전주.
1: 운전을 하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예,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폭염과
1: 네.
0: 또 폭우 속에서 철탑 위에서 온몸을 견디며 택시 완전 월급제 전면 실시 그리고 또 간주 근로시간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더 다뤄보기로
0: 예.
1: 하고, 7월 8일이 100일을 맞았다고
0: 예.
1: 뉴스에
0: 7월 8일.
1: 나왔네요.
0: 예, 7월 8일이 100일째. 지금 며칠째 거의
2: 100

0: 20일이
1: 네,
0: 넘었네요. 여행
1: 그러네요.
0: 갔으니까.
1: 네, 120일 정도 됐습니다.
0: 그렇죠. 폭염 속에서 이 100일 넘게 지내고 120일 정도 지냈는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절박한 저는 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정권과 국회는 이 외로운 부르짖음을 좀 외면하지 말고 택시 노동자가 안전하게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좀 답을
1: 네.
0: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됐어요, 지금
1: 그렇죠.
0: 택시 월급제 문제,
1: 네.
0: 택시 지금 택시 노동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좀 해결 방법들을 좀
1: 네.
0: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이것으로 또 혹시 더 소식이 있나요?
0: 뭐 인사
1: 아,
0: 말씀을
1: 인사.
0: 드리고 노동은 결코 고통이나 희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해가 지면 웃으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 이 소박하고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때 저는 비로소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도 그 당연한 권리가 당당한 현실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등 여러 단체가 지난 6월 29일 전주시 플랫폼 노동자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탁회의에는 카카오택시,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핸드폰 앱을 통해 노동을 하는 소위 플랫폼 노동자 26명이 참여했는데요. 오늘은 당일 참가자 중 카카오택시 노동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택시하면 전통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AI 시대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의 조건과 삶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유세윤 택시 노동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먼저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택시 운전 일을 하고 있는 유세진이라고 합니다.
1: 아, 예,
2: 예, 유세진입니다.
1: 네.
2: 예.
1: 유세진인데 제가 이름을 틀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아,
2: 아,
1: 오늘,
2: 괜찮습니다.
1: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 제 감사합니다.
1: 네. 현재 이렇게 택시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5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 아, 5년.
2: 예,
1: 예.
2: 5년 정도.
1: 그럼 5년이면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인가요? 혹시 무슨 계기, 어떤 계기로 택시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2: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1: 네.
2: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제 개인 꿈을 좀 펼쳐보려고 개인 사업을 한번
1: 네네네.
2: 해보려고 했는데 그잘안 됐습니다. 그러다
1: 네.
2: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1: 네.
2: 택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택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 네.
2: 이제 코로나가
1: 아.
2: 터졌던 거죠.
1: 네.
2: 코로나 직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가 있을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2: 몰랐죠.
1: 그러면
2: 전혀 몰랐죠.
1: 코로나가 그때 택시는 어땠어요? 코로나 때는?
2: 코로나 때는 많이 힘들었죠.
1: 아,
2: 예,
1: 힘든.
2: 아무래도 모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힘드셨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도 이제 많이 손님이 없어서도 힘들었고 일단 저녁 시간대에 손님들이 많은 시간들인데 일찍 집에
1: 아,
2: 들어가시니까 예, 그 시간대에도 손님이 없어서도 힘들고 또 코로나를 잘못하면 전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1: 그러니까요. 그때는 막또막 마스크 철저히도 쓰고 추적도 하고 막
2: 네,
1: 그랬던
2: 그렇죠.
1: 기억이 막 떠오르네요.
2: 네, 뭐 슈퍼 전파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1: 그러니까요.
2: 했었을 때라서.
1: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일 시작하려다가 누구 소개로 아니면 혹시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는 택시를.
2: 처음에는 이제 그 급하게 이제 생활비라도 필요하니까. 예. 네, 그래서 급하게 바로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 네.
2: 또 마침 친구가 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서
1: 친구 소개로
2: 친구 소개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1: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셨어요?
2: 어떤
1: 아니
2: 사업
1: 뭐, 사업을요?
2: 사업 그건 좀 아픈 게 있어서
1: 예 그럼 나중에
2: 죄송합니다.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진짜 다른 사업을 꿈꿨었는데 네네. 이제 택시를 해오고 계신데 그러면 보통 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2: 제가 보통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 정도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오전 11시 정도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 정도에 나오거든요. 왜냐면 점심 식사 끝내고 들어가시는 그때 또 유동인근들이 있어서 12시 반 정도에는 나와서 이제 저녁에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8시에서 9시 사이 그리고 이제 목금토 이제 저녁에 술 드시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10시에서 11시 정도 그 정도 합니다.
1: 그러면 13시간 뭐 16시간 뭐 이런 정도 사이로 하루에
2: 네네.
1: 하시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1: 자는 시간 빼면 네. 거의 다 도로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2: 예, 네, 맞습니다.
1: 주 6일?
2: 예, 저는 주 6일을
1: 주
2: 하고
1: 6일 정도 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12시간, 13시간씩만 잡아도 주 6일이면은 70시간이 넘는 80시간
2: 80시간이 조금 못 되죠. 예.
1: 지금
2: 그렇게 따지면
1: 법적으로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와
2: 그거는
1: 엄청
2: 이제 법이
1: 네, 아, 그래요.
2: 네.
1: 그러면은 실례지만
2: 네.
1: 80시간이라고 많이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소득은 한 달에 이제 기본급 포함해서
1: 네.
2: 예, 1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150만 원이요?
2: 예.
1: 150만 원이 매출은 아니고.
2: 예, 매출은 아니죠.
1: 아, 매출은 아니고 이제
2: 네네네.
1: 가져가시는 돈이.
2: 예, 기부로. 제가 통장으로 받는 돈이.
1: 아, 월급이.
2: 그렇죠.
1: 예. 네. 아니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인데요?
2: 매출은 450에서 조금 넘어갈 거예요. 450에서 480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아,
1: 그럼 거의 네. 450을 버는데
2: 네.
1: 그중에 3분의 1이 월급이고 150이면
2: 네, 네.
1: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머지는 저, 그럼 회사로
2: 그렇죠.
1: 가는 거예요?
2: 예.
1: 아니 야, 80시간을 주에 일하고 150을 소득으로 가져가는 이거는 왜 어떻게 이런 게
2: 그러니까
1: 되죠?
2: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산학금이 네. 지금 16만 5천 원이에요.
1: 아,
2: 네. 그리고 다른 네. 회사들도 이제 이름들은 다르지만
1: 네.
2: 기준금이라는 게
1: 기준금?
2: 있고, 예. 네. 뭐 하루 일일로 따지는 이제 산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해요. 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일 겁니다. 모든
1: 한
2: 회사들이.
1: 달에?
2: 네, 한 달에.
1: 한 달에 치면 380에서 400만 원을 산학금으로 내, 기준금으로 내야
2: 네,
1: 된다.
2: 네, 네.
1: 그리고 기준금을 초과한 금액에
2: 대해서는
1: 대해서 월급으로
2: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네. 이제 20%를 제한 80% 정도를 가져가고
1: 아.
2: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준금을 다 했을 경우에
1: 네.
2: 이제 9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이게 아. 그게 기본급.
1: 아.
2: 네.
1: 그럼 380에서 400의 기준금을 다 하면 90만 원은 기본급으로,
2: 기본급으로
1: 나오고
2: 받고 예.
1: 그 이상을 초과하면 80은 수입으로 가고 20은 회사로 가고
2: 네.
1: 그런 아이고 그래도 너무 와 이거 센데요. 그 혹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옛날부터 이제 어쨌든 기준금 상환금제는 있었으니까 카카오 앱이 생겼잖아요.
2: 네.
1: 카카오 앱이 생기고 혹시 뭐 앱은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2: 카카오 앱 자체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가맹이냐 비가맹이냐를
1: 네.
2: 따졌을 때 가맹은 네.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 지금 1년
2: 네.
1: 되고 그러면 카카오 가맹은 본인이 가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2: 아, 회사 대 회사로 일단 계약을 맺습니다. 카카오하고
1: 아, 네.
2: 이제 법인 택시 회사하고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맺고
1: 네, 네.
2: 그다음에 회사에서 그 감행을 할 사람들에 한해서는
1: 네.
2: 하게끔 해주겠다.
1: 아.
2: 예, 하기 싫은 사람은 강요하지는 않겠다.
1: 아.
2: 이제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네네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강요하지는 않겠다.
1: 그럼 지금 하신 거고?
2: 예, 저는 예. 하기로 한 거고.
1: 하면은 뭐 사용료가 있습니까?
2: 네, 이제 전체 매출액의 이제 3.3%가
1: 네.
2: 사용 수수료로 나가.
1: 아,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450만 원의 3.3%가
2: 네.
1: 그 수수료로 나간다.
2: 네, 네.
1: 그러면 400만 원의 3.3%면은 33,000 원이니까
2: 네.
1: 그러면은 400만 원이면 한
2: 거의 한 15만 원?
1: 15만 원 정도는 네. 지금 카카오티로.
2: 네, 네.
1: 그러면은 그 카카오 앱을 사용하고 나서
2: 네.
1: 그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떠세요?
2: 조금 더 나은 거는 같아요.
1: 네, 조금.
2: 예.
1: 네, 약간.
2: 예.
1: 네.
2: 그러니까 그 가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좀 먼 거리에 있는 손님들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1: 네, 네, 네.
2: 출퇴근
1: 네.
2: 시간이나 이런 네, 손님이 많은 네. 때에도
1: 네.
2: 뭐 4km, 5km.
1: 네, 네, 네.
2: 제가 제일 길게 받아
1: 아, 배차.
2: 예, 예.
1: 카카오에서
2: 손님이 몇 킬로 밖에서 불렀다라고 네, 했을
1: 네,
2: 때
1: 네, 네.
2: 제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안 믿으실 텐데
1: 네.
2: 제가 12km 밖에 있는 손님 콜이 잡힌 네. 적도 있어요.
1: 그거는 잡혔다는 거는 그 카카오에서 12km 떨어진 손님 콜을 줬다는 거죠?
2: 그렇죠.
1: 그러면 그걸 수락하셨어요 그때?
2: 가야죠.
1: 아, 안 가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왜?
2: 안, 그러니까
1: 12km면은 수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2: 12km면 수락을 안 하는 게 맞죠.
1: 네.
2: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근데 오직 했으면
1: 네.
2: 그거라도
1: 아...
2: 잡고
1: 아, 네. 갈 수밖에 없다.
2: 네네. 그리고 그거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콜들을 네. 몇 개 이렇게 잘 수행을 하면
1: 네.
2: 또 가까운 콜을 줍니다.
1: 아,
2: 네. 네. 근데 이제 가맹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3km 넘어가는 거를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은 적은데 매출액에 있어서는 하루 한 1, 2만 원 정도는 좀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1: 아, 카카오 앱을 네네. 활용하면 1, 2만 원은 더 이제 배차를 이제 그 사용료를 내는 기사부터 우선 주니까
2: 네네.
1: 좀 매출이 오르는 거는 같아도 노동은 어떻습니까? 노동은.
2: 운전 오는 거는
1: 똑같으니까.
2: 똑같죠.
1: 같은 예. 시간에서 예. 하니까.
2: 네.
1: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점 더 이제 가맹하는 기사들도 많아지겠네요.
2: 네, 그렇죠.
1: 지금 많이 가맹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전주는 어떤가요?
2: 지금 일단 가맹이다 비가맹이다를 안 따지고 카카오 어플을 사용 하는 거는 택시 기사님들은 100% 사용을
1: 네,
2: 하시고요.
1: 네.
2: 그 중에서 가맹
1: 비율이 문제겠네요.
2: 가맹 비율은 그래 전체 택시에서 70%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네. 모르겠지만 이제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네. 보이는 숫자의 비율이
1: 네.
2: 거의 7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1: 5년 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5년 전에 어땠어요?
2: 그때는 전주시에 이제 카카오 가맹 택시가 들어온 게 두 개 회사밖에 없었어요.
1: 아,
2: 예.
1: 그 5년 전에 당시에는.
2: 예, 그때 당시에는
1: 네.
2: 두 개밖에 없었고 그 회사들이 점점점 늘어났고,
1: 네.
2: 뭐 가맹 법인 택시가 이제 두 개가 들어오고 나니 개인 택시 분들도 저게 더 많이 번다더라.
1: 네, 네.
2: 진짜 정신없이 번다더라.
1: 네.
2: 그러니까 개인 택시 분들도 많이 가맹을 하시게 지금? 됐고,
1: 네.
2: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못해도 70% 이상은 될 겁니다.
1: 아,
2: 네.
1: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약간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AI 이 배차 시스템이 뭐 배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락을 잘하면 좋은 배차가 오고,
2: 네네네.
1: 약간 수락률이 떨어지면 좀
2: 네.
1: 불이 안 좋은 배차가 온다.
2: 네.
1: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하루 휴무하면 또 며칠 또 콜이 안 오기도
2: 네네.
1: 하고 한다는데
2: 네.
1: 뭐 어떠세요? 주변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2: 주변에 거의 모든 기사님들이 그건 다 아실 거고
1: 네.
2: 얘기를 하고요.
1: 아.
2: 네, 저도 물론
1: 네.
2: 그랬던 적도 있고.
1: 어떤 경험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2: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네. 아무래도 운전직이다 보니까 사고가 네.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로 한 4, 5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나왔는데 네. 거의 한 2주 이상을 평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1: 콜이
2: 네. 네. 안 나오고 뭐 한 2, 3일을 쉬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뭐 열 콜도 못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1: 근데 그거는 뭐 휴무일을 이렇게 이렇게 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시스템상?
2: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1: 아, 네. 그냥 그러면 네네. 안 쉬고 일할수록 배차가 많이 들어오는
2: 네, 그렇죠.
1: 그런가요?
2: 네.
1: 상한선도 없고.
2: 그렇죠.
1: 뭐 어떤 택시가 막 뭐 좀 너무 오래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상한선은 없고.
2: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하루에 콜을 20개 정도 타면
1: 네.
2: 안 줘요.
1: 아.
2: 20콜 정도 타면
1: 네네네.
2: 좀 안 주다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또 타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들어와요.
1: 아. 그러면 최고 많이 하루에 이렇게 콜을 하면은 20개가 거의 뭐 대부분 기사님들이 타는 정도.
2: 보통 20콜 정도 네. 20콜에서 25콜 정도를 보통 네. 타신다고 보시면 네. 되시고
1: 네.
2: 거기에서 좀 더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운이 좋은 날?
1: 네.
2: AI 마음에 드는 날?
1: 아, AI.
2: 예, 그런 날은 한 30콜 정도 타신다고 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1: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쉼을 선택하는 게
2: 네.
1: 더 뭐 어떻게 어려워지는 건가요?
2: 어렵죠.
1: 그냥 개인 네. 택시든 법인 택시든 본인이
2: 네네네.
1: 이제
2: 네.
1: 뭐 그럼 약간 아파서 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주로 지난 1년 동안
2: 참아야죠.
1: 그냥
2: 예. 네.
1: 산학금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뭐 그런
2: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쉬는 거는 네. 큰 지장은 없어요. 그냥 하루를 통으로 쉬는 거는
1: 네.
2: 큰 지장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쉬었다.
1: 네.
2: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콜이 잘 안 돼요.
1: 아.
2: 그러면 약을 뭐 감기라도 걸려서 약을 네. 먹게 되면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이게 반나절 만에 네. 나을 수 있는 부분은
1: 네.
2: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아예 하루를 쉬고 다음 날 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다 감기 안 나왔다.
1: 네.
2: 그래서 약을 한 번 더 먹으려고 네. 한다. 그러면은 이제 콜 문제도 있고
1: 네.
2: 이제 산악감을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1: 네.
2: 참죠.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죠.
1: 아파도.
2: 네.
1: AI가 앞으로 이제 더 플랫폼 이용자도 많아지고
2: 네네.
1: AI가 이제 더 활발해질 텐데 택시 하시는 분으로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2: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미 뭐 무인 택시가
1: 네.
2: 나와서
1: 네.
2: 이제 아직은 테스트 중인 네.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언젠가는 도입이
1: 네.
2: 되겠죠.
1: 네.
2: 언젠가는 도입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택시 시장은 좀 네. 암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2: 네. 아무래도
1: 고용 불안을 좀 많이 느끼세요? 혹시?
2: 많이 느끼죠.
1: 아.
2: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1: 네.
2: 그리고 이 콜 자체도 AI가 배차를 계속
1: 네,
2: 하는데
1: 네.
2: 그런다고 하면 이런 어떤 기사들의
1: 네.
2: 역할이 나가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1: 네.
2: 먼저 들죠.
1: 네.
2: 이제 점차 뭐 무인 버스 나오면
1: 네.
2: 그 다음엔 다 바로 무인 택시일 테니 그건 정해진 수순이지 않을까. 단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나 좀 할
1: 네.
2: 때까지 하고
1: 네.
2: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네.
1: 그 플랫폼 수수료는 누가 그 회사 그 플랫폼 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2: 예, 플랫폼 회사가 네, 결정합니다.
1: 할 거면 뭐 3.3% 내고 해 하나.
2: 네, 네.
1: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가맹료가.
2: 네, 네.
1: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2: 부담스럽죠. 예, 네. 네, 부담스러운데 그거를 주고라도
1: 네.
2: 벌 수 있다면
1: 네, 네.
2: 기꺼이 내겠다.
1: 네.
2: 라는 거죠. 예.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받지 못하고 있고
2: 네.
1: 사실 지금 이제 뭐 그 경기도에서 아까 그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가 지금 최저임금 보장하라고 간주근로제 이제 폐지하라고 지금 고공농성 중인데 최저임금 보장이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 택시는
2: 이게 일단 뭐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1: 네.
2: 있다고 보고요.
1: 네.
2: 사회적 인식의 차이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1: 네.
2: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 시간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한 시간 네. 정도 벌어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를 벌거든요.
1: 네.
2: 손님 없는 시간에는 뭐 아예 못 벌 때도 있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번 걸로 회사의 산학금 기준을 그러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1: 아니, 한 시간에 20만 5천 원 버는데 3분의 1은 산학금 주면.
2: 네.
1: 그 계산만 해도 만 원이 안 되는데.
2: 그렇죠.
1: 그 바쁜 시간에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진짜 이게 네.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네. 있는지 저는 이제 답답하네요.
2: 지금 뭐 택시비가 인상이 되고 뭐하고 하면은 산학금은 계속 같이 올라갔어요.
1: 아.
2: 저희가 매출액은 네. 택시비가 오르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1: 아.
2: 왜냐면 손님이 네. 줄어들어서 네. 비슷한데 산학금은 계속 그에 맞춰서 올라가요.
1: 아.
2: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건 네.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회사도 유지 비용이나 뭐 차량 정비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
1: 네.
2: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나머지 기사들이 그 이상의 수입이 수입도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네. 그렇지가 못하니까
1: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뭐 AI 시대고 뭐 배차 콜 시대여가지고 네. 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다 네네. 정말 알 수 있는데
2: 기본적으로 차량에 GPS들도 네. 다 달려있고
1: 네네.
2: 타코미터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기 네. 때문에 차량의 그 속도 몇 킬로의 속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갔고 이때 미터기가 몇 시 몇 초에 켜져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꺼지고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까지가 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또 이제 이런 플랫폼에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 때 뭐 벌점
2: 예, 예, 예.
1: 별점 테러를 하는 것 때문에 또 네, 어렵다 네, 네. 이러는데
2: 네.
1: 별점을 낮게 맞으면 진짜 배차가 안 옵니까?
2: 예.
1: 아, 진짜로 그렇습니까?
2: 예.
1: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어떤 고객들도 좀 있는 편인가요?
2: 있죠. 예, 계세요.
1: 네.
2: 원하는 대로 그 저희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1: 네, 네, 네.
2: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별점을 낮게 주거나
1: 네.
2: 뭐 기사 불친절 뭐 네. 이런 걸 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거의 콜이
1: 아. 예.
2: 손님이 많은 시간대 외에는 거의 콜이 없다시피 해요.
1: 아, 그렇군요.
2: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각 블럭 정도의 이제 거리가 있을 네. 때 본인은 니은자 형태로 가고 싶은데
1: 네.
2: 뭐 기사가 봤을 때는 신호에 따라서 기육자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1: 네. 어.
2: 거리는 같습니다.
1: 네.
2: 라고 설명을 하고 가도 손님이 기분이 나빴으면
1: 어.
2: 예, 별점을
1: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2: 설명을 안 하고 가면은
1: 네.
2: 예, 내비대로 안 갔다고 신고를 하기
1: 아.
2: 때문에 설명을 하고 가도 별점 아. 테러를 하는 당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그래요.
2: 네.
1: 와,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뭐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또 택시 뭐 사랑콜 이런
2: 네네네.
1: 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2: 네네.
1: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2: 시에서 사랑콜 자체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1: 네.
2: 걸로
1: 네.
2: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분들
1: 네.도
2: 그렇고 기사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줘야 이게 살아날 것 같아요. 기사들은 사랑콜을 이용을 해도 콜이 안 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1: 네. 콜이 많이 떠야 이제
2: 콜이 떠야
1: 돼야 될 텐데
2: 콜이 떠야 사용을 하죠.
1: 네.
2: 네. 왜냐하면 두 개의 콜이 동시에 떴을 때 네. 사랑콜이 먼저 뜨고 나서 잡고 가는데 카카오가
1: 네.
2: 뜨면 카카오를 끌 텐데.
1: 네.
2: 카카오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1: 네, 아.
2: 예.
1: 근데 그것도 문제네.
2: 예. 전주는
1: 페널티가 또 없는 게 문제예요.
2: 없어요. 페널티가.
1: 그러니까 그 좀
2: 네.
1: 이상하잖아요.
2: 네.
1: 바뀌어야 되는데.
2: 그 페널티를 만들어야 네. 된다는 아닌데.
1: 네.
2: 사랑콜 그러니까 저도 사랑콜을 사용을 해 봤는데 카카오 30콜 뜨는 동안 사랑콜 3콜,
1: 네.
2: 4콜 이 정도로 적게 떠요.
1: 아.
2: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콜 네. 기사님들이 과감히 포기를 하는 아. 기사님도 많고.
1: 아.
2: 또
1: 수수료나 이런 건 없지만
2: 그렇죠.
1: 네.
2: 수수료는 네. 한 달에 11,000원인가인데
1: 아, 네.
2: 그거는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데
1: 그러니까. 네.
2: 콜이 안 뜨니까 아. 사용하기가 힘들고 또 소비자분들은 카카오가 편하니까
1: 네.
2: 네. 카카오가 편하니까 어떤 뭐 바우처나 뭐 이런 혜택 준다고 할 때만 사용을 하시고 또 안 하시고.
3: 네.
2: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야 그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혹시 뭐 그래도 택시 하면서 보람 될 때는 언제 보람 되세요?
2: 저희가 제 기억에 남는 손님이 네.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네. 두 분은 아버지 아, 아니 기사님 제가
3: 네.
2: 죽으려고 했어요.
3: 어.
2: 제가 지금 격포 앞바다에
3: 네.
2: 몸을 던지러 가려고 했는데
3: 어.
2: 마침 버스가 끊겼어요. 근데 어. 기사님 차를 탔어요라고 어. 말씀을 하신 분들이 어. 있었고 또 다른 한 분도 뭐 취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서 아. 제가 지금 세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아. 가는 청년분이 한 분 있었는데
3: 네,
2: 그 두 분은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설득이라기보다
3: 네.
2: 나도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3: 아.
2: 이랬는데 그래도 살아보니
3: 아.
2: 그래도 사는 게 낫더라고요 하면서 아. 이제 설득을 해서 두 분이 감사합니다.
3: 아.
2: 저 그냥 살아볼게요 하신 아. 분이 두 분이 계셨고
3: 네.
2: 한 분은 어떤 아가씨 손님이었는데
3: 네.
2: 기사님 힘드시죠?
3: 네.
2: 그래도 괜찮아요. 열심히 네.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3: 네.
2: 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3: 네.
2: 뭐 아마 화이팅 하시라고 말
3: 아.
2: 그렇게 마음 가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3: 네.
2: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어. 그랬더니 그분이
3: 처음이에요?
2: 예,
3: 그래, 어,
2: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은 네, 처음이에요라고
3: 아,
2: 했는데 그 여자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 네.
2: 저희 아버지도
3: 네.
2: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겠죠라고 하시더라고요.
3: 아,
2: 그 말 듣는데 아 아버님하고
3: 네.
2: 좀 연결이 안 되신 기간이 좀 상당하게
3: 아,
2: 하신 분인가 보구나.
3: 아,
2: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 야, 그러네요.
2: 예, 그러시면서 혹시 어딘가에 계실 저희 아버지 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라고
3: 아,
2: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3: 네.
2: 그 세 분은 계속 그 생각이 나요.
3: 어. 네. 그 이제 좀 택시하면서 보람도 생기시고.
2: 예, 그런 네. 그런 거는 이제
3: 그러니까요.
2: 보람도 느끼고.
3: 네.
2: 그렇죠.
3: 아, 그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는 그 관광객들 그.
2: 네네네.
3: 전주역에서 태우는
2: 네네네네네.
3: 관광지까지 그냥 아주
2: 예예.
3: 문화해설까지
2: 예예.
3: 하신다고 그랬는데
2: 네.
3: 그런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2: 네, 그런 분들도 많이 네. 좋아하시죠. 이제 객사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3: 네.
2: 뭐 한옥마을 여기저기
3: 네.
2: 이제 이런 설명들 드리면 승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맛집이 어디예요?
3: 네.
2: 라고 물어보셨다가 여기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딱 설명을
3: 네.
2: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3: 네. 네.
2: 그래서 이제 내리실 땐 손님한테 제가 그러죠. 다음번에 제 차 타시면
3: 네.
2: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3: 네. 언제 저도 한번 태우고.
2: 저 예,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3: 네. 맛집 투어를 한 번. 네.
2: 그래서 네. 역사적인 이게 맛집보다는 맛집으로 시작을 했지만 역사적인 거나
3: 네.
2: 이런
3: 네.
2: 문화 공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많이 드리면 아, 모르고 그냥 봤는데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3: 네.
2: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3: 혹시 시에서 뭐 따로 문화 해설을 택시 운전자분들한테 교육하거나 그러진
2: 아니, 그런
3: 않죠?
2: 거는,
3: 아,
2: 그런 건
3: 그런 건 없는데
2: 예,
3: 이제
2: 예,
3: 본인이
2: 예, 예.
3: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예. 관광객분들이
3: 네.
2: 오셔가지고 좋은 인상 가져가시면
3: 네.
2: 한 번 두 번 더 오시면
3: 네.
2: 그게 전주에도 좋고
3: 아, 그렇죠.
2: 예, 저한테도
3: 네.
2: 그중에 한 분은
3: 네.
2: 또 제 차를 타실 수도 있으니까
3: 아, 그러니까.
2: 그래서 전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3: 네.
2: 예. 이렇게 제 아는 지인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3: 네.
2: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좀 기분 좋게 가셨으면 하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3: 네.
2: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3: 이거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택시 하시는 분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세요?
2: 택시를 타시는 이제 손님으로서 타실 때에는 조금만 생각을 택시 기사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3: 네.
2: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2: 뭐 많은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3: 네.
2: 코를 잡았어도 택시 기사는 어느 분이 손님인지를 몰라요.
3: 네.
2: 그러니까 손 한번 들어서
3: 네.
2: 접니다라고 표시 한번 해주시는
3: 아.
2: 게 또 도움이 되고
3: 네.
2: 특히 이제 밤에 타실 때는 손을 들어도 잘 안 보이는
3: 네.
2: 경우
3: 네.
2: 있거든요.
3: 네.
2: 그럴 때는 저도 이제 다른 손님들 덕에 배운 건데
3: 네.
2: 핸드폰을 켜서 흔드시면
3: 아. 네.
2: 확실하게 너무 잘 보이니까
3: 네.
2: 그런 것만 해도 택시 기사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3: 네, 그런 또 팁까지. 네. 누군가에게는 진짜 마지막 말을 걸 상대이기도 하고,
2: 네.
3: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진짜 문화예술사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우리 진짜 골목골목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이제 네트워커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동시간이 길고 휴일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 된다. 이건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까지 또 같이 이렇게 네.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제가 감사합니다.
3: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전지역 노동자 시점 마치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아무 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러 모두가 자는 밤에 팡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박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 방만에다 골핏 타면 주먹 따지 폭행에다 고소고발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3: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무사 시점입니다. 센터에 새롭게 법규국장으로 일하게 된 문세한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 이어서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는 법과 제도의 눈으로 궁금증을 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택시 노동자들의 법과 제도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지적 노동자 시점을 전지적 노무사 시점을 함께 진행해 주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법규국장 문세아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세아라고 합니다.
3: 네, 오늘 이제 택시 노동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먼저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전주의 한 택시 노동자가 현재 인천의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고공농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 네. 아까 이슈 브리핑 마지막 뉴스에서도 다뤘듯이 그 고영기 택시 노동자분께서 지금 고공농성하고 계신데요. 뭐 주장을 이제 고공농성을 하는 이유는 이제 간주근로시간제를 이제 폐지하라. 그리고 택시 완전 월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제 사업주가 이제 임금을 회피하는 이런 꼼수들이 이제 법인 택시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처벌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아까 그 이 말이 법들이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간주 근로제 폐지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그 간주 근로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5: 간주 근로제가 이제 정식 명칭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이제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할 때 근로시간을 좀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특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랑 관계없이 그냥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실제 내가 근로한 시간 대신에 그냥 근로했다고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그러면 아까 그 택시 기사의 경우에 그 뭐 380만 원이나 400만 원의 그 기준금을 달성하면 90만 원의 기본급을 주는 것도 이런 어떤 소정 근로시간에 그 간주해서 몇 시간을 일했어도 몇 시간분만 주니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겠네요.
5: 네.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실제는 뭐 아까도 주 80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네네. 했는데 네. 사실 주 80시간을 다 일한 걸로 계산을 하면 절대 150만 원분의 그렇죠. 실수령액이 나올 네. 수가 없겠죠. 네. 아마도 훨씬 더 적은 예를 들어 뭐 하루에 3, 4시간 이 정도로 10시간을 일해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그 근로시간을 한 걸로 이제 간주를 했으니까 네. 그렇게 낮은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근데 지금 아까 말 들어보면 콜 도 있고 GPS도 있고 온라인 미터기로 이 지금 노동 택시 노동자가 일을 하는 것 시간을 이게 뭐 이렇게 좀 계산하기도 이제 좋을 텐데 이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여전히 택시 노동자들에게 간주 근로제를 적용하는 거 이게 지금 어떤가요? 이게 시대에 맞는가요?
5: 저도 시대에 좀 맞지 네.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뭐 택시 노동자분들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뭐 타코미터, 뭐 GPS 차량에 다 네. 달려 있고 초단위로도 시간 계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제 카카오 앱 자체도 그 호출 앱에서 이제 뭐 알고리즘 등들도 다 있으니까 네, 다 계산이 맞습니다. 다 되고 운행 기록 장치도 네. 당연히 법인 택시에도 다 달려 있고 이제 근로 시간 계산이 사실 너무도 가능한 경우이고 꼭 택시뿐만이 아니라 좀 시대 요즘 시대 자체가 기술 네. 계속 발전하면서 간주 근로 시간제가 적용되는 업종들이 사실은 거의 이제 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좀 택시 노동자들한테 아직 이걸 적용하고 있는 게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3: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10시간 일했어도 3시간으로 하자 이게 이런 제도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거든요.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노동자가 어쨌든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간주 근로제를 폐지하고 실제 일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달라라는 요구로 지금 택시 월급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택시 월급제는 어떤 거예요?
5: 그 택시 월급제는 이제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간주근로시간제로 이제 터무니없게 네네. 낮은 근로시간으로 이제 네. 노사 합의를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낮은 시간 적용하지 말고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서 최저임금 이상 월급 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간주근로 시간제를 좀 보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3: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최소 시간을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라는 거네요.
5: 네, 맞아요.
3: 그러면은 그 이상만 하면은 최저임금이 저절로 좀 보장이 되는 어떤 그런 걸까요? 혹시 이렇게 되면은?
5: 그러니까 간주근로 시간을 너무 낮게 잡으니까 아, 그거를 네네. 40시간으로 최소로 잡아라. 그럼 당연히 이제 대부분 다 40시간으로 잡겠죠. 그럼 40시간 기준에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네. 사실은 이걸 하면서 이제 산업금 제도도 폐지를 했는데
3: 네.
5: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업금이나 뭐 기준금 이런 것들을 납부하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3: 그러면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시행 중인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
5: 아, 시행 중인데요.
3: 네네.
5: 좀 유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택시 월급제가 네. 서울에서만 네네. 시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3: 아,
5: 이게 네. 2019년에 입법이 돼서 네. 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서울에서만요. 그런데 24년 8월 20일부터 원래 전국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미뤄져서 유예가 됐고 또 그 2년이 된 올해가 시점이었는데
3: 네. 아.
5: 또 2년이 미뤄져서 2028년 네. 8월 20일로 시행일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아, 28년 8월로 또 미뤄진 거예요?
5: 네, 전국 시행이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 서울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 고공농성은 고공농성은 이거를 28년으로 지금 미루어졌는데 즉각 시행하라 이런 어떤 요구일까요?
5: 그 시행을 유예를 네.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고공농성을 사실 시작을 하기는 했던 걸로 아. 알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네. 또 이렇게 미루어졌으니
3: 네.
5: 이렇게 유예를 계속 21년부터 서울에서 시행을 했는데 네. 지금 7년을 또 유예를 한 건데 전국 네. 시행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3: 네.
5: 해달라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3: 정말 안타깝네요. 이게 정말 21년도에 시범했는데
1: 지금 28년도까지 2년씩 계속 미루었고 그것도 시범은 서울에서 일부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또 그 전에 또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이 전주에서도 이제 사실 몇 년 전에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한 500일 있었잖아요.
5: 네, 맞습니다.
1: 그것까지 합하면 엄청 오랜 시간인데 이 그때 택시 전주 시청 앞에 고공농성도 언제쯤이었죠?
5: 그게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이 사실 그 김재주 이제 택시 노동자 분이 이제 510일 동안 장기간 고공농성을 하면서 사실은 그 고공농성을 하면서 했던 주장도 똑같이 네. 택시 완전 월급제를 좀 시행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1: 그 저도 기억이 네. 나요.
5: 그런데 이거를 이 투쟁을 계기로 해서 네. 그 택시 발전법에 택시 월급제가 입법이 되었던 네, 네, 거예요. 네. 그러고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네. 전국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고공에 오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지금 현재 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노무사님 택시 노동자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저는 일단 너무 지금 폭염도 심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고공을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신 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전주에 이제 뭐 고영기 노동자분 그리고 이제 김재주 노동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택시 노동자분들도 되게 투쟁을 많이 이어가고 고공농성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주장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도가 정착될 여건을 좀 마련할 틈을 아예 주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쟁의 결실로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에 따른 제도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좀 시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지 제도가 좀 정착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계속 미루기만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아까 80시간 일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매출의 사실 3분의 2가 이제 귀속되는 그 3분의 1만 이렇게 가져가는 현재의 현실을 좀 바꾸려면 좀 이런 거 시행이 좀 전면적으로 좀 시행되면 좋을 텐데 이게 네, 왜 잘 안 될까요?
5: 아, 그러게요. 그 저는 사실은 네. 산업금제도 사실은 폐지가 이미 됐는데
1: 네. 기준금이라는 네. 이름으로 다시
5: 변형된 뭐, 네. 그런 형태로 네. 하고 있고 또 그렇죠. 아까 전에는 산업금제는 이제 네. 그 노동자 선생님의 네.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네. 또 말씀을 네. 해서 좀 살짝 충격을 받기는 아, 했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뭐 기준금이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산업금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 이제 택시 노동 택시도 많이 이용하세요? 노무사님?
5: 저는 잘 네. 타지는 않는데
1: 주로 뭐
5: 그, 근데 하면은 네. 사실 카카오 택시를 좀 타기는 했었어요.
1: 네. 그렇죠. 편하니까 이제 네. 폴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더 이제 노동은 투명해졌단 말이에요.
5: 네.
1: 그리고 진짜로 더 바빠졌고 사실 콜 이렇게 배차하니까 더 바빠진 건데 여전히 소득은 더 낮아졌다. 이거는 정말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고공농성을 하는 분들에게 힘을 좀 많이 보태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안타까워요. 우리 전주에 또 택시 노동자분이 올라가 계신데 이제야 우리도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폭염 속에 우리 올라가 계신 고용기 택시 노동자분이 안전하게 정말 내려오기를 희망하고 또 안전하게 내려오면서도 또 그분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전주에서 또 택시 운전사로 택시 기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 전지적 노동자 시점 우리 택시 인터뷰 들어보셨는데 듣고 어떠셨어요?
5: 좀 장시간 이제 과로화하는 거랑 저임금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게 결국 그분들의 이제 생활고를 이제 풀어주는 문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임금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히려 임금을 더 벌기 위해서 과로를 하게 되잖아요.
3: 그렇죠.
5: 그게 이제 시민들의 교통 안전으로도 사실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3: 맞아요.
5: 시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우리 전주 택시 노동자분이 네. 고공노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네. 좀 알고 택시의 노동자들의 현실도 많이 좀 알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와 진짜 자는 시간 7시간을 빼고 택시를 몰아야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오늘 이렇게 또 법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달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진행이신데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5: 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뭐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3: 아, 네. 아니, 네. 잘하셨어요. 네.
5: 네. 뭔가 다음에도 이제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정말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 시민들의 안전으로도 직결된다는 이야기가 와닿습니다. 제도적 유해와 편법 속에서 고통받는 택시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전지적 노동자 시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폭염 속에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전남의 한 계절 농업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계속 중복, 말복, 이 폭염으로 이어지는 7, 8월 모든 노동자가 폭염 속에도 안전한 그날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
0: 영화대
1: 영화
0: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그래도 제 예상이 맞아서 예. 다행입니다. 제가 눈꽃만큼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진짜 네. 눈꽃만큼씩 나아지고 있어요.
1: 정말 그만큼씩 하루하루가 네. 조금씩 더 조금 더 괜찮아지고
0: 그래도 우리가 그만 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1: 네.
0: 그렇죠? 약간씩 이제 공간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1: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에어컨을 아예 안 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0: 네.
1: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또 아이가 있다 보니
0: 예. 예,
1: 더울 때는 한 번씩 틀고 있는데
0: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낮에 더운 거야 뭐 감안할 수 있는데 네네. 밤까지 더우니까 이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건데
1: 그렇죠.
0: 그래도 요즘은
1: 네.
0: 밤에 뭐 이 열대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1: 네네네.
0: 에어컨 없이 그냥 뭐 잠을 잘 수 있는
1: 아,
0: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1: 네.
0: 예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1: 그럼요 긴장을 예, 늦추지 말아요
0: 긴장 늦추지 말 특히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그 일하시는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어 좀 괜찮아졌다고 방심할 아유, 수 있거든요
1: 네 절대 안 됩니다
0: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물 그늘 휴식 이 3대 안전수칙
1: 예.
0: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그 우리 연세 많은 부모님들 내가 네. 평생을 농사 지어왔는데 아유 뭐 이 시정도 앞시랑 다 아니여 그러면서 막 나가시잖아요
1: 절대 안 됩니다
0: 예. 네. 그리고 에어컨 켜셔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0: 어른들은 왜 그 아깝다고 안 키우시잖아요
1: 네.
0: 예. 나는 그냥 부채만 있으면 돼야 이러시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예.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챙겨주셔야지 않을까.
1: 네.
0: 예. 이런 생각도 하면서,
1: 예.
0: 왠지 이분은 훌쩍 이 나라를 떠나서
1: 네.
0: 어딘가 좋은 데 갔다 왔을 것만
1: 그러니까요.
0: 같은 네. 그런 피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1: 빛이 나요, 얼굴이
0: 빛이 나요. 막 부럽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네. 하고. 뭐예요?
2: 네. 아,
0: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씨.
2: 네, 예? 반갑습니다.
0: 이게 무슨 네. 소리입니까?
2: 아, 제가
0: 예.
2: 발리에 갔다 왔습니다.
0: 우리만 놓고 우리만
2: 네.
0: 놓고
2: 그때 마지막 점심 식사
0: 우리가 눈에 안
2: 맞아요.
0: 눈에 안 밟히던가요?
2: 밟혔어요.
0: 에?
2: 밟혀서
0: 예.
2: 같이 오고 싶다 그런
0: 에.
2: 생각도 많이 했고요.
1: 네.
2: 갔다 와서 방송도 들었습니다.
1: 우와.
2: 네, 들었습니다. 김건희 선생님 나오시는
0: 네.
2: 거. 들으면서 약간 네. 이제 뭔가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면서
0: 어떻게
2: 오늘만을 네.
0: 발리는 잘 있던가요?
2: 발리는 잘
0: 네.
2: 있습니다.
0: 아, 잘 있어요?
2: 잘 있고 여전히 네. 교통체증이 심하고요.
0: 네.
1: 아,
2: 여전히 오토바이가 많고.
0: 많고. 여전히 관광객 네. 많고.
2: 네. 네, 여전히.
0: 어떻게 이렇게 보면 유난히 아시아권이 많다.
2: 네.
0: 뭐 유럽 사람들이 많다.
1: 많죠.
0: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2: 네.
0: 그 관광지를 가면.
2: 네.
0: 어땠어요?
2: 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느 동남아들을 네. 갔었지만 이렇게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많이 없더라고요.
1: 아.
2: 오히려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 예. 호주 분들이 많았고.
0: 아, 잠시만, 네. 잠시만요. 네. 말을 걸 수 있다고요?
1: 네. Excuse me.
0: 이 백희 씨.
2: Hello.
0: 백희 씨.
1: I'm Japan.
0: 잠깐만. 말 걸었어요? 말 걸어본 적 있어요? 가서 나가서?
1: 아 그럼요.
0: 정말요?
1: 네.
2: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네. Where are you from?
1: 네. 네. 네,
0: How much? 막 이런 거 하려고 How much?
1: 맞아.
0: How much?
1: 그쪽에서 한국말 했죠. 빨리 싸다 싸.
0: 안돼.
2: 근데 희한하게 저 얼굴을 보면은
0: 네.
2: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싶으신가 봐요.
1: 아~
2: 그래서 호주 분들, 미국 분들, 캐나다 분들 저한테 네.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붙잡혀서 사진 찍다가
0: 네.
2: 살짝 그 Where are you from을 했습니다.
1: 네.
0: 그 다음 부터 진도가 쭉쭉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웨어라이 프롬 다음이지.
1: 어디서 왔니? 왜 왔니?
2: 아, 예.
1: 예.
0: 어디까지 네,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아...
0: 국어 선생님이라,
1: 그러니까.
2: 근데
0: 영어
2: 예.
0: 선생님이
2: 예.
0: 아니고
2: 맞아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0: 네.
2: 거의 그 정도.
1: 네. BTS 이제 하면서
2: 네,
1: 들어가죠.
2: 이제 각자의 아... 길을 가죠. 이제
0: 네.
2: 여행할 때.
0: 그래도 했는데. 어쨌든 이 여행이 준 뭐 어느
2: 네.
0: 장소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그 여행. 이러는 곳 쉼이잖아요.
2: 맞아요.
0: 쉼이 주는 그 중요성은 여행을 떠나보면 더
2: 네.
0: 절실하게 와요.
2: 네, 너무
0: 아, 진짜
2: 필요해요.
0: 오길 잘했다.
2: 네,
0: 하길 잘했다.
2: 네.
0: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2: 네.
0: 쉼이 없다면 정말 인간도 기계처럼 고장나버리지 않겠어요?
2: 그렇죠.
1: 아,
2: 네.
1: 그렇죠.
2: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0: 네.
2: 저도 고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0: 네, 네.
2: 굳이 가야 되나? 뭐 네, 더운데 네. 했었는데 다녀오니까 또 인생의 한 페이지가
0: 네.
2: 예쁘게
0: 그럼요.
2: 채워지는 기분 들었습니다. 네.
0: 그리고 체력이 있을 때 가야 돼요.
2: 맞아요.
1: 그럼요.
0: 진짜.
2: 네.
0: 아, 그래서 예전에 니네 젊어서 다녀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러나 했는데 네. 진짜 체력이 달리니까 아무리 좋은데도 막 너무 피곤하면 오, 일단 자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체력이 받쳐줄 때 네. 부지런히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1: 뭐 발리니까 발리에서 생긴 일 뭐, 에피소드가 없어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2: 뭐, 네. 네. 제가 네. 아 근데 이거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잠옷을 놓고 왔습니다. 호텔에다가 예쁜 잠옷을 사서 갔거든요.
0: 어머어머 네. 어떡해요.
2: 놓고 왔어요.
1: 네. 그래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0: 아니 그 잠옷으로 인해서 네. 뭔가
1: 아 그거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0: 네, 네. 사랑이 모락모락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막 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겠죠.
2: 아마도
0: 네. 그건 드라마나 영화일 뿐 네, 네. 이제 그 청사하시는 분이 아 뭐 이런 걸 놓고 갔대 어머 세상에 새 거 같은데 네. 막 이러면서
1: 집에 가니까 그런 똑같은 거 한 20개 더 있어 한국인들은 뭘 이렇게 놓고 가
2: 아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네. 버려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0: 아, 누군가가
2: 입기라도
0: 워낙 새 거니까
2: 네. 그래서 예. 제가 한 4일 입고 버렸습니다
1: 아이고야 아, 아깝네요
0: 그러니까요 그거 찾으러 네. 갈 수도 없는 거고
2: 그렇죠.
0: 택배로 보내주세요 한국이면 가능하죠
1: 맞아요
2: 가능하죠
0: 한국이면 가능한데 발리라
2: 그리고 네. 호텔에 전화했었어요.
1: 네. 아, 했어요?
0: 네. 네. 있대요 정말?
2: 없대요.
0: 없대요.
2: 아, 네. 아, 그래서 네.
0: 청소하면서 이제 치우셨겠죠. 이제 그렇겠죠. 그런 거는 뭐 어쨌든 네. 치워야 되는 물건이지
1: 맞아요.
0: 이걸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물건은 네. 아니잖아요.
2: 네. 그래서요.
0: 그래서 그분이 치우셨겠죠.
2: 네.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1: 네, 네. 네. 오히려 네. 잘 쓸 수 있으면.
0: 네.
2: 오히려 그, 네.
0: 그렇습니다.
2: 네.
0: 그래서
2: 네.
0: 이렇게 우리 소리 씨의
2: 발리
0: 사건,
2: 네.
0: 발리의 잠옷 사건 하니까 굉장히 뭔가,
1: 네.
0: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1: 네.
0: 뭔가 섹시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다.
1: 잠옷 놓고 왔다.
0: 놓고 왔다, 그냥.
2: 네. 소식품에 유의해야 한다, 항상.
0: 자, 우리 오늘도 이걸 백희 씨가
1: 네.
0: 잘해주셔야 돼요.
1: 아, 네네. 네.

0: 진짜 우리 가요계가 예전 같았어 봐요. 무슨 오, 그 노랫말 가지고 그럼요. 금지곡 만들고 네, 막 그랬었는데.
1: 너무 선정적이다. 예, 예.
0: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이 모자라 제 3탄. 네. 그러니까 참교육, 뭐 메멘토에 이어서 네. 세 번째. 네. 정말 이 영화 한 시간이 뭐냐.
2: 아유 그냥 한 24시간 네. 진짜 모자라요.
0: 그리고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 할 얘기가 정말 무궁무진할 것이다.
2: 네.
0: 그리고 뭐 어렵지도 않고.
2: 네.
0: 더군다나 네. 한국 영화니
2: 네.
0: 무슨 오역이 될 일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정서나 그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대사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번역이 되면 네. 아무래도 우리는
2: 이질감이 들어요.
0: 그냥 그 번역대로만 받아들일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이중성이랄지
1: 그렇죠, 그렇죠.
0: 예를 들면 그게 비꼬는 거랄지 뭐 네. 비유랄지 이런 것들이
2: 오롯이
0: 오롯이 느껴지니까 이 영화가 한국 영화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2: 네, 그리고 또 상 받았다고 하니까 네. 자랑스럽고요.
0: 솔직히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을 때
2: 네.
0: 설마?
2: 설마 했죠.
0: 그러면서도 아우 설마가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2: 좋겠다.
0: 네. 이런
2: 맞아요.
0: 바람은 있었지만 안 줄 거야. 워낙 보수적인
2: 네.
0: 영화제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시안데.
2: 맞아요.
0: 저들이 저 대사를 이해한다고?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1: 그렇죠.
0: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무려 가장 중요하다는 각본, 감독, 네. 작품 이 세 개를 네. 받아버렸어요.
2: 네. 와, 소름
0: 그, 진짜 그 생방송을 지켜보는데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2: 진짜.
0: 딱 페러사이드 하는 순간에
2: 네.
0: 지금도
2: 그 영어 단어를
1: 외워버렸잖아요. 네. 네.
0: 아니 기생충 페러사이드인 거를 네. 막 진짜 아, 맞아.
2: 네.
0: 거의 I'm fine, thank you 같은 네. 단어가 돼버렸어요. 페러사이드가.
2: 외우기 어렵잖아요.
0: 진짜 어려운 바로, 단어죠.
2: 네,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운데.
0: 스펠링도 어렵고.
2: 네, 정렬하게 딱 기억이 남아버리죠.
0: 진짜 완전 ABC처럼 돼버린 네.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영화사의 기리기린 남을.
2: 네.
0: 그리고 이 영화가 수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스카가 달라지나 보다.
1: 그렇죠.
0: 그만큼 네. 또 지평을 확장했다. 네. 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두 분은 이 영화, 글쎄 이걸 기생충을 예를 들면 우리 이동진 평론가처럼
1: 네.
0: 한 줄평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두 분?
1: 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0: 한번 해본다면.
1: 네.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0: 예.
1: 저는 뭐 이 정도 느낌.
0: 네. 괜찮네요.
1: 네.
0: 어떠세요? 소리 씨는?
1: 소리 씨는?
0: 너무 갑작스럽긴
2: 처음
0: 한데.
2: 처음 봤을 때는 슬펐지만
0: 네. 네.
2: 볼수록 우려먹을수록 행복하다?
0: 아~
2: 네. 네.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2: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이거가 네. 되게 슬펐어요.
1: 그렇죠. 아무래도.
2: 오, 저 자신인 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 제가 취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0: 네. 네.
2: 정말 내가 기생충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던.
0: 그러잖아요.
1: 맞아요.
2: 네.
0: 내가 막 기생충이 된 듯한 네.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 이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네.
2: 그래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보고 나서 약간 찝찝한 느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한 해 한 해 들면서 다시 보고 하니까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삶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행복한 마음도 들고 또 자랑스러운 네. 마음도 들고
0: 저는
1: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영리한 영화가 있나
2: 너무 뚝뚝하죠. 네.
0: 아 근데 아까 소리 씨가 말한 게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 네.
0: 이 영화는 악인이 없으면서도 비극이고
2: 네.
0: 광대가 없는데도 희극이다.
2: 네 맞아요.
0: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 영화가 특히 사랑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아직도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2: 네.
0: 이 비정한 이 사회에
2: 네.
0: 사실은 계급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노예제
1: 그렇죠.
0: 폐지된 지가 그렇죠. 언제입니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계급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2: 네. 네. 자본주의 네. 하의 계급
1: 네.
0: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희극과 비극을
2: 네.
0: 이렇게 영리하게
2: 와.
0: 보여준 영화는
2: 없었던 것 같아요.
1: 것 네. 정말 대단합니다.
0: 네. 네. 정말 대단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명대사도 너무 많았고.
2: 너무 많고.
0: 네. 뭐 배우들의 연기, 그 다음에 그 세트.
2: 네.
0: 세트를 지었는데, 특히
2: 완벽하잖아요.
0: 이제 그 대저택. 세트. 그 다음에 그 봉태일의 그 섬세한 연출까지.
2: 네.
1: 네.
0: 그러니 뭐, 아카데미도 이 기생충은

0: 안 줄 수가 없겠다 우리가. 네. 예.
1: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한국적인 정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정서라는 네. 게 네. 네. 네, 너무 신기하죠. 네, 신기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짜장라면 맛을 모를 텐데.
0: 네.
2: 짜파구리.
0: 네. 그러니까요. 네.
1: 한 번씩 다 드셔보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니 근데 네. 우리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네. 짜파구리에 진짜 그냥 거의 짜파구리만 먹든가 네. 정말 넣어봤자 뭐 베이컨 정도 넣거나 네, 네. 그런데 거기는 한우. 그 뭐죠? 한우 네. 넣잖아. 한우도 네. 비싼
1: 치크살 뭐
0: 치크살인가 네. 뭐 넣잖아요. 네. 그것도 얇게가 아니고 큐브 모양으로. 네. 네. 네. 네. 네. 네. 저게 다르구나. 저기서도 계급이 나오는구나.
1: 나오죠.
0: 그러니까 그것까지 디테일한 거예요.
2: 그렇죠.
0: 우리는 그냥 짜파게티만 먹거든요. 거기다 네. 뭐 잘 안 넣잖아요. 넣을 수 어떻게 체크살 큐브로 넣습니까?
1: 못 넣죠.
0: 못 넣죠. 네.
1: 둥성둥성
0: 썰어. 네. 그 못 넣죠. 차려야 베이컨이라니까요. 네.
1: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 고기를 가져오는데 네. 고기 냉장고가 따로 있고.
0: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것들. 진짜.
1: 네. 네. 고기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네. 네. 얼리지 않은 그런 고기들이.
0: 저는 그냥 국거리 한 팩 정도 들어있나?
3: 아, 있는 게 어디예요?
0: 아, 있는 게 다, 국거리 한 팩 들어있는 게 다행이에요? 네. 아니, 이제 그럼 비상용으로 언제든지 네. 미역국이라도, 뭐 없을 때 미역국이라도 끓이려고. 예, 네, 그리고 진짜 그 고기 냉장고도 그렇고 세상에 저기다가 체크살을 막 저렇게 크게 넣는다고 네. 영화 보면서 막 그 네. 생각
1: 그런 생각이 들죠.
0: 그러면서 계급을 느끼는 거죠.
1: 느끼는 거죠. 전 또 술 냉장고도 그렇고,
0: 네 와인 냉장고,
1: 네, 와인 냉장고도
0: 그
1: 그렇고.
0: 그릇 전신 그
1: 네, 그릇도 그렇고.
0: 저는 이 주부라서 네. 더 그런 게 확 눈에 들어왔나 봐요.
1: 맞죠. 맞아요.
0: 그 그릇을 마치 전시 작품을 하듯이 그 하나가 몇 백만 원짜리일 텐데. 네네.
1: 근데 보통 우리 수납장은 네. 이렇게 불투명으로 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는 투명으로
0: 전시해야죠. 네. 그렇게 비싼 거는 보여줘야죠.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보여줘야죠.
1: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예쁘다. 연출도 예쁘다. 잘 보여준다.
0: 그리고 싶죠? 그 사실 아세요? 원래 그 지하에 살던 문광 가족도 네 명으로 하려고 했대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도 네 명이잖아요. 송강호네 가족도 네 명.
2: 기태네 가족.
0: 기태네 가족 여기 네. 기태고 여기 뭔 사장이죠?
3: 뭐,
0: 박사장네 가족도 네 명이고 여기도 네 명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시 준비하는 아들이랑 해가지고 네 명으로 딱 구성하려고 해가지고 걔가 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래요.
2: 아,
0: 네,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더구나 숨어 있는 사람이 네 명까지 하면 이게 너무 정말 네. 산으로 갈 수 있고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네네네. 내가 아무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냥 부부로만
1: 네.
0: 처음은 그렇게 기획을 하고 꽤 제작까지 촬영 직전까지는 그 생각을 했나 봐요.
2: 네.
0: 근데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이걸 다 그리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이거.
1: 번잡하다.
0: 오히려 너무.
2: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간 설국열차랑
0: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근데 잘 쳐낸 것 같아요. 저는.
1: 저도요. 저도 동의해요. 깔끔하게.
0: 진짜 잘 쳐낸 것 같아요. 예. 네.
1: 그냥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는 네. 정도로 끝내는 게 좋죠.
2: 근데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 디테일의 봉태일의 네. 어떤 집착? 이런 네. 게 좀 네. 보이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밑에 사람이 사는데 모를까요?
2: 그러니까요.
1: 그런 네. 것들도. 네. 그렇죠?
0: 아니 근데 실제로 그것도 저는 어느 내가 옆집 사는지 누구 모르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완전 단절돼 있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집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감인 거죠.
1: 아 믿음.
0: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벨트 이해는 이게 되게 명대사. 네. 믿는 거예요. 이 집에 감히 나말 우리 말고 누가 들어올 수 있어.
1: 네, 감히.
0: 감히.
1: 감히.
0: 그게
1: 거죠?
0: 자신감과 우월감에서 의심을 일도 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여정이 굉장히 순진하면서 의심을 일도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다 네 명이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감과 우월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1: 그 허점이 생기는
0: 왜?
1: 거죠.
0: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도 조심하고.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명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구김살이 없어서
1: 네.
0: 사람을 잘 의심하지도 않고 네. 주름살 다 펴주니까 구김살이 다리미야. 없어 다리미야 그러잖아요. 의심을 잘 안 한다잖아요.
2: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이게 세계적으로 통했다라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지하에 누가 사는데 알지 못한다는 개념은 우리보다는 서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장치를 넣었을 것이다?
2: 아니, 그
0: 그래서 넣었을 것이다.
2: 왜 그런가라는 질문에
0: 예.
2: 왜 지하에 사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예. 주인이 알든 모르든 설정이 되었을까라고 예. 했을 때 성문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성 주인은 그 하인이 몇 명인지
1: 네.
2: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0: 자랐는지 옛날에 양반 노비 숫자 정확히 모르셨지
2: 전혀
0: 몰랐잖아요.
2: 없죠. 네. 그런 문화가 아직도 네. 왕궁이나 왕체제가 있는 나라는 유럽에 많으니까
0: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2: 오히려 뭐 지금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집이
0: 아,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네요. 네, 맞아요.
2: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 한국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장치로서는 방공호 단지야 뭐 이런 것들은
0: 네.
2: 한국적 특징이겠지만
0: 네네네네.
2: 우리 집에 누군가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서구 유럽에서는 모두가 한 번쯤 그 야사나
0: 네.
2: 전설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네. 아닐까. 그러면서도 묵인하고 사는 예. 뭐 이런 문화들이 오히려 더 글로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
1: 있겠어요.
2: 면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옛날에 우리 노비 문화 할 때도
2: 그럼요.
0: 그 노비 그냥 네. 하나의 뭐 쌀 한 섬에 나 마찬가지였는데 재산으로 받잖아요. 네. 사람이
2: 그렇죠.
0: 아니라 네. 그런 것처럼
1: 줘버리기도 하고요.
0: 예.
1: 다른 사람.
0: 네. 줘버리기도
1: 선물로.
0: 하고 뭐 그냥 없애 뭐 없어도 상관없잖아.
2: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
2: 존재 여부보다는 네. 가치를 먼저 따지게 되는 방식으로
0: 네.
2: 사람을 바라보는.
0: 그러면 이제 우리 봉준호 감독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메멘토 할 때
1: 네.
0: 놀란 감독 얘기를 조금
2: 네네네네.
0: 하고 왜냐하면 그렇 감독 얘기를 하지 않고 작품
1: 네.
0: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감독상까지 받았으니까 봉준호 감독 얘기를 조금 하고 더 기생충 얘기를 해볼까요?
2: 네네네.
0: 봉준호 감독 한 줄로 말할 수 있습니까?
2: 결국 뭐 디테일의
0: 네.
2: 네,
0: 승리.
2: 천재다라고 생각하고
0: 네.
2: 저는 장르를 정말 잘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장르를 공부해서 잘 비틀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0: 네.
2: 다장르를 합쳐서 영화를 많이 찍기도 하니까요.
0: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천재
2: 네.
0: 감독이다.
2: 네. 근데 그 공부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너무 본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0: 영화 자체를 워낙 좋아하니까.
2: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0: 소리 씨는 어떤?
1: 저는 네. 영화계의 김연아 선수 같은 느낌. 그렇죠.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상을 받아 했는데 그걸 해내는.
0: 네.
1: 진짜
0: 그러니까 불모지라고 하는
1: 네.
0: 한국 빙상계 김연아 네. 같은 선수가 나오듯이.
2: 정말.
0: 예.
2: 김연아의 기세도 봉준호한테 있는 것 같아요.
1: 있어요.
0: 네.
1: 눈빛이
0: 맞아요.
2: 비슷해요. 특히
0: 네.
2: 그 자막 얘기했을 때.
0: 네, 맞아요.
2: 그 자막 그런 자막 정도의 장벽을
0: 뛰어넘어라. 네, 뛰어넘어라.
2: 너희들 뭐 못 봐? 뭐 이런 식으로.
0: 그러면 더 좋은 영화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1: 맞아요.
0: 멋지죠.
1: 네,
0: 네.
1: 당당하고.
2: 네.
0: 저는 봉준호 없는 한국 영화는 상상할 수 없다.
1: 어려워요.
0: 네.
2: 그렇죠. 진짜.
0: 네. 봉준호 감독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2: 네.
0: 우리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1: 네.
0: 너무 재밌는
2: 네.
0: 영화를
2: 네.
0: 못 만났을 테니 슬플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0: 이 기생충 빼고 우리 소리 씨는
1: 빼고.
0: 봉준호 감독이 어떤 작품을 이렇게 원탑 투 원 하나나 두 개?
1: 설국열차?
0: 설국열차.
1: 네.
0: 네.
1: 설국열차.
0: 네. 네.
1: 아, 저는 기차가 되게 로맨틱한 그런 장소를
0: 그렇죠.
1: 알았었는데
0: 네. 그렇죠.
1: 아닐 수 있구나
0: 네.
1: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고요.
0: 네.
1: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일상에 있는 소재들 있잖아요.
0: 네.
1: 기생충도 우리
2: 네.
1: 일상에 있는 소재들을
0: 네.
1: 가지고 이렇게 뭔가 심오한 이야기들을 막 비틀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신기했고
2: 네.
1: 그 로맨틱한 공간이라고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기차가 아, 저 감독의 시선에서는 저런 공간으로 변할 수 있구나.
0: 꼬리칸으로 갈수록
2: 네.
1: 네. 생각을 하게 되고
0: 네.
1: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2: 맞아요.
1: 저랑은 너무 다른데.
2: 네.
1: 네. 신?
2: 네.
0: 진짜? 아니 아무리 공부하고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천재임은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2: 그렇죠.
0: 놀란 감독도
2: 네.
0: 그렇고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위대한 감독들은
2: 맞아요.
0: 천재성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놀란 감독도 제가 좋아하지만
0: 네.
1: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0: 네.
1: 봉준호 감독님이
2: 그럼요.
1: 더 좋은 것 같아요.
2: 네.
0: 그리고 이게 응원이 되잖아요.
1: 네.
0: 놀란 감독은 막 응원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1: 네.
0: 근데 봉준호 감독은 막 응원하는 마음까지
1: 네.
0: 들어있잖아요.
1: 어쩔
0: 그건 어쩔
1: 좋겠고.
0: 수 없는 거죠.
1: 맞아요.
0: 예. 백희 씨는 어떤 영화?
2: 저는 뭐 괴물부터
0: 예.
2: 그 플란다스에게도
0: 네.
2: 좋고 괴물도 좋고 그런데 저는 봉준호 감독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대학 시절부터 영화 동아리를 활동을 해서
0: 봉준호 감독의 다큐멘터리요?
2: 네네네.
0: 봉준호 감독이 만든
2: 봉준호
0: 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2: 주인공으로 하는 건데
0: 예.
2: 메이킹 필름 구조예요. 그러니까
0: 네.
2: 실제 나와서 인터뷰하진 않아요. 봉준호 감독이 대학 시절부터 그 감독으로
0: 오.
2: 데뷔하기 직전까지
0: 네.
2: 그 주변 인물들을 모두 인터뷰를 해서 봉준호의 인생을
0: 그러니까 어떻게 봉준호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볼 수 있었겠네요.
2: 그래서 그냥 거의 미친 영화광이었더라고요.
0: 오.
2: 영화 그 동아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고 그 시네필이었고 예. 특히 프랑스나 이 작가주의 작품에 깊이 빠져 있어서 예. 씬별로 공부를 했대요. 한 씬을 가지고 밤새서 이 씬을 어떻게 촬영하지? 무슨 내용을 담을 수 있지라고 했을 때
0: 그걸 막 분석하고 공부를
2: 그
0: 했다는
2: 동아리가,
0: 거예요?
2: 그 동아리가 그 동아리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0: 아, 그 동아리가 그런 동아리였고
2: 영화 작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네21의 전신인 그런 그, 잡지들의 네. 그 기사 내용을 영화 필름으로 어떻게 구현하지?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영상을 영상으로 구현할 때 기술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0: 네.
2: 근데 글을 영상으로 어떻게 구성하지? 스토리를 영상으로 구현할 때 뭐가 필요하지를 네. 계속 이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잠도 안 자고 밥도 네. 안 먹고 그걸 만나면 그 얘기만 하고 그 얘기 그런 상태에 빠져 근데 아직 감독이 아닌 채로 영화 광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 나도 한때 그런 우리 모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에 빠져보는 순간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0: 네.
2: 내 주변에도 부모님들이 말리는 일 있잖아요. 그거 돈도 안 되고 왜 하냐. 왜 그러고 있냐.
0: 네.
2: 예를 들면 그 게임일 수도 있고 네. 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 수도
0: 네,
2: 있고
0: 네, 네, 네.
2: 뭐 운동일 수도 있고 할 텐데 아, 그런 인물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되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면이에요. 그래서
0: 혹시 그 동아리 출신 중에 봉준호 감독 말고 또
2: 유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0: 정말요?
2: 한 명도 없어요.
0: 없어요? 네. 없어요?
2: 대부분 기자가 됐거나 그냥 일반 회사원이거나 아예 그냥 가정주부가 됐거나 예.
0: 그 뒤로 이제 계속 영화 쪽으로 판 사람은 봉준호 감독
1: 한 명을
2: 그리고 이제 그 동아리 길로 이제 자체도 네. 영화인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학구적이었기 때문에.
0: 네.
2: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예, 그렇죠. 예, 예.
2: 이 사람들은 영화를 이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어떻게 예, 나눠서 네. 무슨 철학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데 그게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에 너무 철학주의, 그러니까 그 관념주의로 영화를 바라보는.
0: 그러니까 되게 본질만 얘기 막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2: 본질은 왜 본질인가까지
0: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2: 그것을 왜 말해야 되는가 네. 그것을 와. 왜 찍어야 하는가
1: 네.
0: 그 동아리 안 들어가길 잘했네요 네. 그래서,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디테일이 생겼나
0: 그랬나 봐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작가주의에 빠졌던 네. 그래서 줄거리에 강하고
1: 네.
0: 인물의 캐릭터에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해서 남주냐? 뭐 엄마, 부모님들 왜냐 그 얘기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아주 탄탄하게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봉준호가 있었던
1: 네.
0: 거군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디테일하고
0: 네.
1: 좋아요.
0: 네.
1: 저는 어떤 거 좋았냐면 그 가정부를 해고하는 장면. 네. 연교가 네. 이제 해고를 할 때 네. 이 자세를 웅크리거든요.
0: 네.
1: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모르고 봤을 때는 왜 자세를 웅크리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2: 그렇죠.
1: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바른 자세가 아니라 네. 그 부잣집 사모님이 네.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
2: 그렇죠.
1: 벌레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0: 네.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1: 네. 네. 물러나요. 그러니까
0: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나한테 옮길까 봐.
1: 네. 네. 그런 자세 디테일까지 네.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네. 계속 파도 끝이 없는
2: 네.
1: 게 기생충이더라고요. 네.
0: 저는 봉준호 감독 아 뭐 살인의 추억 좋아하고요.
2: 아 네. 너무 좋죠.
0: 마더도 네. 좋아하고.
2: 마더 좋죠.
0: 네. 그래서
2: 걸을
0: 타서 예. 맞아요.
1: 오,
0: 맞아요.
1: 갑자기 또 소름이 돋았어요. 네. 마더 하니까.
0: 네. 그리고 살인의 추억을 보고는 이 감독은 대성하겠다.
2: 네.
0: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봉준호 감독은 진짜 네. 대성하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작품 계속 기대하게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제 기생충에 거의 이렇게 막 방점을 찍어버리는.
2: 아, 대단했습니다,
1: 네.
2: 진짜.
1: 그럼. 이 이후의 작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2: 네. 네. 그 기대되는 감독들이 또 있다는 게 너무
0: 행복한 일이죠. 네, 행복한 네.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또 기생충 아, 음악 한번 듣고 우리 잠시.
1: 네,
0: 아,
1: 그럴까요? 좋아요.
0: 그럴까요? 네.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음악이 너무 없으면. 그 믿음의 벨트는 너무 유명하니까
2: 네.
0: 우리 오프닝부터 들어봅시다. 예. 오프닝은 이렇게 서정적입니다.
1: 네.
0: 오프닝 곡은 정재일 음악 감독이 거의 네. 작곡을 다 했더라고요. 여기에 쓰이는 음악들을 믿음의 벨트도 그렇고 나파구리 음악도 그렇고요.
1: 맞아.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거 음악 들으니까.
2: 네.
0: 잠시 만나보시죠.

0: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 영화 오늘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시간이 모자라
1: 네.
0: 예, 3탄으로 영화 기생충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곡 네. 잠깐 들어봤고요.
1: 그 정재일 씨 예. 음악이기 때문에 살짝만 네. 한 짧게만 말씀드리고 하면 정재일은 음악가들에게는
0: 네.
1: 음악가들의 음악가예요.
0: 아...
1: 네. 음악가들이 뭔가 음악가들이 사랑하는 음악가,
0: 아~
1: 네, 음악가들이 배우고 싶은 음악가.
0: 네.
1: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영화에서는 지금 우리 봉준호 감독을 얘기했지만 음악계에서는 정재일이 있다 할
0: 네,
1: 정도로
0: 네, 네.
1: 중학교 때 서울 그 재즈 아카데미를 다닌 이후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음악을. 근데 오징어 게임이든 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0: 네.
1: 지금 계속해서 음악 작품을
0: 네.
1: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재능과 노력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2: 네.
1: 정규 교육이 대학생 그러니까 이 사람 중학교만 되는 게 끝이에요.
0: 보통은 그러면 대학을 그쪽으로 가잖아요.
1: 네.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0: 어...
1: 그냥 음악 현업에 바로 뛰어들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서울 재즈 아카데미를 다녔다가 그것도 완전히 수료하지 않았다고 알고
0: 네,
1: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는 중학생 신분으로 그냥 음악 현업에 뛰어들어서 이적이 하는 밴드 긱스라는 팀의 베이시스트로 들어가서
2: 네. 네.
1: 이적과 함께 인연을 맺고 거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0: 네네네. 네.
1: 중학생이
2: 어,
1: 그냥 베이스 들고 들어가서
2: 네.
1: 그냥 음악판을 그냥 다 먹은 거예요.
0: 네. 네.
1: 거기서 베이스 치고 노래하고 랩하고.
0: 네.
1: 근데 그게 지금의 정재일로.
0: 그럼 정재일 감독이 예. 대중가요도 많이 만들었습니까?
1: 박효신이랑 야생화.
0: 야생화.
2: 가사
1: 예. 예. 이런 작품들의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 작품도
0: 근데 이제
1: 있고.
0: 지금 어쨌든 영화음악 감독으로 더 많이
1: 활동을 그러니까 의뢰를 많이 받아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0: 예.
1: 최근에 그 또 뭐였었죠? 그 마크 세븐틴?
0: 세븐틴. 그것도 봉준호 감독
1: 예,
0: 영화.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예.
1: 미키인가요?
0: 미키 세븐틴. 미키 세븐틴.
1: 예, 그 영화의 음악도 역시 정재일이.
0: 그러니까 어쨌든
1: 예.
0: 영화 감독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2: 네.
0: 감독이 정재일 감독이라
1: 그렇죠,
0: 그렇죠. 의뢰를 많이 하겠죠.
1: 제가 느낄 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0: 만들어줘 하면
1: 네.
0: 예.
1: 본인도
0: 한스 짐머예요?
1: 상상력을 가지고
0: 거의 한스 짐머예요?
1: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한스 짐머는
0: 예.
1: 오케스트라의 천재라면
0: 예.
1: 이 정재일은 대중가요 사운드로 이 똑같은
0: 아 근데 그냥 만들어줘 하면 뚝딱 만들어내는 능력은
1: 정말 대단한 네.
0: 능력을 한스 짐머나 정재일이나
2: 40대신가요, 나이가
1: 거의
0: 그 정도
1: 40대
2: 젊으시네요.
0: 4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2: 와
0: 언제 그분 한분 인터뷰를
1: 네, 네 너무 하고 싶어요.
2: 모셔야 될
0: 제발
2: 거.
0: 좀
2: 네.
0: 나와주세요. 봉준호 감독님이랑
1: 아, 너무 좋아요 진짜.
0: 정재일 감독님.
2: 아,
1: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맨날 저는 근본이 없어요. 맨날 그러는데 막 가서 보면은 뭐 정부 쪽 일도 하고 있고
2: 네,
1: 갑자기
2: 네, 갑자기 근본이 나타나요.
0: 근본이 뭐 중요합니까?
1: 그러니까
0: 네, 우리는 멋진 작품으로 그냥
2: 네.
0: 만나면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2: 그럼요.
0: 이 기생충 명대사. 뭐 떠오르십니까, 소리 씨?
1: 와, 너무,
0: 예, 너무 많은데.
1: 네.
0: 뭐 그냥 딱 지금 뭐 갑자기
1: 뭐 딴딴딴
2: 어, 네, 저도 그거 생각.
0: 그거잖아요. 네, 네. 제시카 네,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준모 그는 네 사촌.
2: 어머, 나 이거 외우고 있어.
1: 어, 맞아요. 아,
2: 대박. 그거 외우게 돼요.
0: 어머,
2: 대박. 외우게 돼요.
0: 네. 어머. 저 그냥 불렀는데 어, 외워졌네.
1: 제시카송이라고 유명했죠.
0: 네, 그 갓따라 했잖아요.
1: 어,
0: 그 장면도 진짜
2: 네.
0: 아니요, 아니 그 멜로디를 왜 하필 독도는 우리 땅에다 붙였을까요?
1: 그러니까
0: 누구 생각이었어요? 그것도 봉태일 감독 생각이었겠죠.
2: 봉태일 맞네요.
1: 뭐 최종 선택이겠죠.
0: 네, 뭐 몇 개가 있었는데
1: 너무나
0: 네.
1: 네. 시적이잖아.
0: 네. 네. 그리고 그걸 딱 그거 외우고 있으면 이제 인맥 가지고 들킬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래는 네. 시카고 나왔고 그 김준모 과선배가 내 사촌이고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1: 더군다나 이 작품의 그 부분이 유명해지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0: 네.
1: 외국인들이 알게 되고
0: 네.
1: 독도는 한국 거구나
0: 네.
2: 생각.
0: 그러면 그것까지 다 네.
2: 계산하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네. 네. 저도요.
0: 저도요. 봉준호는 분명히 계산됐을
2: 네.
0: 것이다.
2: 네. 네.
1: 근데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관객의 몫이겠지만
0: 네. 네.
1: 본인은 의도가 들어가 있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좀 늦게 알았겠죠. 우리는 네. 바로 독도는 우리 땅에다 붙여서 그렇게 네. 이런
1: 그렇죠.
0: 게 계산됐지만 외국인들은
2: 네.
0: 좀
1: 공부를 해야죠.
0: 예. 네. 이게 그게 그 왜냐하면 그냥 했다가 어 그게 어디에 뭐 붙인 거래 이렇게 가려면 좀 발전이 돼야
2: 네.
0: 되잖아요.
2: 아마 영화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네.
0: 네.
2: 그리고 저는 또 생각나는 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1: 너는 계획이
2: 네. 계획이라는 네. 단어에 대해서
0: 네.
2: 그 무계획이 제일 좋은 계획이라고
1: 네.
2: 얘기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
0: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뭔 줄 아냐, 아들.
2: 네. 그거요. 네. 맞아요.
1: 진짜.
0: 무계획이란다.
1: 네.
2: 아버지가 무계획을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꼭 네. 계획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무계획을 가르칠 정도로 상황이 저렇게 되려면 아, 얼마나 비극적이어야 할까. 그
0: 너무나
2: 생각을.
0: 절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네.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우리의 돼. 이 계급에서는 네. 저기로 네. 못 올라가라는 걸 네.
2: 뼈저리게
0: 너무 아닐까? 뼈저리게 왜냐 네. 한두 번 경험했겠어요?
1: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허무주의라는 건데
0: 맞아요. 네.
1: 그 아버지가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도 네. 허무주의를 기본 탑재하고 있다는 게
0: 그것도
1: 안타까운 일이었죠.
0: 물난리를 겪고 네. 완전히 물이 집안이 다 거의 천장까지 물에 잠긴 네. 상황에서 체육관에 네. 피해 있으면서
1: 수재민이어가지고
0: 둥글둥글 누워 있는 그 장면에서 네. 그 대사를 하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러면서 진짜 그 우리가 드는 느낌은
2: 와 진짜
0: 진짜 네. 되게 웃기는데 너무 슬퍼요.
2: 너무 슬프죠.
1: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송강호가 저런 장면에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혹은 분개하지 않고 그 무계획을 말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네. 마음의 평화가 네. 완전히 자리 잡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0: 맞아요. 다 초월한 듯이
1: 가장 극단적인 네. 선택을 마지막에 네. 하는 인물이 이 인물인 네. 거예요.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0: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롭던 다 네. 내려놓은 것 같이 완전 초월을 초월한 사람처럼 하다가 네. 마지막에는 네. 박 사장을 찌르는.
1: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평화는 네. 눌러놓은 평화지 자신의 의지로 무의식과 의식을 모두 힘을 합쳐서. 네. 폭발시키지
0: 그러니까
1: 않은 상태를 가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0: 가스로 눌러놓은 네. 것이지.
1: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요. 네.
0: 저는 그 재정이 박소담이 천재주가 좋아가지고 서울대 그 네. 문서 위조하잖아요. 네. 야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하고 뭐 이런 거 없냐.
2: 그 네. 대사도 시작할 것 같다고.
0: 아 진짜 거기서 빵 터지고 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2: 너무 대사 네. 너무 대단해요.
0: 네. 문서 위조학과 만들어 왠지 있을 것 같고
1: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잘했고.
0: 네. 아니 그런 그 대사를 네. 어떻게 쓸 생각을 하지 막 이런. 네.
1: 그리고 그 다음 네.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게 저는 이걸 네. 제가 뭐 속였다고 생각 안 해요.
2: 맞아요. 네,
0: 내년에 내년에 이 학교를 꼭 갈 거거든요. 네, 이 대사 하잖아요. 맞아요.
2: 근데 뭐 그렇게 해도 거짓말인 건데.
1: 그렇죠.
2: 네. 네.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인지가 없고.
1: 아, 그럼 그게 똑같은 얘기라면 저는 그냥 무면허로 운전할게요. 내년에 딸 거거든요.
0: 그거군요. 그거거든요. 예. 네. 되게 무서운 대사예요, 사실은. 네, 내 범죄를 네. 네, 합리화하는 진짜 네. 무서운 대사거든요.
1: 더군다나 무신경하게.
0: 네. 아무렇지도 않게.
1: 죄의식 없이.
0: 네, 죄의식 없이. 그러니까 더 무섭죠.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가족이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하는 게.
2: 근데 희한하게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소름이 돋는 무서운 대사인데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1: 그러니까요.
2: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곱씹으면서 이거 무서운 대사였네? 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이상했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그 재미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가장 또 그런 장면이 지하에서 몰스부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알고 있는 이 집 아이 아들
0: 네.
1: 입장에서 네. 유일하게 몰스부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알았어요?
0: 아, 다솜이죠, 맞아요.
1: 네. 근데 네. 반응하지 않아.
2: 네, 뭐
1: 이런
2: 해요.
1: 거.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냥 그 재미인 거예요, 재미.
2: 재미인
1: 이게
2: 거죠.
1: 세상에 뭘
0: 이게 뭐 그 지하에 누군가 네. 있어서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누군가 몰스부를 보는데 그게 막 그 자기는 네. 그거 그냥 이렇게 받고 해석하고 막 이런 게 재밌는.
1: 밑에서 죽고 살고 하고 있는데.
0: 네, 네 맞아요.
1: 네.
2: 그냥 즐기는 거죠.
1: 그렇죠.
2: 그 어린 아이가.
1: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게 굉장히 무섭네요.
0: 네. 그것도 네. 그렇고 또 선을 넘으시네. 네, 이선균의 네, 차 안에서. 예.
2: 선 넘는 게 제일 저는, 싫다고 하죠.
0: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냄새라. 저는 냄새. 어디서 되게 또 철렁했냐면 꼬마 다솜이가. 네. 이 아저씨랑 이 아줌마랑 냄새가 같아. 그 네. 얘기할 때.
1: 제시카 쌤한테 비슷한
0: 비슷한 냄새 났어. 네. 이 얘기를 할 때. 와.
2: 되게 본능적이죠. 네. 아이들은 바로 아니까요.
0: 근데 그러잖아요. 이제 뭐 비싼 뭐 이렇게 어쨌든 막 치장하고 이래도 냄새를 완전히 감출 순 없대요.
1: 네.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한 사람 예를 들면 가죽을 만졌다든지 생선을 만졌다든지 고기를 만진 사람은 아무리 목욕하고 이렇게
2: 뭐
0: 옷을 갈아입고 향수 뿌려도 안 된대요.
2: 안 된대요.
0: 이게 이 피부 조직에 냄새가 배기 때문에 네. 안 된. 그러니까 물론 뭐 몇 년 이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근데 여기는 네네네. 오랫동안 지하방에서 살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환기가 되지 않는 그 곰팡이 냄새. 지하철에서 나는 그 냄새. 뭐 이런 그 얘기 나오잖아요.
1: 네.
0: 지하철을 버스랑 안 타본 사람들은
2: 모르는.
0: 모르는.
1: 네. 그렇죠.
0: 네. 냄새지 않겠습니까? 비싼 자동차만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냄새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2: 맞아요. 네. 냄새.
0: 여기 그게 이제 신분을 가르는.
1: 그런가요? 예, 보통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네. 냄새가 그 사람 타인의 그러니까 그 타인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나요? 심리적으로?
0: 아니 근데 네. 여성들은 그런 건 좀 있죠.
1: 있어요?
0: 만났는데 네.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닌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나면 네. 당연히 이 사람은 좀 꺼리게 되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물론 무슨 그런 냄새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불쾌한 냄새가 나면 네. 그게 남자든 여자든 네. 피하고 싶죠.
1: 네. 예를 들면 담배 냄새 막 쩍
0: 아니면 막 술 냄새가 확 났다든지 아니 네. 오히려 또 막 향수를 지나치게 막 들이부은 것처럼 막 이러면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네. 생각이 오히려
2: 네, 들죠. 네, 어색하니까.
0: 네.
1: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런가 그런 적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런 네. 적 있었나
2: 안 그러면 향이 좋아서 호감이 생긴 적
1: 생긴 적 저는 이제 군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다 위생이 좋지 않고 땀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들이 한 부대 안에 그냥 다 소대 안에
0: 그때는 또 많이 같이 생활했을 테니까
1: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지 이 불쾌한 불편한 냄새를 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저의 의식적인 뭐 이렇게 눌러놓은 생각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는 힘든 거야 정도 생각했겠지. 아, 난 너 냄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0: 사람마다 냄새에 네. 되게 민감한 사람이
1: 다르니까요. 있어요.
0: 네,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제 남자 동기인데도 되게 냄새에 민감한 사람 동기가 있었어요.
1: 그...
2: 네. 제 친구는 남자 친구는 아니고요. 그 네. 남자인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해요. 싫어해서 담배 냄새 나는 남자인 친구의 차를 네. 타는 것도 힘들어하고
0: 있어요.
2: 네, 있어요. 좀 예민하게 후각이 네. 발달한 사람들도 더 그렇고
0: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좀 그 네. 냄새 또 밀폐된 공간 네. 이런 데서의 그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충분히 있습니다.
1: 그래서는 그 경험 때문에 이 영화에서 냄새가 선을 넘네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진 게 존재 자체가
2: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1: 나는 원래 난데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에게 편을 가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그 냄새가 굉장히 계급을 네. 보여준다니까요.
2: 그러니까요.
0: 여기는 반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내가 선택하거나 네. 노력할 수 있는 범위가
0: 아닌데
1: 거예요.
0: 근데 네. 그 냄새가 나한테서 난다고 그래서 더 선을 넘네 하고 경고하고
1: 네.
0: 이게 멸시하고 네. 굉장히 폭력적이죠.
2: 그 선을 넘는다고 말한 것도 선을 넘은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사실은 이미 네. 사실은 그 말이 선을 넘은 건데 네. 네.
2: 그러니까 평등하지 네. 않다는 걸 바로
0: 이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래서 똑같이 네. 미러링을 해주면 어떨까?
2: 네. 어떻게요?
1: 선을 넘네 했을 때 같이 넘는 거예요?
2: 같이 넘게 알려줘요.
1: 우리가 서로 넘는 거예요?
2: 이렇게
1: 얘기하면 네. 네, 어떨까?
0: 네.
2: 괜찮네요.
1: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선을 넘는 장면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0: 네, 맞아요.
1: 실제로 어떤 그 유튜버가 화면 구도의 분할 장면을 보여줘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는 영화상에서는 이걸 선이라고 의식할 수 없는 선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세로 라인을. 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아직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네. 절대 선을 넘지 않아요.
0: 네.
1: 근데 불화가 생기려고 할 때는 인물이 이 새로 선을 넘어가요.
2: 너무 궁금하네요. 그 선이
1: 그 봉태이
0: 이제 이런 걸 알고 다시 보면 그런 게 다 보이죠.
1: 네. 근데
0: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감독이에요.
1: 그렇게밖에 해석이
0: 안 돼요.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네. 봉준호 감독 그걸
2: 네. 노렸을 거예요.
0: 노리고
1: 이 새로 선을 넘어가는 주인공들로부터 불화가 시작되고
0: 네.
1: 있는
0: 네. 선을 넘지 연기. 말라고 선을 넘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을 넘어온 순간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는지를
1: 그렇죠.
0: 이제 관객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뭔가 사달이 나고 말겠구나라는
1: 게. 최초의 선을 넘는 것은 이 하층에 있던 사람들이 상층으로 계속 오르려는 네. 계단상면도 네.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0: 지하에만 있어야 되는데
1: 자신의
0: 찾고.
1: 자신의 친분으로부터 네. 상층으로 네. 넘어가는 것이고 편하게 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박사장.
0: 네.
1: 그리고 네. 박사장이 아니야. 네. 어느 순간에도 선을
0: 네.
1: 다 넘어가요.
0: 그렇죠.
1: 네. 이 새로 선을. 네. 하지만 종업원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 신체적인 위축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0: 그러면
1: 재밌더라고요.
0: 명장면.
1: 네. 명장면.
0: 하나하나가 다 명장면이긴 한데 특히 특히 이 장면은 진짜 아주 강렬해서 뇌리에 남아있다.
1: 그러니까 명장면이라고 꼽기는 그런데
0: 네.
1: 저는 이 아들이 네. 수석으로 네. 이 밑에 있던 사람에게 머리를 탁 네. 맞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그 지하에 사는 부부의 남편.
1: 네, 남편에게 네. 머리를 수소, 한번 일단 맞아 쓰러져요. 에, 에. 근데 쓰러져 있는 그 남자에게 한 번 더 수석을 내리쳐요.
0: 네.
1: 이 장면이야말로 아, 그 애지중지해야 될 돌인 거예요. 그게 네. 원래부터 아니었거든요.
0: 네.
1: 수석은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냥 물에 들어가면 다른 돌이에요. 돌도
0: 가요. 똑같아요.
1: 똑같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그 돌에 자기 머리를 맞아서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순간.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온 건 그 물에 지금 수재민이 되는 그 판에 그거 하나 들고 나온
0: 그러니까,
1: 거예요. 네. 얘가 내 나한테 붙었다고 얘기하면서
2: 네.
1: 그 돌로 그 마치 행운을 불러올 것 같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협을
0: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서준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네. 이게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네. 같아요.
2: 한 거죠.
0: 얘 때문에 과외를 시작하게 돼서 네. 우리 가족이 다 그 집안에 들어갈 수 됐으니까.
1: 그렇죠.
0: 네.
1: 근데 그게 폭력의 도구로 쓰인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오해할 방법도 없고. 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 저는 명장면이라고 저도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제 눈길이 많이 갔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취업을 하고 아이들이 먼저 취업을 하고 부모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네, 네, 네.
2: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둘이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기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네. 아버지를 이 집의 기사로 네. 이렇게 들여보낼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게 나눠주는 장면이 그 전엔 없었거든요.
1: 그렇죠.
2: 부모가 자식을 챙겨주고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자기 걸 준다거나 그런 장면
1: 맞아요.
2: 없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 뷔페식 밥을 네. 덜어주는 거예요. 많이
0: 네.
2: 먹으라고.
0: 네.
2: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다시 가서 뷔페
1: 떠오면
2: 되는 거니까. 그 무의미한 그 자식에게 주는 그 밥 양, 뭐 자식도 가서 가져올 수 있는
1: 네.
2: 건데 그래서 많이 먹어라. 아빠가 챙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뭐 희한하게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 이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1: 네.
2: 생각.
0: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게 나오는
2: 네.
0: 뭐 이런
2: 네.
0: 거지
2: 맞아요.
0: 않을까요?
1: 그렇기도 하고.
0: 근데 없어. 그리고
2: 네,
0: 나 이제
2: 없어요.
0: 앞으로 여기 기사에 들어가면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할 거야.
1: 네네.
0: 네 꿈에 부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마음도 나오는
2: 네.
0: 것이고.
1: 근데 그 마음의 여유라는 게 허상이라는 거죠.
2: 그렇죠.
1: 먹으면 되는데 한 번 더 주는
2: 네.
1: 네, 이런 얘기인 거죠.
2: 네.
1: 근데 또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기도 네. 하고.
2: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2: 부모가 아직 안 돼봐서.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유가 있으니까 주기도 하고. 있으나 없으나 행동이지만
0: 네.
1: 네 생각이 낫다라는
0: 네.
1: 마음일 수도 있고
0: 네.
1: 여러 가지 진짜 뜻으로
2: 네. 볼
1: 수 있는 거죠.
2: 네.
0: 네. 네. 맞아요. 뭐 이 영화는 뭐 저는 이제 그 막 이 가족이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 비가 쏟아지는데 누가 배를 누르잖아요.
2: 네.
0: 초인종을
1: 네.
0: 가봤더니 이정은이 등장하면서
1: 네네네네네.
0: 제가 뭘 중요한 걸 두고 왔거든요. 막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큰일 났다. 여기.
2: 네.
1: 완전 영화.
0: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완전히 다른 걸
2: 뒤집는 거죠.
0: 그 이정은이 등장하는 그 씬 있잖아요.
1: 네.
0: 그
1: 판초
0: 우위를 입고 제가 뭘 중요한 걸 두고 왔거든요.
1: 네.
0: 막 그 장면이 전 그렇게. 이게 이제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1: 그렇죠.
2: 그 장면부터 장르가 달라지는
0: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면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영화를 또 보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1부 끝나고 막 2부 완전 막
2: 네.
1: 앞쪽이 약간 블랙 코미디였으면
0: 2부부터는 이제 스릴러
2: 서스펜스
0: 스릴러로 가는 그래서 그 이정은의 등장 그 장면도 되게
2: 명장면이죠.
1: 그러니까 그게 네. 거기서부터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0: 휘몰아치잖아요.
2: 하필 또 비가 와요.
1: 그 장면이 있고 나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나죠. 그렇다가
0: 근데,
1: 갑자기
0: 이 사람하고 막 몸싸움하고 예.
1: 북한 말을 써가면서 개그를 쳐놓고 옆에서 앞에서는 손 들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판이 엎어지고 이 집 주인들이 등장해서
0: 네.
1: 다시 똑같은 그 거실에
0: 짜파구리 준비하라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 이 같은 공간이 순식간에 한 서너 번
0: 맞아요.
1: 전혀 다른 판으로
2: 새로 깔리는
1: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장면들이 와 대단하다.
0: 그러니까 그 이정은의 그 등장에서부터 영화는 완전히 이제 다른
2: 판이 달라져
0: 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저는
2: 네, 인상 네. 좋게 해요.
0: 아니, 네. 그러니까 누가 벨을 누르지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그렇죠, 거기 그렇죠. 딱 이정은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제 이 영화는 네. 야
2: 끝났다.
1: 이제. 아. 여기서부터 롤러코스터.
0: 예, 네. 여기서부터 네. 이제 진짜 끝나겠구나. 끝장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기생충 포스터가 되게 화제였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눈을 딱
0: 이렇게
2: 가려놓...
0: 다 네. 우리 범죄자들 마치 이렇게 눈 가려놓는 것처럼 딱 검은 테이프로 검은 딱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박사장의 부부가 이 비치 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배드 네, 거기에 누워 있고 최우식이 뒤에서 보고 있고 송강호가 네. 앞에 나와 있고 근데 다 이렇게 가려 있는데 박사장네 눈은 흰색 테이프로 가려져 있고요.
2: 네.
0: 최우식과 송강호는 검은색 테이프로 가려져 있어요.
1: 그럴까요?
0: 이 포스터도 그러고 이제 아래에는 다리만 허연 다리만 이렇게
2: 보이고
0: 난 보이는 이 기생충의 이 포스터도 진짜 해석이 분분하고
2: 네.
0: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2: 그 한중류가 아니죠 기생충 포스터도
1: 맞습니다.
0: 흑백 네, 네 일단 흑백
2: 네 흑백
0: 예
2: 네.
1: 흑백이고 한국판 있고 네. 뭐 유럽판 있고 미국판 있고 예, 다 다릅니다.
0: 나라별로 좀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포스터에 대한 것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여러 해석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 맞아요. 네. 네.
1: 심지어는 봉준호도 모른다고.
0: 아, 진짜요?
1: 네네.
0: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니, 포스터를 만든 디자이너도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인터뷰를. 네. 봉준호는 제작을 의뢰했고
0: 네.
1: 포스터를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네. 봉준호한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0: 아, 정말요?
1: 믿고 맡긴 거죠.
2: 그럼 그럴 때는 약간 봉태일이 아니네요.
1: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미리 보여준 게 아닌가. 이걸 보고 의도를 파악해서 제작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0: 아,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네, 의뢰를 할 것이 예, 예, 있을 것이다.
1: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비주얼 쇼킹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층민과 하층민과의 싸움에서 눈을 가렸다는 건 익명성을 얘기할 텐데
0: 예, 예, 예.
1: 이 익명성이라는 건 너도 나도 이 인물이
0: 될 수 있다.
2: 네.
1: 이 이런 식의
2: 해석이
1: 어떤,
2: 가능하죠. 네,
1: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는 발이 맨발인 포스터가 있어요.
0: 네. 네. 거의 네. 허벅지까지 이렇게 허옇게 나와 있죠. 네. 무슨 저 마네킹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1: 부유층은 신발을 신고 있고 그리고 이 하층민들은 신발을 벗고 있는 포스터가 있는데 그건 역시 신발이 보여주는 계급주의를 또 그것도 해석이죠.
2: 실제로
1: 만든
2: 그렇죠.
1: 사람, 만든 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2: 아닐
1: 하고 있으니까.
2: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렇게 충분히
0: 그러니까 이거는 여지가 그냥 그뭐 봉준호 감독도 여러분이 보 영화를 보고 해석하던 대로
2: 네.
0: 포스터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라. 예.
2: 아, 예.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산다.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자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2: 네, 될 수 있고. 예.
1: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기생충이라고 이름 붙인 자체도
2: 네.
0: 제목은 진짜 봉준호 감독이 붙였겠죠?
1: 그렇겠죠.
0: 아, 네. 네.
1: 제목이 아니, 원래 제목이 또 달랐다고
0: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네. 제목이 주는 왜냐하면 제목 때문에 실패한 영화가 진짜 많거든요.
2: 맞아요. 네.
0: 근데 기생충. 기생충이라고 결론 짓기까지 또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가 보통
1: 아 데칼코마니가 원제였대요.
0: 아 맞아요, 데칼코마니죠.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데칼코마니.
2: 아 네. 그래서 그 4명 조합 네. 이렇게 맞추고요.
0: 그러다가 기생충으로 했는데 아 진짜 제목에서부터
2: 느껴져요.
0: 느껴지는 이 감상이 있잖아요.
2: 그 옛날에 어른들이 네. 벌레만도 못한 놈,
0: 네. 막 네. 기생충만도 못한 놈
2: 그렇게 하잖아요. 네.
0: 너 기생충처럼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맞습니다.
2: 지극히 좀 한국적인 그런. 정서?
1: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제목인 게 기생충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런 장면 그 제목 장면부터가
2: 또 비극적이야.
0: 그렇죠.
2: 네. 슬퍼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보면 네. 마음이 아프다.
0: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도 너무 슬펐어요. 그 편지를 쓰잖아요. 네. 최우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반드시 살아 계시라.
1: 네.
0: 내가 반드시 저 집을 사겠다.
2: 네. 허황된
0: 절대
1: 꿈이에요.
0: 네. 못 사거든요.
1: 네. 맞아요.
0: 로또가 돼도 못 살걸요?
2: 네. 못 사요. 못 사요.
0: 안 될걸 저 집이 수백억일 텐데.
1: 맞아요.
0: 뭐 10억 20억 로또 갖고 되겠습니까?
1: 네.
0: 근데 그 꿈을 키우면서 그게 전 너무 슬픈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장이 있는데
1: 네.
0: 그거를 아버지 살아계시라. 더군다나 아버지가 뭐 몇백 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길어야 50년 살 텐데.
1: 맞아요. 또 아버지는 네. 그 안에서 모스부로 바깥으로 네. 편지를
0: 계속
1: 보내고
0: 네.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본 거. 그러니까 그 희망이 결국엔 더 사람을 죽이겠구나.
2: 네,
0: 이런 생각도
2: 죽이죠.
0: 들고. 네. 그러면 최우식은 저 집을 사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짓을 할까. 또 막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그냥 월급쟁이로 못 살 테니까.
2: 네, 못 사고요.
0: 무슨 짓을 할까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되고요.
2: 그리고 뇌 수술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0: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2: 헛웃음을 계속 웃잖아요. 네,
0: 계속 웃잖아요.
2: 네, 그것도 저는 되게 기이하더라고요.
1: 형사 같지 않은 형사와 의사 같지 않은 의사.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바라보면서.
0: 거기도 그것도 분명히
2: 네. 이유가
0: 되게,
2: 있어요.
0: 형사가 왜 저래? 의사가 네.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2: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꿈인가? 이런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거기서부터 갔죠.
0: 최우식이 꾸는 꿈이야. 네. 이미 이제 뇌수술 받고
2: 네. 끝났는데
0: 그러니까 이미 코마 상태로 갔는데 네. 혼자 그냥 꿈꾸고 있는 네. 그렇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1: 가능하죠.
0: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맞았는데 살아난 것도 조금
1: 그렇죠.
2: 이상하잖아요.
0: 살았다. 물론 이제 기적적으로 뭐 어느 뭐 치명적인 부분을 피해서 네. 살았다 치더라도 근데 충분히 그렇게 이미 코마고 네. 전 꿈이야. 이렇게
1: 근데 저는 기정이 그 박소담이 죽은 게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왜 죽었어야 될까?
0: 네. 네.
2: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막 비박 내리는 날 네. 그 대저택에서 그 식구끼리 같이 막 즐기는
0: 네.
2: 술 파티하는
0: 네. 네.
2: 거기에서 기정이가 반신욕을 하는데 그 기우 맞죠? 이름
1: 네.
2: 그 최우식 네. 최우식이 너 되게 잘 어울린다.
0: 네, 맞아. 너 제일 잘 어울린다.
2: 나중에 이 집 사면 뭐 어떤 방 쓰고 싶어? 막 이러면서 너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제일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죽나?
1: 복선이겠다.
2: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0: 맞아요.
2: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막 죽은 게 아닌가.
1: 저는 절대 안 죽는다고 생각했던 게 네. 변기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절망에 그 딛고 일어서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0: 저는 그 변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1: 네.
0: 그것도 진짜 어쩜 저렇게 네. 세트를 진짜,
1: 인간이
0: 진짜
1: 그
0: 천재다.
1: 아래에 있다. 네. 라는 느낌.
0: 천재 진짜 그 반지하방의 구조도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2: 잘 짰어.
0: 네. 그리고 밖에서 막 노상방뇨 막 그냥 창문에다 막 하고 막 그래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영화는 정말 너무나 완벽한.
1: 맞습니다.
0: 그 배치까지.
2: 그리고 막 홍수가 막 나고 비가 많이 왔던 날 변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변기를 누르잖아요 뚜껑에.
0: 네, 근데 이게 막
2: 타고 염려하는 거 막으려고 까만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옷에 분명히 튀고 묻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피난소로 가서 강당에서 누워서 자는데 왜 이렇게 평온한 건지 전 어디 몽골 평원에서 별 보는
0: 아니, 그게 저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 반지방에서 여름마다 겪었겠죠 홍수를.
2: 그래서 그 태연한 표정이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수도 있을 텐데 한 방울을 안 흘더라고요.
0: 이거 봐요. 한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한 시간이 한 시간이 뭐예요.
2: 이거는 벌써 끝났어요?
0: 막, 예.
1: 아.
2: 세상에.
0: 믿음의 벨트로 이루어진 우리 세 사람도 여기서 이만.
1: 기우랑 그 여자. 애랑의 어떤 관계인지 썸네일.
0: 그 썸네일. 한 시간이 뭐예요? 100시간도 모자랄걸요? 기생충의 메인 타이틀, 믿음의 벨트. 들려드리면서 저희 세 사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다음 시간을 약속드리죠.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백희였고요.
2: 강솔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두 번째 수요일. 무엇들을 하고 지냈습니까? 저는 오늘도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자.

0: 네, 델리 스파이스 고백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놀자의 귀한 손님이 두 분이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제 8월을 들으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어반 스케치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이 있고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함께 나누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함께 해주신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라영입니다.
0: 네.
1: 우선 집은 서울이고요.
0: 예.
1: 5일 동안 사는 곳은 전주입니다.
0: 그러면 집이 전주 아니에요? 5일 동안 살면은? 네. 한 달에 5일?
1: 아닙니다. 일주일에. 일 때문에 와 있습니다.
0: 일. 네. 직장이 지금 전주신 거죠?
1: 네.
0: 그러시군요. 자, 선생님.
2: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고요. 저는 그 책하고 같이 그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0: 네.
2: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세요?
2: 네네.
0: 어쩐지 좀 뭐가 달라. 한 분은 너무 지적이시고, 한 분은 역시 악부정 비리 너무 나셔가지고. 아유. 자, 일단은 오늘은 두 분의 그리게 된 사연이나,과, 그리고 신청곡 위주로 할 텐데요. 먼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김정수 선생님이 신청하신 노래죠?
2: 네.
0: 유익종,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그리고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있죠.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두근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 노래를 신청하신 수가 따로 있으실까요?
1: 그 사랑이 지나가면은요. 예전에 제가 그 열흘 정도 합숙을 했었는데요. 예. 그 일 때문에 새벽에 잠을 이 노래를 틀어서 깨워줘요. 그래서 잠이 저절로 깼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그때 정말
0: 그러면 기상송이잖아요. 군인들한테 빰빰빰 나팔 소리 같은 거.
1: 근데 너무 그래서 이 노래가 좋았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기 다른 노래는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너는.
1: 이건 그냥 그 유익종이라는 가수를 좋아해가지고 그 가수 노래를 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예.
0: 어렸을 때부터 예. 좋아했던. 해바라기, 해바라기죠? 유익종 씨가. 해바라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준호, 죄송합니다. 모르는 말을 안 했어야 하는데. 자, 그 그림 이야기로 돌아가서 두 분이 이제 그림을 배우시게 된 그, 신청을 하시고 그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저는 제가 그 전주에서 좋아하는 예. 도서관 중에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아, 거기가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책들이 많이 있고 예. 사진책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림책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작가이긴 하지만 옛 그 가게들에 그림을 그린 게 있더라고요.
0: 예.
2: 그거를 보고 아 이게 개인의 어쩌면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역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0: 그래서. 아마 그 작가가 네. 그 동전 하나 들고 돈가요? 아마 이현정 작가 같은데 그 가게 상호 있고 가가고 막 했던 가게들로 다니는 거. 아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라 저는 기억을 아 이제 그걸 보면서 역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2: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생각을 워낙 많이 하던 직업이다 보니까 예.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0: 그게 제일 좋아요.
2: 네.
0: 자, 선생님은?
1: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를 나가면 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도 그쪽으로 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때 미술을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0: 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저번 시간에 그 갑자기 문학 나오니까 저번에 그 먼저 했던 선생님께서는 성산포라는 그리운 그리운 성산포인가요? 그 시집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했는데 그 이생진 작가님이죠? 아, 맞죠? 이거 성이 잘못되면 거기 이제 그 책을 보면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예, 성산포를 그린 걸 페나로 이렇게 그린 게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시화전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분이 다음 분들도 기대가 되는데 아, 자 이제 다음 신청곡으로 백만송이 장미 이런 고우림 버전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상은의 언젠가는 두 곡을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신청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2: 백만송이 장미는 가사에 보면 그 가사를 들으면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언젠가는 그냥 주말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못 느꼈던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0: 아, 가사는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담다디에 담다디 때문에 묻힌 거야. 노래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지금 들으면은 정말 좋은 노래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언젠가는.

0: 네, 맹방송이 장미 고구림 버전 그리고 이상한의 언젠가는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너튜브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을 참가하시면 합니다. 아, 그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림을 그리면 꼭 이제 그리고 싶은 것이나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곳이. 이번에 저 김 선생님부터.
1: 저는 그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이렇게 나무나 식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풍경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자연을 그리고 싶고 그다음에
0: 예.
1: 또 그다음에 뭐 질문이 뭐였죠?
0: 질문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문학 소녀의 감성으로 예, 앞서가는. 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예. 아,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그림이 되면 예.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예. 저는 그냥 욕심은 안 부리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전시회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노후에 예. 정말로 그 취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직장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읽어드린다고 동화책을 빌리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보니까 친정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취미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노후에 할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0: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로 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이라는 것은, 나이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늦게 시켰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우리가 아는 뭐, 갑자기 이름들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작가들 말고,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그랜마 모지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지스 할머니죠.
1: 들어본
0: 네. 이분이 그림을 80에 시작했습니다. 70인가요? 근데 마지막에 100 연세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림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게 이제, 본인의 그 감정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은 나이가 없다. 시작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네, 지금. 자, 선생님은?
2: 네.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 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장소가 의미가 되는. 네. 그래서 의미가 되는 장소를 전주에서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0: 이거네요. 자, 있으라.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나 있으신지. 네.
2: 목표는 제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네. 아, 어디를 그렸구나. 제가 귀여운 강아지를 그렸는데 그거 보고 누가 고양이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여긴 어디구나. 라고 할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것이 이제 의미가 되고. 사실 이제 그런 게 모아서 뭐, 사실 전시회가 별건가요? 자기들 그림을 딱 걸어놓으면 되는 거지. 네. 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리는 곳이죠. 궁금해요. 어디에 의미를 두실까? 혹시 생각해 두신 곳 있나요? 혹시 뭐, 그, 공동체 라디오 이 스튜디오를 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2: 네, 아직은 없습니다.
0: 네.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에, 내 마음의 보석순자, 해바라기, 그리고, You mean everything to me, 닐 세다카 노래. 이렇게, 김 선생님이 신청하신 거죠?
1: 네네. 네.
0: 이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단자, 닐 세다카, You mean everything to me.

0: 네,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상자, 닐 세다카, 유민, everything to me. 아, 제가 팝송 발음을 못 하는 걸 정말 다 아실 텐데, 이 노래는 제가 발음을 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1: 학교 다닐 때,
0: 조금 앞으로. 네.
1: 학교 다닐 때, 그, 노래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중에 별로 이렇게 굉장히 얌전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대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릴 세다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반했어요. 너무 노래를 잘해서 평소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때 그 친구의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막 그 제스처 이렇게 써가면서 불렀던 네. 노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면 그 친구가 생각나고 아. 이제 오늘도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0: 그 친구가 내 마음의 보석상자 같은 친구신가 보죠.
1: 네네 맞아요.
0: 아 닐 세다카의 노래를 부르셨을 나이면 뭐 아, 요즘도 부르죠? 예, 네, 죄송합니다.
1: 20대 때 불렀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불렀어요. 예.
0: 그 닐 세다카 노래 유명한 노래 하나 있잖아요. 저 빠른 노래. 저는 원에이 티켓인가요?
1: 예.
0: 그에서 예전에 박미라는 가수가 날 보러 네, 와요. 예. 날 보냈던 그 노래와 함께 교련복을 입고 소풍날 춤을 췄던 게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림 이야기는 뭐 다 마무리된 것 같고 노래를 신청한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 백인, 그리고 밤, 아, 백인부터 듣고 올까요? 아, 밤 빼는 선생님인 거죠? 이게 둘 곡씩 했는데,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 연주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의 회전목마, 그리고 또 한 곡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가 선생님 건가요? 아니죠, 그죠? 네. 제가 왜 이럴까요? 아, 노래 선곡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연주곡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회전목마.

0: 나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선생님,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아까 신청하셨던 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나 항상 헷갈려. 히야시죠? 히야시죠? 그러니까, 어때, 히야시조라기도 있고, 조히야시도 있고, 네. 죄송합니다. 발음을 정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해전목마. 하구레 움직이는 섬. 예, 삽입곡이 OST였죠. 아, 지브리의 대표. 연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작곡가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1: 네, 저는 노래는 음악 같은 거는 좋아하는 게좀 바뀌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멜로디는 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르골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저미더라고요.
0: 진짜 어울리겠다. 이 오르골하고
1: 네.
0: 느낌하고. 오르골 안에 있는 그런 그림이나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하울의 움직이는 섬의 그 마을 풍경하고 좀 많이 어울리는 것도 같네요.
1: 네.
0: 하울은 뭐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걸 오프닝 전에 말을 했었는데, 좀 크게 웃어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신다. 자, 다음 곡, 백인. 메스틴이라고 읽어야죠? 역시 변함없이, 발음은 형편없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0: Måneskin, Back In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나온 동안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1: 평소에도 좋아하긴 했는데 예전에 그 남원에 혹시 음악 분수 가보신 적 있나요?
0: 아, 예, 예.
1: 네. 거기에서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음악과 물이 쫙 나오는데 네, 정말 좋았습니다.
0: 이 노래에 맞춰서 분수가 움직이면 거의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게 분수로 안 보이고 술로 보일 것 같은데 한 잔을 부르는 아이 맞아
1: 물을 먹어보진 않아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
0: 아마 취할 거예요. 자 오늘은 놀자. 어떻게 보면 어반 스케치로 만난 인연으로서 저희 방송에 나오셨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다가오니까요. 오늘 출연한 심정 그리고 이제 뭐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어떤 분이 먼저 했을 때는 먼저 우리죠 김민정님께서.
2: 네. 아, 저는 이렇게 방송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우리 DJ 선생님께서 많이 이끌어주시고 네. 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나중에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졌고요. 하고 싶은 말은 저희한테 이렇게 어반 스케치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또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0: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우리는 아유 농담이고요. 자 선생님
1: 네. 훈훈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라디오만 나오는 줄 알고 나왔습니다. 예. 유튜브가 나오는 줄 알았으면
0: 마스크를 쓰고 오신다.
1: 즐거웠습니다.
0: 아유, 세상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 오늘은 놀자. 전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오늘 놀자에 저기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FM93.5MHz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월물 선정을 해서 저희 가족이죠. 나루 역사문화 연구소 광영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도서. 이번 달에는 백이성 작가가 선정한 것 같아요.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아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림 사랑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마지막 곡으로는 뭐를 들을까요? 고민입니다. 예.
1: 선생님 곡으로
0: 선생님. 지금 밤배와 오랜 날, 오랜 밤 있는데 누구 건 들고 누구 건 안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걸로 들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마다 보면 지금 이 두 분도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자기 것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그리고 내가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예. 그래서 윤태규의 마이웨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3: Salut à toutes et à tous. Respect ce soir. C'est respect et comme tous les mercredis, c'est gratuit.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ade away, fade away, fade away, fade away, fade away.

잘 나갈 때라서 그땐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그땐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를 살리는 법상의 진행을 맡은 조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급식 맛있게 드셨나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지구의 날씨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채식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세 명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스트 여러분,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안소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채식의 종류와 채식 밥상을 조사한 김민성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음식과 탄소 이야기를 조사한 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몸풀기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여러분은 고기가 좋나요? 채소가 좋나요? 한 명씩 물어볼게요. 먼저 소윤님.
1: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특히 치킨이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채소 반찬도 예전보다 자주 먹게 됐어요.
0: 치킨은 정말 참기 어렵죠. 민성님은요?
2: 저는 원래 채소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나물 반찬은 좋아하거든요. 물론 고기도 먹지만요.
0: 나물 반찬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멋진데요? 마지막으로 주연님.
3: 저는 반반이요. 고기도 좋아하고 채소도 좋아해요. 그런데 공부해보니까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가 지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오, 벌써 오늘의 핵심이 나왔네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구에 영향을 준다니.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채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요. 사람들은 왜 채식을 하나요? 소윤님, 조사하셨죠?
1: 네,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예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요. 둘째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동물들이 좁은 곳에서 힘들게 길러지는 게 마음 아파서 고기를 줄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가 오늘의 우리 주제, 바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0: 건강, 동물, 그리고 지구까지. 채식에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군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면서요. 채식주의자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민성님.
2: 맞아요. 채식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장 높은 단계는 비건이에요. 고기는 물론이고 우유, 달걀, 생선까지 동물에게서 나온 음식을 저녁 먹지 않아요. 그 아래로는 우유를 먹는 락토, 달걀을 먹는 오보, 우유와 달걀을 둘 다 먹는 락토 오보가 있어요. 생선까지 먹으면 페스코라고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채식을 하다가 가끔 고기를 먹는 사람을 플렉테리언이라고 불러요. 유연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를 에서 나온 말이에요.
0: 와, 비건부터 플렉시테리언까지. 그럼 꼭 완벽한 비건이 아니어도 채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네요.
2: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해도 급식에서 채소 반찬을 한 번 더 먹어도 훌륭한 시작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0: 아까부터 온실가스 탄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도대체 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안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주연님 설명해 주세요.
3: 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는 지구를 담요처럼 감싸고 있어요. 담요가 적당하면 지구가 따뜻하고 좋은데 탄소가 많아지면 담요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한여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 잔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덥겠죠? 지금 지구가 딱 그 상태예요. 그래서 폭염이 심해지고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높아지고 폭우나 가뭄 같은 이상한 날씨가 많아지는 거예요.
0: 지구가 한여름에 겨울 이불을 덮고 있다니. 상관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 두꺼운 담요를 얇게 만들려면 탄소를 줄여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왜 환경에 해로울까요? 고기랑 탄소랑 무슨 상관이죠? 소윤님.
1: 저도 처음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5%가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나온대요. 특히 소가 문제인데요. 소는 풀을 소화시키면서 트림과 방귀로 메탄이라는 가스를 내뿜어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그리고 가축이 먹을 사료를 키우려고 넓은 숲을 베어내기도 하고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물이 막 약 15,000리터나 필요하대요. 페트병으로 만 개가 넘는 양이에요.
0: 소의 트림이 지구를 덥게 만들고 있었다니. 게다가 물이 15,000리터라니. 고기 한 점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채식을 하면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민송님이 이어서 알려주세요.
2: 고기 반찬을 채소 반찬으로 바꾸면 방금 말한 것들이 전부 줄어요. 온실가스도, 물 사용도, 숲을 베는 일도요. 예를 들어 우리 반 전체가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 급식을 먹는다고 해볼게요. 한 명 한 명은 작은 변화지만 1년이면 나무 몇십 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밥상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나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0: 숟가락과 젓가락이 지구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겠어요. 채소를 먹는 것 말고도 밥상에서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요? 먼 나라에서 수입한 음식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음식을 먹는 게 왜 좋나요? 주연님.
3: 바로 음식의 여행거리 때문이에요. 먼 나라에서 온 음식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오랫동안 여행을 해요. 그 여행 동안 연료를 태우면서 탄소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우리 동네 근처에서 키운 채소는 여행거리가 아주 짧아요. 탄소도 훨씬 적게 나오고 가스백해서 더 싱싱하고 맛있어요. 농사짓는 우리 지역 농부님들에게도 힘이 되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난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우리 전북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답니다.
0: 음식에도 여행을 짧게 할수록 지구에도 좋다니 기억하기 쉬운데요. 마트에 가면 어디서 온 음식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채식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어느 나라인가요? 소연님.
1: 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예요. 인도는 종교와 문화의 영향으로 채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혀요. 그래서 식당 메뉴에도 채식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많대요. 그리고 가까운 대만도 채식 문화가 발달해서 거리 곳곳에 채식 식당이 많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나물, 비빔밥, 된장국처럼 훌륭한 채소 음식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0: 듣고 보니 우리 조상님 밥상이야 말고 지구를 살리는 밥상이었네요. 비빔밥은 우리 전주가 최고인데 말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자라야 하는데 채식을 하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민성님 알려주세요.
2: 걱정 마세요.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콩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러요. 콩으로 만든 두부와 된장, 그리고 렌틸콩, 병아리콩, 견과류, 현미 같은 곡물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두부 조림, 콩반, 된장찌개,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이 다 훌륭한 단백질 반찬이에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니. 오늘 저녁엔 두부조림을 먹어야겠어요.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무언가 당장 실천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지구를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미리 적어온 나만의 실천 약속을 한 명씩 발표해 주세요. 소윤님 발표해 주세요.
1: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기를 먹지 않는 비건 데이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0: 정말 좋은 약속이네요. 민성님 약속도 들어볼까요?
2: 저도 주연님의 의견을 듣고 나니 채식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채식을 하게 되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채식 좋아, 채식 좋아, 좋아.
0: 오, 저도 따라해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주연님.
3: 저는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요.
0: 모두 멋진 약속이네요. 그럼 진행자인 저 하진이도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샤워할 때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는 고체 비누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상 위에서 지구를 지키는 방법도 배우고 자신이 실천 약속까지 나눴습니다. 꼭 고기를 끊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금 발표한 작은 약속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지구의 두꺼운 담요를 조금씩 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준 소윤, 민성, 지연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살리는 밥상 기후변화와 채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4: 맛있게 먹고 지구도 지켜.

네, 지구로 온 책 생활 계속 이어갑니다. 방금 1부에서는 소신 초등학교 친구들의 목소리로 기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미안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뜨거워진 지구를 만드는 건 사실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름을 가장 길게 살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린인 저부터 지금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좀 마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알아보는 기후뉴스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사실 단어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숫자 3개인데요. 첫 번째 숫자는 5764, 두 번째 숫자는 2%, 세 번째 숫자는 37분입니다. 이 세 개의 숫자는 올여름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데요. 하나는 유럽에서, 하나는 영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뜻인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숫자 5764. 이건 사람의 수인데요. 프랑스 공중보건청이 발표한 잠정 지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보름 남짓한 시간인데요. 폭염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평년보다 5,764명이 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초과 사망이라고 부르는 통계인데요. 더위가 직접 사인으로 기록된 경우에만 세는 게 아니라 예년 같으면 살아 계셨을 분들이 그 기간에 더 많이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평년보다 33%나 많은 수치였고요. 작년 여름 석 달 내내 폭염으로 숨진 분이 5,700명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그만큼의 피해가 단 보름 만에 일어난 것이죠. 2003년 유럽 대폭염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심각한 폭염 피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초과 사망자 가운데 3,700명 이상,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75세 이상의 어르신이었다는 것이죠.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계신 분들, 그리고 냉방시설이 없는 집에서 혼자 여름을 견디시던 분들이었습니다. 폭염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시원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더위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프랑스의 한 나라의 이야기일 뿐인데요. 유럽 전체로 한번 눈을 넓혀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원하는 사망률 감시 네트워크, 즉 유로모로가 유럽 27개국의 통계를 종합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절정이었던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인데요. 유럽에서 1만 65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9천 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었고요. 일주일에 1만 명, 이 숫자 앞에서 WH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폭염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총성도 없죠. 사이렌도 잘 울리지 않지만 어느 제한보다 더 많은 생명을 데려간다고 칭하기도 했죠.

올 유럽 여름이 얼마나 더우냐면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곳곳에서 40도를 넘는 날들이 이어졌고요. 프랑스는 6월 하순에 하루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고 기온이 아니라 평균 기온이 30도인 건데요. 밤에도 이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상학자들이 지목하는 건 열돔 현상인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부엌에서 매일 보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냄비에 뚜껑을 덮으면 열기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커다란 고기압이 딱 그 뚜껑 역할을 하면서 사라 사막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를 유럽 위에 가둬버린 것이죠. 갇힌 공기는 눌리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서늘해진 게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1947년 이후 기록된 폭염이 모두 53차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절반이 2010년 이후에 집중돼 있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유난히 더운 해가 아니라 이상한 기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새로운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름이 이럴 거라는 예고편에 가까운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가 볼게요. 2%인데요. 혹시 영국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우산인데요. 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나라 맞죠? 그런데 비 나라 영국의 웨일즈 북부 지역에 7월 강수량이 평년의 2%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3일에는 공식적으로 가뭄 상태를 선포했고요. 이대로 가면 약 190년 만에 가장 건조한 7월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강은 물의 양을 관측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물이 줄고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 떼들이 때로 배사할 수 있고요. 농부들은 소육이 먹일 사료 작물을 예정보다 일찍 베어내거나 수확량이 줄어드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비의 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비의 나라가 목이 마르다니 우리가 알던 상식이 하나씩 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 지역이 최근 한 달간 강수량이 평년의 70%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경남 통영의 일부 섬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복합재난이라고 부르는데요. 폭염과 가뭄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또는 연달아 온다는 것이죠. 장마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버리면 물을 채울 기회가 적어지고 그 마른 땅 위로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 땅은 더 빨리 메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위가 가뭄을 부르고 가뭄이 다시 더위를 키우는 악순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숫자로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숫자는 37분입니다.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까지 마칠 시간이죠. 드라마 한 편 보다가 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한 지역에서는 이 37분 동안 114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114mm가 감이 잘 어울리실 텐데요. 우리나라 기상청이 호우경보를 내리는 기준이 대략 3시간에 90mm인데요. 그 기준을 훌쩍 넘는 비가 3시간도 아니고 37분 만에 쏟아진 것이죠. 6시간 동안 180mm 가까이 내린 것도 있었고요. 이런 돌발 홍수가 지금 미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텍사스, 미주리, 뉴욕, 뉴저지 도로가 잠기고 지하철에 물이 차고 다리가 부서져서 구조대와 주방기근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됐을까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공기는 따뜻할수록 수증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젖은 수건은 물을 조금밖에 못 머금지만 큰 수건은 잔뜩 머금었다가 짜면 물이 왕창 쏟아지잖아요. 지구가 더워지면 하늘이 점점 더 큰 수건이 되어가는 것이죠.
게다가 뜨거워진 바다가 그 수건에 계속 물을 공급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던 홍수가 이제는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고요. 문제는 도시의 배수관도 제방도 홍수 위험 지저도 전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었는데 도시는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 틈새로 물이 차오르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세 숫자를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프랑스의 5,764명, 그리고 유럽 전체의 일주일에 1만 명, 웨일즈의 2%, 웨스트 버지니아의 37분인데요. 폭염, 가뭄, 홍수. 이렇게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세 개의 재난 같죠. 그런데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뜨거워진 지구라는 하나의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어요.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성이라고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오늘 내 손이 닿는 자리에서 하나씩. 이를테면 고장났다고 버리려던 선풍기를 고쳐서 다시 쓰는 일 같은 거예요. 물건 하나를 오래 쓰는 거, 새 물건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견뎌준 선풍기한테도 지구한테도 고마운 일이고요. 마침 오늘 2부에 바로 이 일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전주시 새하령센터 다시 봄에서 선풍기 수리 상담을 해주고 계신 김석태 선생님이신데요. 고장난 선풍기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는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볼까요?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전 제품을 꼽으라면 역시 선풍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선풍기가 갑자기 고장난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고치고 싶어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몰라 결국 창고 한 구석에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지구론 채식생활에서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주시 새하령센터 다시 봄에서는 오늘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선풍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곳에서 멈춘 선풍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선풍기 수리장인 김석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풍기 한 대를 고치는 일이 왜 지구를 위한 일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는 교사로 시작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컴퓨터 분야에 남다른 일을 했었는데 2015년 퇴직을 한 후에 세상의 변화에 맞게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는 중에 입체카드 만들기, 독도 입체 만들기 이런 일도 하고 또한 3D 프린팅 등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물리학에서부터 또 입체카드까지 정말 그 업종이 다양한데요. 거기에 이제 선풍기까지 지금 선풍기 박사라고 불려도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풍기 지금 수리를 하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우리 선풍기 수선이라고 하는 게 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선풍기를 고치려고 생각하는 게보다도 새로 구입하는 상태가 많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선풍기를 고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특별한 순간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 예, 제가 다양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중에 전주시 새활용센터에 연결이 되어서 작년에 시민을 대상으로 선풍기 수리를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4주에 걸쳐서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고장난 선풍기 15대를 한번 고쳐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고장을 경험을 하고 고치다 보니까 이 선풍기를 어느 정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선풍기를 고치면서 이제 직접 선풍기대 더 배우게 되셨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지난 5월 달에 완주 탄소 중립 마을에서 진행한 시민 참여형 수리 프로그램에서 선풍기 상담소에 이제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분들 오셔서 선풍기를 수리하고 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1: 네. 전주 새활용센터에서 작년에는 선풍기를 주제로 했는데 처음에는 선풍기에 대한 이해 공부도 하고 또 고장 수리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선풍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창작활동도 했었습니다. 4주에 걸쳐서.
0: 네.
1: 그래서 그 선풍기를 가지고 칼 가는 기계로 만들기도 하고
0: 네.
1: 소리 나는 선풍기 또 선풍기를 이용해서 발전기로 만드는 그런 활동도 다양하게 했는데요.
0: 네.
1: 그걸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리가 더 중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0: 네.
1: 재활용센터에서도 수리 활동을 한번 했고요.
0: 네.
1: 완산 탄소 중립 마을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서 한번 했는데
0: 네.
1: 그 주변 사는 분들이 선풍기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멀리서 평화동 쪽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고치다 보니까 제가 알던 분도 공교롭게 오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분 걸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고치고 가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0: 네.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선풍기로 칼 가는 기계라든지 선풍기로 발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좀 생소한데.
1: 전주시 재활용센터의
0: 네.
1: 주된 활동이 버리는 것을 재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0: 네.
1: 새롭게 창조를 한다는 의미로
0: 네.
1: 재활용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폐 현수막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0: 네.
1: 다양한 활동 중에
0: 네.
1: 선풍기도 새 활용을 해보자 해서 그러한 그 교육생 중에 자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뜻, 의미의 활동이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선풍기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고장난 것들을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탄소 중립 마을에서도 오셔서, 선풍기 이제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나서 우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제 고치신 선풍기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게 있을까요? 또 사연이 있는 어떤 그런 선풍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기억에 남는 건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0: 네네.
1: 번째는 아무래도 제게 가까운 사람 거죠. 고쳐졌을 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데 형의 선풍기로 고쳐졌을 때
0: 네.
1: 그 기억 남고요. 또 하나는 선풍기를 고쳤는데 이게 긴장했다가 너무나 이렇게 황당한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요.
0: 네.
1: 새 선풍기인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열어봤더니
0: 네.
1: 꽂은 것이
0: 네.
1: 케이블이 살짝 빠져 있던 거예요.
0: 네.
1: 아마 이렇게 나올 때부터 어설프게 됐었는데
0: 네.
1: 사용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지
0: 네.
1: 않았나. 그런 경우는 케이블 불량이라고 보는데
0: 네. 네.
1: 그걸 끼우기만 해서 고쳤을 때 만약에 그걸 모르고 시민께서 버렸다면
0: 네.
1: 얼마나 아깝겠어요.
0: 그러니까 경제적
1: 그래서
0: 낭비,
1: 정말로
0: 네.
1: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0: 네.
1: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0: 네. 새 선풍기였는데 케이블 하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버려질 뻔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용 설명서도 조금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글이 적고 복잡해요. 그래서 좀더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사용 설명서도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 그분도 충분한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가져왔다가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또 선풍기 수선하면서, 수리하면서 또 느끼는 보람,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거, 특히 선풍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보면은 거의 뭐 20년 정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거의 20년이 넘는 선풍기를 아직까지 쓰고 계세요. 옛날의 브랜드, 지금은 그 기업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를 그런 기업들의 선풍기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장이 나면 그렇게 가격이 또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고장 났으니까 버리고 새거 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선풍기를 수리하러 오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굳이 고쳐 쓰려고 하는 그 어떤 이유는 어떻게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1: 아무래도 선풍기를 고쳐 쓰게 되면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0: 네.
1: 아무래도 이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이 들고 애착이 간 물건이라면
0: 네.
1: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 골드스타라는
0: 네네네.
1: 상표 선풍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0: 네.
1: 그걸 볼 때마다 예전 처갓집에서 쓰던 건데,
0: 네. 네.
1: 장모님, 장인이 쓰던 선풍기를 생각할 때 특별한 애착이 가죠.
0: 네, 맞아요. 아마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지 않나 싶어요. 과거에 우리가 샀던 가전제품은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가전제품들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만든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 계속 새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고, 만들고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리를 하면서, 이 제품 정말 수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제품도 있지 않았을까요?
1: 아주 외형이 망가진 것도 있고
0: 네.
1: 복구할 수 없이 또그 다음에 선풍기의 경우는 코일에 의해서 모터 작용이 돼서 회전하는 건데,
0: 네.
1: 그 코일이 오래되면 자체가 이렇게 부식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세미력에 고장난 부분을 이렇게 손대다 보면 코일이 망가진 것, 이런 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0: 네.
1: 경우에는 그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0: 네.
1: 모터를 살수 있는 경우, 희격이 어떤 경우에 딱 맞는 모터를 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고치는 것보다
0: 네.
1: 교체로 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0: 네. 고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까지 찾아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버리는 것이라 아니라 살리는 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풍기는 사실 오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고장나는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가 고장나는 주요 원인들이 어떤 것일까요?
1: 예, 그 선풍기를 고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날개가 힘없이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런 경우는 거기 축에
0: 네.
1: 여름에 쓰고 겨울 동안 이렇게 봄까지 보관하다 보니까
0: 네.
1: 여름에 낀 먼지가 쩔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0: 네.
1: 경우는 이렇게 청소만으로
0: 네.
1: 해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부품이 오래돼가지고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풍기에 보면은 기동 콘덴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밀봉이 잘 되었지만 그 자체 내에서 산화가 되고 해가지고 용량이 떨어져요. 용량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선풍기가 점점 회전하는 게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영 기운이 없다고 할 표현할까? 그렇게 되면은 기동 콘덴서를 교체하면 됩니다.
0: 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터 축에 먼지가 이제 쌓여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자세히 이렇게 선풍기를 보면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머리라고 있고, 큰 팬이 있고, 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기름 같은 게 있는데 그 축이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고 꼭그 다음에 기동 콘덴서가 수명이 약해지면서, 이제, 날개가 힘이 없고 아예 못 돌아가는 경우 있다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만약에 기동 콘덴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기동 콘덴서 이제 그 선풍기 수리를 하다 보니까
0: 네.
1: 간혹 가다가 거기까지 요즘은 AI로 물어봐가지고
0: 네.
1: 수리를 시도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0: 아.
1: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재활용센터를 찾아주시면 할수
0: 네.
1: 있으리라고 생각이
0: 아,
1: 되고요.
0: 네, 그렇군요. 네.
1: 다른 증상도 좀 말씀드려볼까요?
0: 네, 다른 증상도 말씀해 주세요. 네.
1: 이게 그 주로 많이 있는 것이 그 스위치가
0: 네.
1: 잘안 눌러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0: 아,
1: 그것도
0: 저희 집에
1: 역시
0: 지금 그두 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스위치가 잘안 눌러져요. 이게 그 풍향의 색이잖아요. 1, 2, 3, 4단이 있는데 1단밖에 안 되거든요.
1: 어떤 분은 강만 되고 그런 경우는
0: 네.
1: 그 스위치가 이제 누르면은 복귀되고
0: 네.
1: 그런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약한 스프링하고
0: 네.
1: 기름이 쳐 있는데 그런 경우도 되게 기름이 굳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간단하게 분해해서 청소를 해주면 잘
0: 네. 네.
1: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0: 아, 네.
1: 그 다음에 또
0: 네.
1: 회전축이 이렇게 잘안 돼요. 어떤 선풍기는 이렇게 목을 숙이고만 있고 들어도 숙이고. 지난주 고쳐드린 선풍기는
0: 네.
1: 그 반대로 숙이고 해야 되는데 목을
0: 들고만 있어요?
1: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쐬거나 거실에 누워서 아래로 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0: 네.
1: 구슬이 들어가지고
0: 네.
1: 크릭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0: 네.
1: 그 크릭보다도 스프링이
0: 네.
1: 너무 세거나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나사로 이렇게 적당하게 조여주면 잘 되게 고쳐집니다.
0: 네, 저희 집에 두 개의 선풍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두 개의 지금 문제가 있어요. 스위치 버튼 접속 불량하고요. 그 다음에 뭐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회전 돌렸는데 그냥 땅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저도 이제 재활용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접수를 했는데, 새로운 어떤 선풍기를 다시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다고요.
1: 주로 이게 청결이 문제인데요.
0: 네.
1: 모터 뒤 통풍구에 먼지가 있다거나
0: 네.
1: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그 축에 가서 절개 되고 그런 문제가 되고요.
0: 네.
1: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선이 단선된 경우도 간혹 있는데
0: 아, 네.
1: 단선은 이렇게 꺾어진 상태로 밟거나 그런 것이 자주 되고 그러고 콘센트에 꽂혀 있는 것을 그 플러그를 잡고 빼야하는데 선만 잡고 뺀
0: 네.
1: 경우에 여러 번 그렇게 되면 선이 내부에서 안 보이게 끊어져요.
0: 네네.
1: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좀 게을러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잘 잡고 꽂아야 되는데, 그냥. 네.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고장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다섯 가지, 지금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선풍기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참 재미있네요. 선풍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잠시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이적에 걱정하지 말아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그로운 식생활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김석대 선생님과 함께 고쳐쓰는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담소가 사실 그냥 맡기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분해하고 청소하면서 수리 과정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갖다 주면은 누군가가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참여하는 방식이죠.
1: 예.
0: 네.
1: 이, 가져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도대체 궁금하다,
0: 네.
1: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일찍 깬 새가 먹이를 찾는다고, 아무래도 재활용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자기 선풍기가 어떻게 됐는가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이제 선풍기를 단순히 고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쓰던 물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직접 살려내는 경험이 되는 그러한 선풍기 상담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나중에 또 발생했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도 고쳐서 쓸수 있는 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사용이 힘든 어떤 그런 선풍기일 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수리하기 전에 우리가 선풍기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장 증상인 선풍기 날개가 굳어가지고 잘안 되는 거라든지 그걸 고쳐드리면 그 시민분들께서 아, 나도 이거 청소할 수 있겠네요.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 일단 조금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날개도 이렇게 분해해서 보관할 때 청소해서 분해 보관했다가 쓰시면 다음에 쓸때 기분도 상쾌하고 또 그다음에 뒤 뚜껑을 열어가지고 먼지를 제거해주면 더 오래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또그 평상시에 코드를 꺾지 않도록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발견되는데요. 선풍기를 돌리잖아요.
0: 네.
1: 돌려 쓰고 그다음에 돌릴 때는 또 공교롭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려요.
0: 네.
1: 그럼 코드가 자꾸
0: 아,
1: 꼬여집니다. 이런
0: 네네.
1: 것들도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서 방향을 틀었으면
0: 네.
1: 왼쪽으로 튼다든지 이렇게 좀
0: 네.
1: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뭔가 기계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뭔가 끼었다든지 할때
0: 네.
1: 뿌지직하고 깨진다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쓸수록
0: 네.
1: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뭐랄까, 저도 이제 그거 여름에 쓰고 보면은 먼지가 많이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이 다 끝난 후에는 좀더 분리해서 좀 먼지 제거를 하고 또잘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관리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선풍기가 사실은 여름철에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가전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를 한대 고쳐 쓰고 버리면 새로 사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저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선풍기 수리라든지 이런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가능한 버리는 것보다 오래 쓰고 또 새로 쓰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들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1: 예,
0: 그렇다면
1: 물론이죠.
0: 선풍기를 우리가 하나를 두고 봤을 때 사는 것과 아니면 새로 고쳐서 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1: 예, 선풍기 한 대에는 모터에 코일이 들어가는 구리, 철제 프레임, 플라스틱, 날개까지 여러 많은 자원이 들어가요. 그새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원료를 채굴해서 재련, 조립, 운송,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가 발생되는데 고쳤으면 이 제조 단계 배출을 통째로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가 제품의 생산 소비에 관련되어 있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순환 경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문제도 그래요. 한국전자제품 환경협회 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수거된 소형 가전 1kg에서 평균 200g 이상의 금속 자원이 회수되는데 이게 새 자원을 채굴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를 최대 95%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재활용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아예 버리지 않고 계속 쓰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선택인 셈이죠.
0: 네. 결국 선풍기 한 대를 고치는 일은 우리가 이제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자원을 또 지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작은 기후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 더 오래 쓰는 것, 그것이 지구를 위한 가장 가까운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고쳐 쓰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집에서 쓰던 물건 대부분 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했던 부분인데, 요즘은 이제 가전들이 대부분 디지털되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수소린이란 일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 예, 요즘 스스로 만들기를 하는 메이커 문화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갖춰져 있는 반면에, 고쳐 쓸수 있는 것도 쉽게 버리는 문화가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쳐 쓰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고쳐 쓸수 있는 마인드를 확산하고,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물건 단순히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자원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사용하면서 쌓인 추억들이 담겨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칠 수 있다면 한번더 살펴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결국 고쳐 쓰는 문화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버리는 대신 살리는 선택을 경험하게 해주는 어디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의 선풍기 상담소가 이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할까 생각하는데요. 이 선풍기 상담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월 27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미 접수가 끝났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반응이죠.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매주 목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접수를 끝났고. 그래서 향후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1: 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현재는 접수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소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 재활용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생활센터에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접수를 할수 없고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또 9월 달에 이제 찾아가는 선풍기 상담소가 혹시 계획이 있다고 한 것도 같은데 맞나요?
1: 9월, 10월 한 차례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전주 재활용센터 다시봄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재활용센터 다시 봄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 일정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장난 선풍기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1: 아, 모든 일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데 재활용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고쳐 쓰는 그런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전주시 세랑센터 다시 봄에 선풍기 상담소에 가져오시면 멈춰있던 선풍기가 다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직접 한번 전주시 세랑센터에 문의해 보시고요. 또 다른 기회에도 많은 분들 참여를 하게 되면 또이 프로그램들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풍기 상담소죠? 선풍기 상담소? 예, 김석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여해주셔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서신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하는 지구를 지키는 밥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학기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지구의 온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고장난 선풍기를 다시 살리는 김석대 선생님과 함께 고쳐 쓰는 문화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버리는 대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구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구론 책 생활 진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구를 위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

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스포츠 전북을 꾸며봤습니다. 저희 봉철 라디오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한 획을 그린 스포츠 레전드를 모시고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탄은 지난 6월 15일 배드민턴의 황제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모시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탄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타자로 그 명성을 떨친 해태 타이거즈의 김봉현 선수가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자, 오늘은 제3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특집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북에서 특집으로 레전드 3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990년대 초반 LG 트윈스의 마운드를 대표했던 투수입니다. 김태원 투수입니다. 당시 큰 신장과 빠른 직구를 앞세워서 파워 투수로서 이름이 널리 알렸으며 1993년에는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해서 한국 야구사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부모님은요 모두 다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태원 감독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으니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전주.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마음에 드십니까?
2: 네, 감사합니다. 그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모님이 전북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반가웠는데요.
2: 네.
1: 전북 어디 출신이신가요?
2: 아버님은 전라북도 부안이시고요. 네. 어머니는 정읍이십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러면 언제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2: 제가 82년도 생이기 때문에 네. 82년 태어나서 네.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네. 좀 아쉽게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니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출생은 전라북도에서 했고 네. 1년 후에 그렇죠.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죠.
2: 예,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태원 감독님의 이 프로필을 좀 알고 싶은데 소개 좀 해 주시죠.
2: 예. 1962년 1월 28일 네. 방년 63세 만으로 예. 그리고 학교 출신 학교는 네네. 제가 야구를 시작한 곳이 마포에 있는 유석초등학교 국민학교죠.
1: 네네네.
2: 시작을 해서 제동초등학교 네. 희문중학교 네. 우신배재 성균관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네. 예, 포지션은 우완 선발 정통파로 네. 예, 큰 키에서 내려꽂는 직구가 주무기였고요.
1: 그렇습니다.
2: 입단 연도는 86년 MBC 총영 네. 현 LG 트윈스의 1차 지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1986년부터 프로 네. 생활을 시작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네네.
1: 자, 선수 시절 투수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2: 저는 대기만성형 투수다. 또 그 큰 우람한 체구에서 1m 90 정도 되는 체구에서 내려꽂는 직구 네. 그 체력을 바탕으로 네. 굉장히 위력적인 직구를 보였고 슬라이더, 커브 뭐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면서 한 획을 그은 정통파 선발 투수입니다.
1: 지금도 이 말씀이 네. 힘이 넘치십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1: 1m 90cm에다가 네. 지금도 근육질인 팔에 네. 또 검게 타오른 한 얼굴 예. 건강이 넘치십니다.
2: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 우리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죠.
2: 예.
1: 이제 김 감독님의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북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2: 예.
1: 본인이 이제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인데 예. 서울에 가셔서는 어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나요?
2: 아버님이 조금 그 중앙 뭐 이런 그 삼청동
1: 그런 쪽에서 뭐
2: 정부 정치
1: 정사
2: 뭐 할 수 있는 곳이 네. 종로구가 아닙니까?
1: 아,
2: 정치의
1: 그렇군요.
2: 생명은 종로구에 종로에서 시작된다.
1: 알겠습니다. 네. 네네.
2: 그래서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게 됐고요.
1: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야구를 네.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2: 네, 그 서울 유석 초등 국민학교가 예. 마포에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이제 공을 잡고 처음 시작을 하는데
1: 네네.
2: 한 6개월 돼서 네. 그 학교가 네네. 야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음흠.
2: 그래서 동네 야구를 뭐 한 나머지 기간을 하다가 예.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무렵에 부장 선생님이 저 동네 야구 하는 걸 보고 다시 스카웃을 해서 네. 휘문 중학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한 것이 사실 좀 늦은 편이네요.
2: 그렇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또래보다 어때요? 체격이 컸나요?
2: 지금은 뭐 이 정도 신체 조건이고 큰 키에서 뭐 그런 키인데 그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가.
1: 아, 그런데
2: 나름대로의 스피드가 몸의 스피드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시합을 나가거나 사실 방망이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힘이 부족해서 후보였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네, 네. 저 물줄전자 전담.
2: 예, 그렇습니다.
1: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중학교 시절에 야구는 어느 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나요?
2: 네. 역시 휘문중학교에서 네. 그 종로구 안에 있는 네. 안국동에 있는 휘문중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1: 네.
2: 중학교 시절에 제가 투수가 아니었고 일루수, 뭐 유격수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봤고요.
1: 네.
2: 특히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물주전자 당번이었었습니다.
1: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2: 네, 뭐. 그렇습니다.
1: 네네. 예.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시절의 야구 실력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2: 네.
1: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초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 예, 그때를 네. 거슬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한수가 되지 않았나.
1: 네, 네, 네.
2: 그 어린 시절에 혹독하게 시합을 통해서 무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1: 그렇죠.
2: 좀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1: 네, 네, 네.
2: 예, 저는 고무적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일 운동을 시작했다면 네. 어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무리가 올 수가 있었는데
2: 그렇죠.
1: 중학교 네. 때부터 예. 체육 선생님한테 발탁이 되면서 늦게 네. 시작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 예. 됐군요.
2: 네네.
1: 그럼 효문중학교 시절의 포지션은 어디였는지?
2: 유격수, 일루수,
1: 네.
2: 뭐 외야도 보고요.
1: 네네네.
2: 멀티플레이 플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사실상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땜빵 선수 개념으로
1: 네. 후보 선수로
2: 하게 됐습니다.
1: 그 과정이 네.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 네,
1: 아시잖아요, 감독님도. 네. 자, 고등학교 시절 이제 휘문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2: 네.
1: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2: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휘문 중학 휘문 고등학교는 그때는 야구가 완벽하게 정착이 돼 있었고,
1: 그렇죠.
2: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휘문 중학교에서도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코를 못 받질 못해서.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지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신
2: 아닙니다.
1: 거.
2: 그전에 창단팀
1: 맞아 맞아.
2: 예, 네. 우신고등학교 네, 네. 창단팀 학교가 있었어요.
1: 네, 네.
2: 그때 이제 거기 창단 감독이셨던 윤정영 감독님이 스카웃을 해서
1: 네.
2: 우신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예. 근데 그 학교가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되다가 또 거기 역시도 해체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재고등학교로 가시게 됐고요.
2: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재고등학교로 전학 후에 야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2: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배재고등학교로 1학년 2학기 때 투수와 일루수를 병행하면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1: 네.
2: 근데 그때 신장이 갑자기 2학년 요 무렵에 한 13cm가 크는 바람에
1: 고2 때.
2: 예.
1: 예, 예, 예.
2: 그래서 80이 넘어가는 신장을 갖게 됐고 네. 체중도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1: 알겠습니다.
2: 힘을 쓸 수 있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배재고 선수 시절에 본인을 평가한다면 야구를 평가한다면 어땠었습니까?
2: 예. 배재고 시절에도 대기 만성형 그리고 몸에 살만 붙으면 140 초중반은 던질 수 있는
1: 이야.
2: 그런 뭐 투구폼이나 이런 뭐 장기적인 면은 있었다.
1: 네.
2: 커브의 각도도 상당히 좋고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그 아직도 조금 미완의 대기 같은 그런 팀의 구성이 완벽하게 몸에 배질 않아서 네. 예, 조금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예, 대학을 가게 됩니다.
2: 네.
1: 대학 얘기를 한번 해보죠.
2: 네.
1: 근데 이 82년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은 누구셨나요?
2: 네, 28관 총감독님이다 이신 분인데 야구 원로시고요.
1: 네.
2: 대단히 야구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1: 그렇죠,
2: 있는
1: 그렇죠.
2: 그런 학교에서 그 일제 시대 또 내지는 그 어려운 시기, 뭐 그런 시기에 그 감독님이 성균관대학교를 거의 일으키신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이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대 야구팀에 들어가서 성대 삼총사가 있었다. 얘기 들었는데 예. 예. 또 성대 삼총사 하면 옛날에 좀 힘께 다 쓰는 친구들이 만드는 거였는데 야구팀이 예. 있었단 말이에요.
2: 첫째. 예. 놀기도 잘하고. 야구도 할 때는 진짜.

0: 최근 포수는 그때 당시에 저를 갖다가 투수로서 프로를 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침을 줬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포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피칭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 혹독하게 했습니다. 한 200개 넘게 공을 던지는데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공은 스트라이크죠.
1: 그렇죠.
0: 받질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1: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에 벗어난 걸.
0: 예.
1: 자기가 미트, 이제 포수 클럽으로 미트라고 하네요. 미트를 댔는데 우리 감독님이 던졌는데
0: 글로 안
1: 거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왔다.
0: 예.
1: 안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0: 예. 제가 그러면서 손짓합니다. 뛰어.
1: 어디로?
0: 예, 공 주소 와야죠. 예.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1: 그렇죠.
0: 본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진짜 이 양당 물고 가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1: 이 장채근 선수가요. 이제 그 저 해태 타이거즈부터 시작을 해서 그 포수를 했잖아요. 저희도 한참 중계를 할 때인데 의리맨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의리 강하고 리더십 강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해태의 기질 있잖아요. 그 도끼가 여기 있는 얼굴 표정.
0: 대학 때부터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책이 또 좋아하잖아요.
0: 예, 그렇죠. 노지심이죠, 별명이.
1: 근데 지금은 못하죠?
0: 예, 지금은 홍익대학교 감독을 근 한 15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하양이라고 해야 되죠. 예, 지금 전라남도 광주 이쪽에서 내려가서.
1: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0: 예?
1: 건강?
0: 아니요, 건강하고요.
1: 예. 이제 좀 쉬고 계시는구나.
0: 뭐, 대학 감독을 근 20년을 했으니까요.
1: 그러니까.
0: 예.
1: 아무튼 의리의 사나이, 그다음에 실력을 갖춘 포수.
0: 네,
1: 해태 타이거즈의 잊을 수 없는 포수입니다.
0: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 어.
0: 이 장채근 포수가 쌍방울 이글스에도
1: 맞아. 맞습니다. 그렇죠. 쌍방울도 왔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희민 선수는 또 어떤
0: 한희민 선수는 관계가? 저랑 굉장히 이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프로야구 같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학 때 그런 투수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선발 투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버팀목이 돼준 친구가 한희민입니다.
1: 아.
0: 제가 나가서 4, 5이닝을 던지면 그 나머지를 세이브를 해주는 그러니까 승리 방정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버팀목 역할도 했고요. 제가 좀 지쳐서 선발을 안 하고 뒤로 가게 되면 선발로서 5, 6이닝 저보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해서 저는 한 3승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승수가 몇 승인지 모르겠지만 10승 이상은 대학교 때 한 것 같아요. 한희민 선수가.
1: 아하.
0: 예. 그 언더핸드로 투수로서
1: 그렇죠.
0: 그 잠수함이 뛰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형상의 공이 들어와서 업슛이죠. 그게.
1: 그때는
0: 그때 그 공을 던졌어요.
1: 이 한희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저 메이저리그 팀들하고 붙으면 메이저 타자들이 못 치는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0: 예, 맞습니다.
1: 그냥 그 파도 치면서 말이죠.
0: 예.
1: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는 투수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한희민 선수가 나갈 때는 우리 감독님이 중간에서 역할했고,
0: 그다음에 마무리 역할을.
1: 그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우리 감독님이 선발로 나오면 한희민 선수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떼어뗄 수 없는 관계네요.
0: 이 세 명의 이 삼총사는 지금 야구판 뭐 저희를 알고 있는 팬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 그러면 이 삼총사들이 자주 요즘 연락하시죠?
0: 네, 다 연락하고 한희민 선수는 지금 광주에 있는 송원대학교에서 투수 코치를 역임하고 있고요.
1: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자주 연락도 하시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네.
0: 그렇습니다. 뭐 소주도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1: 장채근 선수가 제일 많이 마시죠?
0: 예, 뭐 근데 많이 점잖아졌고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똘똘 뭉치.
1: 아무튼 뭐 리더십 강하고 쾌활하고 뭐 터프한 선수가 바로 장채근 선수였는데 거기에 우리 또 감독님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성균관대학교를 또 우승까지도 했잖아요.
0: 창단, 그러니까 재창단이 아니라. 굉장히 이 침체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16년 만에.
1: 창단 16년 만에.
0: 아니요.
1: 아니, 그건 아니고.
0: 600년이 넘은 그 야구 역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1: 네.
0: 그 말고 그 16년이라는.
1: 전에. 16년 전에 우승했고.
0: 우승을 하고
1: 그다음에 16년 만에.
0: 저희가 이제 현역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우승을 시켰습니다.
1: 사실 그때 시절에

0: 야구는 말이죠.
1: 네.
0: 연고대 판이었어요. 연대 아니면 고대가 우승한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대가 우승했다면 이거 정말
1: 맞습니다.
0: 뭐 빅뉴스 감이에요.
1: 네. 네, 완전 빅뉴스고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학 시절에 우리 이제 김태원 감독이 이제 선수가 그때 당시
1: 네.
0: 그때는 이제 MBC 청룡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MBC 청룡과 우리 김 감독님과 인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인연이에요?
1: 이게 필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성대를 성균관대학교를 간 것도 네. 어떤 발판이 되는 부분이고
0: 네.
1: MBC 총룡하고 연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는 부분이에요.
0: 네.
1: 요즘은 각자 10개 구단이 그 2군 구장, 1군이 훈련할 수 있는 구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0: 다양한 네. 구장들이 있어요.
1: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 구단들이 야구장이 없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야구장을 좀 빌려 쓰기도 하고 연습 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0: 프로팀은 네. 구장이 없으니까 대학 네. 팀 내에 와서 그렇죠. 이제 야구를 연습했다는 얘기죠.
1: 네네. 근데 그때 MBC 총룡하고 오비 베어스가 성대 구장에서 연습 게임도 하고.
0: 아, 오비도?
1: 예, 예.
0: 예.
1: 그때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셨고.
0: MBC 청룡에.
1: 예, 예. 그다음에 그 오비웨어스는 김, 그, 영, 성, 영덕. 김영덕,
0: 아, 김영덕 감독.
1: 감독.
0: 예. 아, 네, 김영덕.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 게임하고 이게 에피소드가 참 재밌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연습 경기를 할 때마다 제구력이 많이 흔들리는 투수였었는데.
0: 네.
1: 희한하게 손끝에 땀이 나가지고 착착 붙는.
0: 어허. 프로팀하고 예. 붙으면.
1: 예, 연습 게임만 하면 희한하게 잘 던집니다.
0: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 행운이에요, 그게.
1: 예. 예. 그래서 잘 던지기니까 양쪽에서 저놈 봐라 대기 만성형이고 스카웃을 할 대상은 되네라고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0: 그러니까 그때 예. 감독이 MBC 청룡이 김종혁 감독,
1: 예.
0: 유병만 코치.
1: 예, 예, 맞습니다.
0: 이야, 예. 빨간 장갑에 마술상.
1: 예. 그리고 오비베어스는 김영덕 감독, 김성, 요즘 유명하신
0: 네네.
1: 야신.
0: 네네. 아, 뭐, 있다고 제가 하고요.
1: 예,
0: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김영덕 감독. 김영덕 감독은 또 고등학교 감독도 하시면서
1: 예.
0: 머리를 기가 막히게.
1: 맞습니다.
0: 예. 그 공부하는 야구, 그 다음에 영리한 야구
1: 네.
0: 이걸 하신 분이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네네. 예. 김영덕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
1: 네.
0: 옛날에 이제 저 훈련을 마치면은
1: 네.
0: 호텔 앞에다 선수를 세워놓고 동대문구장에
1: 네, 네, 네.
0: 집합을 하잖아요.
1: 네,
0: 개막식 하게 돼.
1: 네.
0: 그러면 한 며칠 여유가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선수 모아놓고
1: 네.
0: 얘들아, 니들 겨울 동안에 동계훈련 고생했다.
1: 네.
0: 이제 일주일 후면은 네. 시합하니까
1: 네.
0: 올라가서 자유시간 줬다고 그래서 술 먹고
1: 네.
0: 허튼짓 말고
1: 예.
0: 열심히 몸 관리해서 동대문 구장에서 만나자.
1: 예.
0: 그게 마지막
1: 그렇죠.
0: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했더라고요.
1: 그래서 그 자율야구죠.
0: 그렇죠. 예. 참 옛날 기억이 새록 납니다.
1: 네.
0: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MBC 청룡하고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피부로 본인이 느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때 또 한국전력과 또 인연을 맺으셨다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저는 프로가 82년도에 생겨서 제가 실력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0: 네. 네,
1: 부족해서 한국전력 팀이라는 곳에서 4학년 때 초탁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0: 가계약?
1: 그런 비슷한 초탁으로 발령을 내줘서 월급을 조금씩
0: 장학금
1: 지원,
0: 명목으로.
1: 예, 명목으로 지원을
0: 네.
1: 해주는
0: 네.
1: 뭐 그랬기 때문에 한국전력하고도 우리 한국전력으로 실업팀이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예, 글로 와라.
0: 그러니까 네. 이제 감독님 그때 당시에 네. 성대를 졸업하면서
1: 네.
0: 못하면 한국전력,
1: 그렇죠.
0: 잘하면 MBC 청룡,
1: 예,
0: 뭐 다 앞길이 예. 열려 있었네.
1: 예.
0: 좋습니다. 자, 그런데 MBC 청룡 이제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1: 예.
0: 그때 당시 라이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1: 네네.
0: 설린상고 출신들,
1: 예.
0: 강노준, 김건우
1: 예.
0: 이 선수들은 정말 그때 고교 야구 시절에 대단한 예. 스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어느 팀으로 가냐 이게 탑뉴스였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세 명에 대한 네. 또 얽힌 얘기가 있다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이 얘기 들으면 참 재밌고 그 에피소드가 되는데
0: 네.
1: 예. 그때 당시에 서울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팀이 두 팀이었습니다. MBC 총영하고
0: 오비비어스하고.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선수 우선권을 지명을 할 때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0: 드래프트에서.
1: 드래프트에서.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0: 허허. 누가 먼저 예. 진명권을 갖느냐.
1: 예. 예. 그래서 탑이 나오면 한 팀, 우선권을 갖는 팀이 한 명을 뽑게 됩니다.
0: 1순위.
1: 예. 예. 그 뒷면이 나오게 되면 두 명을 뽑습니다. 그
0: 다음에는 3순위를 뽑군요. 예.
1: 그 다음에 4순위, 5순위를 네. 처음에 뽑은 팀이 뽑습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거기에 네. 저는 초딱발령으로 한국전력에서 급여를 조금씩 받고 있었고
0: 네네.
1: 설마 나를 뽑을까라는 어허.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져서 탑이 나왔습니다.
0: 오비가.
1: 예.
0: 오비베어스가.
1: 오비베어스가 지명 우선권을 차지했습니다.
0: 지명권. 예. 그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1: 박노준. 지명을 합니다.
0: 박노준이 뽑혔군요. 그래서 오비베어스가 됐고.
1: 예. 그다음에 박노준 다음은 무조건 김건우였었으니까요.
0: 네. 그때는. 네. 예.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느닷없이 제 이름을 호명을 해요. 이야, 김태호.
0: 이야.
1: 와. 저도 듣고 나서 믿지도 못했고.
0: 대단합니다.
1: 예.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아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0: 아, 그럼요.
1: 아주 좋은 그 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0: 오비에 박노준 1순위, 네. 2순위에 김건우, 그다음에 3순위에 김태원. 그래서 네, MBC 청룡으로 가서 인연이 시작됐다.
1: 네.
0: 자, 그러면은 MBC 청룡은 이제 86년도 그게 86년이란 말이에요. 드래프트 때.
1: 네, 네.
0: 그때 본인 또는 부모님 난리 났겠네. 집안에 뭐 최고의 경사난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보면 1차 지명이 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1: 사실 순번상으로는 3번인데 그렇죠. 1차 지명이니까 계약금도 조금 넉넉히 줬고.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0: 아, 네. 아니, 계약, 난 여쭤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1: 네, 그거 밝히면
0: 왜요?
1: 이 야구판이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0: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예. 제가 김봉현 선수하고 예. 동기라서
1: 예, 예.
0: 그 연봉 계약금을 아는데
1: 예.
0: 김태원 선수가
1: 아, 많았어요.
0: 계약할 때 이 예. 3인방이 네네. 연봉이 높으니까
1: 예.
0: 같이 덩달아 높을 수밖에.
1: 왜냐면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요. 노준아, 너 얼마 받았어? 그러면, 이거.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조금 덜 받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0: 나중에,
1: 예.
0: 저, 전주 기전대학교 감독이시니까,
1: 네.
0: 가시기 전에는 저한테 한번 적어서 주세요.
1: 알겠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야, 그 연봉 궁금한데.
1: 네.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86년에 입단을 해서 첫해 33경기에 출전을 해서 2승 6패 방어율 2.86으로 괜찮은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듬해인 87년에 부상으로 부진하자
1: 네.
0: 그해 군대 입대합니다.
1: 네.
0: 방위로 입대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 후반에 이제 방위 제대를 한 후에 이듬해인 1989년에 MBC 청룡에 이제 복귀를 함께 됐죠.
1: 네.
0: 네. 그때 MBC 청룡이 이제 매각이 됩니다.
1: 네.
0: LG 트윈스로 팔려갑니다. 빅뉴스예요.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에 김태훈 선수의 운명을 바꾸는 귀인이 나타났다.
1: 네.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예.
0: 그 귀인은 맞습니다. 과연 누구신가요?
1: 그 귀인이
0: 예.
1: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획을 그셨고
0: 아.
1: 또 선수 겸 감독을 하시면서 타격왕. 예, 타격왕 하면서 4.1푼 1위.
0: 네.를
1: 하시면서
0: 네.
1: 아주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신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히트 상품이 그렇죠. 이분입니다. 그 전성기를 끌고 갈 수 있게끔.
0: 일본 야구에서 네. 대활약한 스타 아닙니까?
1: 궁금하지 않으세요?
0: 저는 알겠는데.
1: 아. 백자, 인자, 천자.
0: 백인천 감독님.
1: 예, 백인천 감독님이십니다.
0: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 배짱이 있어 보여요.
1: 예, 예.
0: 아, 정말 대단하신 분. 자, 근데 그 백인천 감독하고
1: 네.
0: 우리 김태원 투수가
1: 네.
0: 도대체 어떤 인연이냐 말이에요. 또 어떤 또.
1: 89년도에 네. 군 제대를 하고 제가 MBC 청룡, 그때 당시는 MBC의 청룡이었었습니다.
0: 네, 네.
1: 저는 그 전화가 없길래 잘렸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0: 어허.
1: 제대할 무렵에
0: 아니 제대하기 전에 청룡
1: 예.
0: MBC 청룡이었잖아요.
1: 예. 그런데
0: 예. 당연히 가는 거죠.
1: 그런데 그 구단에서 연락을 해서 훈련을 나와라 마라 이런 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아 야구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전화가 와서 매니저가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랬더니 백인청 감독님이 저에 대한 그 생활 환경, 뭐 어떤 집안적인 환경 이런 거를 다 도모하셔서 검토를 하신 겁니다. 그
0: 네.
1: 기간에.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어떤 제안을 합니다. 네가 10승 투수가 되면
0: 네.
1: 자기가 5파라고 그때는
0: 무역
1: 이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골프채를 선물을 하겠다.
0: 그 홈막 골프채.
1: 예, 그렇습니다.
0: 그걸 수입하시는 5파 상을
1: 예,
0: 하시군요.
1: 맞습니다.
0: 골프채 홈막 세트를 예. 선물해 주겠다.
1: 상당히 비싼.
0: 비싸죠.
1: 예.
0: 비쌉니다.
1: 그리고 못하면.
0: 못하면 10승 이하가 되면.
1: 못하면 네가 100만 원 이하의 술을 사라.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0: 이야.
1: 이거는 획기적인 제안이죠.
0: 10승 이상이면 감독께서 네. 홈막 골프채 세트로,
1: 네.
0: 풀 세트로 주고,
1: 네.
0: 10승 이하가 되면은 네가 나한테 100만 원치 술을 사라.
1: 네.
0: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또 우리 김 감독이 또 거기에서 뭔 조건 하나 걸었잖아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걸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그게 30경기 출전을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시면.
0: 그렇지. 그만큼 많이 나와야 예. 10승이 되는 거니까.
1: 예. 그것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0: 아, 그래가지고.
1: 그래서 네. 33경기 출전해서
0: 네.
1: 획기적인 승수를 하게 됩니다.
0: 어떻게?
1: 18승 5패를 네. 기록하게 됩니다.
0: 와, 18승. 이야.
1: 예.
0: 그런데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제 구분이 예. 될 거 아니에요?
1: 이 감독님이 끈기가 있으시고 아까 배짱이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네.
1: 전반기 때 2승 3패로 끝나요, 제가. 전반기 때 너무나 승수가 안, 방어율은 굉장히 좋은데.
0: 운이 없었구나.
1: 운이 없기도 승훈이. 하지만, 예.
0: 승훈이.
1: 예, 승훈도 조금 없었고. 2승 3패로 끝났는데, 네. 후반기 들어서
0: 네.
1: 16승 2패로 시즌 마감을 하게 됩니다.
0: 야.
1: 그게 18승 5패의 개인 최다승이 됐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예. 18승 5패. 그래가지고
1: 예.
0: 약속을 이행해서 승자가 됐네.
1: 네, 그렇습니다.
0: 홈막 골프채 받으셨죠?
1: 받았습니다.
0: 지금 안 갖고 계시겠죠?
1: 지금 그거는 어디 흘러서 누가 그거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대단한 약속. 제자와 스승과의 약속이 내기를 했는데 이 내기가
1: 그렇습니다.
0: 제자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일
1: 예.
0: 감독의 승리로 끝났으면 이 MBC 청룡 우승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1: 예, LG 트윈스로 이관이 된 후였기 때문에
0: 네.
1: LG 트윈스죠.
0: LG 트윈스 예. 감독님이 많이 이겼으면
1: 예.
0: 이 팀 우승 못했단 말이에요.
1: 예, 그럴 수도
0: 그런
1: 예.
0: 과정에는 못 겪었기는
1: 예.
0: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승 5패로 개인 엔지의 최다승이 됐는데
1: 예.
0: 1990년 리그 후반기하고 91년도 그 다음
1: 예.
0: 시즌에 합쳐서
1: 예.
0: 16게임 연속 연승 기록을 가졌단 말이에요.
1: 예, 그렇습니다.
0: 이것도 또 대기록이에요.
1: 사실상 박철순 선배가 오비베어스
0: 네.
1: 연승이 중간 릴리프로 나와서 승리를 챙긴 것까지 이어지다져서 예, 한 20승 이상의 연승을 했어요. 그런데
0: 네.
1: 사실상 저는 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선발로만 등판해서
0: 그렇죠.
1: 16연승을 한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네.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저는
0: 알겠습니다.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박철순, 선동열 뭐
1: 예.
0: 다들 유명한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를 이끈 그런 최고의 스타인데
1: 네.
0: 거기에 우리 감독님이 이제 끼어든 거예요.
1: 예.
0: 네네. 자 그러면 1990년 LG 트윈스는 창단 후 LG 트윈스가 창단 후에 첫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1: 네.
0: 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1: 제가 18승이라는 기록을 다승을 하면서
0: 네.
1: LG가 신바람 야구라는
0: 맞아.
1: 수식어를
0: 그때 그런 얘기 예, 있었어요. 신바람 야구
1: 달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뭐 그 전에 2승밖에 못했고 군대 갔다 와서
0: 네.
1: 혜성같이 나타난 김태원이가
0: 네.
1: 신바람을 일으켰다.
0: 네.
1: 그 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선동열 뭐 선수는
0: 네.
1: 제가 18승을 하면 달아나는 승수를 갖고 가고 또 내가 뭐 조금 더 방어율을 낮추면 그 승수를 갖고 해서 선의의 라이벌이지만
0: 네.
1: 제가 무슨 골든글러브도 타보질 못했고 다승 뭐 이런 것도 해보질 못했고 맨날 2인자만 했습니다.
0: 네네네. 네.
1: 2위만.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의기소침도 하고 물론 그랬지만
0: 네.
1: 또 굳굳하게 버텨서 네. 예, 시즌은 마감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 리그 1위는 선동열이었고 네. 2위가 우리 김감독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네. 항상 2등만 했어요.
1: 예, 맞습니다.
0: 이게 운이 없는 거예요. 선동열 예. 같은 박철수 같은 선배를 왜 만나냐고.
1: 예, 소위 말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부상도 안 당하나 예,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0: 자 이제 상승 무드를 타고 가던 김태원 투수가 1992년에 10승을 기록하고 이듬해인 예. 93년도에 예. 또 한국 프로야구사의 기록이 남기는 또 그거
1: 노이트 노런이죠.
0: 뭐 말씀을 하셔야 돼. 본인이 하셔야 예, 돼. 예, 예. 노이트 노런.
1: 네.
0: 이 노이트 노런은 9회 동안 예. 안타를 상대방에게 한 개도 허용하지 않는 거.
1: 예,
0: 이게
1: 맞습니다.
0: 노이트 노런인데.
1: 자. 공교롭게 전북의 연고지를 갖고 있었던 쌍방울 레이더스하고 9월 9일 날 노이트 노런을 잠실에서
0: 네.
1: 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사사구 3개를 허용했고 뭐 이때 제가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0: 네.
1: 지역 방송하고 전북 방송에서
0: 네.
1: 제가 뜻깊은 자리에서 네.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잠실 올해 7월 11일 날 거행한 올스타 게임에
0: 네.
1: 잠실 야구장이 네.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옆에 이제 동구장으로 서울시에서 네. 네. 네.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티셔츠를 이렇게 네. 입고 왔고요.
0: 네.
1: 예, 뒤에는
0: 네. 네.
1: 제가 달성한
0: 네.
1: 노이트 노런 이름하고
0: 네.
1: 그 지금 이런 기록들이 적혀져 있고요. 아주 근사하게 알겠습니다. 야구장 이게 딱 홈런 선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
0: 알겠습니다.
1: 뒤에
0: 네, 알겠습니다.
1: 이게 만들어져 있고
0: 네.
1: 그 뭐 지나가는 말로 하면 한대화 선수가 한국 그 결승전에서
0: 네.
1: 잠실 1호로 홈런을 쳐서
0: 네.
1: 그게 기록이 돼 있고
0: 아, 그렇군요.
1: 예 유중일 감독 그 뭐야 경북고등학교 시절에 1호 홈런 잠실에서 친 게 쓴 게 돼 있고. 빙그레 이글스 이강돈 감독 아 이강돈 코치
0: 코치가
1: 예
0: 사이클링
1: 히트
0: 네.
1: 그 다음에 제가 중앙에 딱
0: 티샷 뒤에
1: 예 뒤에 프린트 돼 있습니다. 이게 한정판이어가지고
0: 네.
1: 지금 좀 선물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구하기가 꽤 힘들었어요.
0: 사진을 찍어만 주시죠 뭐
1: 네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저 감독님
1: 네.
0: 왜 하필이면 쌍방울이에요?
1: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0: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예, 예. 제가 그 이런 그 경력을 예. 보고는
1: 네.
0: 속으로 아 하필이면 왜 쌍방울이야?
1: 예, 예.
0: 그러나 뭐
1: 그것도 구현적으로 설명을 조금 하면요.
0: 네.
1: 제가 쌍방울은 아버님 고향이자 전북이
0: 그렇죠.
1: 예, 정읍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여기 내려와서
0: 아 그럼요. 예. 저희도 제가 이제 쌍방울 경기를
1: 네.
0: 거의 9년 동안 중계 방송을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중계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제가 500게임 이상 중계 방송을 했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1: 예, 네,
0: 그래서 제가 그 쌍방울에 대한 이 이야기
1: 네.
0: 아주 머릿속에 잘 남겨도 있는 그런 기록인데
1: 네.
0: 우리 감독님이 해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1: 아이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자 다음에 이제 94년에 예. LG 선수가 또 한국 시리즈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데
1: 예.
0: 감독님이 이제 투수로서 큰 예. 비중을 차지했겠죠. 그때는 또
1: 뭐 에이스가 계속 이어졌죠.
0: 그러니까 태평양 뭐, 돌핀스하고 예. 결승에서 붙은 거죠.
1: 예,
0: 코리안 시리즈. 예. 네네.
1: 뭐 정삼음, 김용수, 이상훈
0: 이런
1: 트로이카들이 있었고
0: 네.
1: 그중에 에이스라는 호칭을 받는 뭐 김태원이가 있는데
0: 네.
1: 선발 투수로서 190이닝 소화했고
0: 대단하죠.
1: 16승 5패.
0: 네.
1: 평균 자책점이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 평균 네. 자책점이 2.41.
1: 네.
0: 야, 이게 한 게임에 2.41 점수밖에
1: 네.
0: 그러니까 2점 내지 3점 사이에서
1: 네, 맞습니다.
0: 투수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이때 이상훈과 함께 LG의 최고의 선발진을
0: 네.
1: 구축하며
0: 네.
1: 두 번째 우승을
0: 알겠습니다.
1: 예, 이끌어냅니다.
0: 네, 네, 네. 자, 이제 95년에 이제 9승 11패,
1: 네.
0: 96년에 9승 12패로 꾸준히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1: 네.
0: 했는데
1: 네.
0: 95년대 9승 11패를 하면서도 그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1: 예, 맞습니다.
0: 이게 또 상당히 인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이 프로 선수가 이게 제가 이제 중간급이었었어요. 그때가
0: 네, 네.
1: 은퇴나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0: 네.
1: 근데 이때 부상을 입으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생기는데 네, 예, 그래서 10승을 언저리에 넘기질 못하고 네. 9승을 그냥 9승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9승 딱 95년대 9승, 96년대도 9승.
1: 예.
0: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선발 투수로서 네. 출전 횟수가 줄어듭니다.
1: 네네.
0: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단의 어떤 또 네. 선수 관리에 좀 계획이 변경된 거겠죠.
1: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천보성 감독이셨는데 네. 네.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절제절명의 네. LG 트윈스가 그런 위기가 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그 많이 그 스카웃을 했어요.
0: 그렇죠.
1: 지금 이제 한화 단장을 하고 있는 공주고등학교의 소녁, 고려대학교.
0: 오케이. 네. 뭐 유명하죠.
1: 소녁.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임선동, 네. 휘문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0: 아주 뭐 예. 야구 종목의 예. 명문 학교를 다 졸업하고 예. 나온 선수들이에요.
1: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입단을 하면서 네. 제 입지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네. 세대 교체 의미에서 네. 예. 뭐 은퇴를 고려할 만한 이런 이제 그 면담들이 오갔죠.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98년에 이제 선수로서 은퇴를 합니다.
1: 네.
0: 뭐 앞에서 많은 기록을 세웠는데 네. 그때 은퇴를 하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1: 바로 결정은 못 하고요. 네.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제가 상담 결과 네. 그러면 은퇴를 하는 조건에 있어서 야구 연수 공부 지도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네.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 부탁을 해서 네. 뭐 결정을 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은퇴 결정을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100승을 하는 게 목표 있었거든요. 네. 100승을 달성을 못했고.
0: 85승.
1: 예. 뭐 1000이닝 이상을 던지고 싶었는데 이닝은 한참 더 던졌고요.
0: 그렇죠. 예. 1399 예, 이닝. 그렇습니다. 1399. 예. 1400.
1: 예, 1400이죠. 예.
0: 1399. 예. 예.
1: 평균 자책점은 2인. 예. 네,
0: 알겠습니다.
1: 3점대로 마감을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역시나 이것도 통과를
0: 3.43.
1: 했고요. 네. 아쉬운 건 탈삼진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1000개를 하고 싶었는데 819개로
0: 819개.
1: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0: 통산 투수 성적이 85승 77패 예. 5세이브.
1: 예, 그렇습니다.
0: 평균 자책점 3.43.
1: 네.
0: 273경기에 출전.
1: 네.
0: 12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 네. 네. 저는 12년이 좀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 아, 더 할 수 있었는데요.
0: 근데 말이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1: 예, 세대 교체 차원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0: 자,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족으로 좀 가야 될 것
1: 같아요. 아, 예. 네.
0: 부인 이제 이면숙 씨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1: 장모님께서 네. 저희 이모님하고 네.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중매반 연애반으로
0: 예. 아, 이게 장모님이
1: 예.
0: 네, 이모의 친구다.
1: 친구, 예.
0: 우리 감독님의 이모의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거군요.
1: 네, 네.
0: 그래서 처음 딱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1: 좀 인상이. 아담한데요. 예. 뭐 거의 내가 홀릴 정도로 이뻐요.
0: 오.
1: 예. 첫 번째 그께서. 첫 인상이 이뻐서
0: 네.
1: 예, 일단 만나게 됐고요.
0: 이야. 예. 그냥 눈에 꼭 호박꽃이 피었구나. 활짝.
1: 예, 예.
0: 뭐. 당시 부인께서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1: 학교를 직장? 졸업하고 막 그 다음에였었습니다.
0: 뭘 전공하신 분이죠?
1: 예, 중앙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했고요.
0: 네.
1: 예, 한국 무용을 조금 전공했습니다.
0: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결혼은 그렇게 소개를 받으신 후에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1: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요.
0: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다 오신지
1: 신혼여행을 많이 다녔죠.
0: 신혼여행을 네. 무슨 또 많이 가요. 또 한 번이면 한 번이지.
1: 그 신혼여행은 많이 갈수록 뭐 이렇게 생기는 부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사실 또 신혼여행이라는 것은 예. 선수니까
1: 네네.
0: 겨울 동계 예, 겨울 시기만 가는
1: 예.
0: 거 아니에요.
1: 예.
0: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1: 뭐 미국도 갔고요.
0: 네, 그렇죠.
1: 예, 하와이.
0: 하와이 예. 좋죠. 뭐. 그러면 지금 슬아의 자녀는?
1: 지금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일남일녀. 예.
0: 일남일녀.
1: 바로 예, 뭐 결혼 무렵에 바로
0: 예,
1: 일남일녀.
0: 그러면 그 일남일녀 자랑 좀 해 주시죠. 아들하고 예. 딸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1: 저는 사실 야구밖에 모르고 야구만 해서 네. 사실 집안 뭐 이런 거 근데 제 처가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든 늦게 귀가를 하든 아이들이 깨기 전에
0: 네.
1: 남편으로서 신문을 본다든가 아침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모범생 예 그리고 순탄하게 자기 잡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네. 뭐 나름대로 자랑한 이거 자랑을 하면 자식 자랑하면 팔부출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0: 네.
1: 뭐 잘 적응하고 있고요.
0: 네.
1: 예 연년생으로
0: 네.
1: 예. 93년, 94년 이렇게.
0: 네, 그래서 아드님은 네. 방송사 모 방송사 PD.
1: 아이고 예.
0: 다른 네. 엔터테인먼트에
1: 예.
0: 근무하고 있고.
1: 예, 근무 부장 아, 정도. 예. 팀장.
0: 결혼 지나서. 아직 안 하셨나요?
1: 예, 그럼? 결혼은 희한하게 안 하네요.
0: 예. 요즘 좀 늦어졌어요.
1: 네, 예.
0: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 얘기 들었으니까.
1: 네.
0: 이제 야구 얘기로 좀 들어가죠. 다시 또. 자, 은퇴 후에 이제 코치 연수를 해외로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네. 다녀오신 거예요?
1: LA 다저스 주니치 드래곤즈. 근데 LA 다저스는 그 LG에서 부름을 받는 시기에 몇 개월 없었고요.
0: 네.
1: 주니치 드래곤즈는 뭐 연수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때 알겠습니다. 코치 연수를 통해서 네. 얻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0: 네.
1: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제가
0: 네.
1: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첫 코치 생활은 어디였는지요?
1: 부름을 받고 LG 트윈스 예, 99년도에
0: 토종이니까
1: 네
0: 토종 코치 해야죠.
1: 예, 거기 LG맨이니까 LG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0: 투수 코치로
1: 네 투수 코치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수 코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이 또 투수 코치로 영입을 네. 한 것 같아요.
1: 예예
0: 또 손을 뻗었군요.
1: 그 배경이 있었어요. 사실 아. 99년도에 LG 코치를 하다가
0: 네.
1: 한 3년인가 4년 하다가 감독이 경질, 이광은 감독이 경질되면서 네. 김성근 감독이 그 후임으로 오셨는데
0: 네.
1: 김성근 감독 역시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되면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0: 같이 나가게 되겠군요. 네.
1: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 및 단장님께서 광주의 그 동성고등학교라는 학교에 그래도 제법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으니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그 선수들을 지역 연고니까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영입을 할 수 있으니 네. 조련을 해달라라는 오케이. 부탁을 받고
0: 네.
1: 기아 타이거즈에서 광주 동성고등학교로
0: 감독으로
1: 어떻게 보면은 코치로 파견 나가게 된 거죠.
0: 그럼 투수 코치로 그러면.
1: 네네.
0: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그때 그 도대체 그 학교에?
1: 광주 동성에 거물이 있었습니다.
0: 누구?
1: 예, 한 학년 차이들인데 한기주, 양현종, 이야. 윤명준이라는
0: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이 선수가 탐나니까
1: 네.
0: 그야말로 우리 감독님이 코스를 다 밟았고
1: 네네.
0: 해외 연수도 다녀왔기 네. 때문에 이 학교에 보내서 이 보석을 만들자.
1: 네.
0: 한기주, 양현종,
1: 예,
0: 윤명준을
1: 예.
0: 만드셨네요 결국.
1: 결국 만들었죠.
0: 네.
1: 윤명준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보내서 두산 베어스를 들어가서 걸쭉하게 활동을 했고요.
0: 네.
1: 뭐 양현종 이름 석자만 돼도 대투수고요.
0: 지금도 예.
1: 한규준은 불출에 160km 가까운 공을 던지면서 참 대단할 줄 알았는데
0: 네.
1: 부상 때문에
0: 네.
1: 또 이렇게 이름 석자 들으면 한규준은 아는 선수고요.
0: 알겠군요. 예. 그럼요. 다 이제 한 획을 지금 다 긋고 있어요. 이 예, 선수들이
1: 그렇습니다.
0: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봉황대기 대통령배에서 이제 광주 동성고등학교가 이 투수 3명 때문에 또 우리 감독님 때문에
1: 이게 재밌는 이게 레파토리예요. 봉황대기는 시즌 마지막에 한기주 선수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때 봉황대기고요.
0: 네.
1: 대통령배는 연이어서 3학년 때인데 정관왕 한다 그랬어요 제가.
0: 오, 너무 그, 욕심이죠. 뭐.
1: 아이, 그 정도인데.
0: 그때도 어떻게, 5개 정도 전국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1: 뭐 봉황대기 우승했고 대통령 그래 그 다음 경기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준우승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0: 아니 글쎄
1: 예.
0: 아 그런 건 아는데
1: 예.
0: 너무 욕심 부리셨어요.
1: 예예.
0: 아 왜냐면 좀 다른 고등학교도 잘하셨어요. 봉황대하고 예. 대봉기 우승.
1: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시간이요.
1: 예.
0: 지금 저 이거 한 8분 정도 남았어요.
1: 아 예.
0: 이제 조금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서
1: 네, 알겠습니다.
0: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거기서 이제 동성고등학교 나와서 대구 상원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네. 거쳐서 전남 나주시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김성한 세태 네. 감독이 나와라 네.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네. 뭐 야구협회 나주 야구협회 네. 전무이사를 또 부임해요.
1: 예.
0: 어떤 일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1: 김성한 감독님이 야구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역시 대단하시고요.
0: 그럼요.
1: 그래서 KBO에서 운영하는 KBO 배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를 나주에서 하자.
0: 네.
1: 나주 천변에 야구장을 준공하고
0: 네.
1: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리틀 네. 야구단 해서 세지중학교까지 이어지면서 네. 그런 활동을 하자. 네. 야구 발전을 위한.
0: 네.
1: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0: 나주 하면은 배가 유명한데 먹는
1: 예,
0: 배.
1: 예.
0: 그 도시에다가 야구팀을 또 바람을 넣네.
1: 예, 그렇습니다.
0: 이야, 예. 공헌하셨구나. 그만큼 예. 또 그 선수들이 커가지고 지금 다 또 기아 타이거즈에 와서 지금 선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한 선수는 지금 한화의 2군에서
0: 네.
1: 지금 군대 갔다 와서 활약을 알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0: 네. 예. 자, 그 뒤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서울로 상경을 해서
1: 네.
0: 아카데미를 개설했어요.
1: 예, 예. 제가 그 아카데미 지금도 이름을 치면 연락이 지금도 오는데요. 원 베이스볼 아카데미라고
0: 네.
1: 내 이름의 원자 끝자를 땄고 그리고
0: 네.
1: 또 원은 원팀이 되고 야구에 진짜 둥글둥글하게 야구에 매진하자라는 의미로
0: 네.
1: 개설을 해서
0: 네.
1: 후진 양성에 뭐 이바지했고
0: 네.
1: 그다음에 강서구 리틀 야구 B팀도 만들게 됐고
0: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 네.
0: 10년 동안
1: 네.
0: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1: 예.
0: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재 우리 감독님이
1: 네.
0: 전주 기전대학교 야구팀 감독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24년도에 오셨는데 어떻게 기전대학교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1: 자,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 네.
1: 부모님 고향이고 저도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0: 네.
1: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0: 네.
1: 학교의 총장님이야 부총장님이 거기에 축구부는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좀 하시고 싶어서
0: 네.
1: 저한테 연락이 왔고
0: 조희천 총장님 그다음에 네. 조덕현 부총장님
1: 예 그렇습니다.
0: 뭐 저도 잘 알고 경망 있는 교육자십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
0: 네.
1: 예, 그런 조건을 갖고 전주 기전대가 기가 좀 있습니다.
0: 기가 또 있어요.
1: 예,
0: 뭔가
1: 기세나 그 학교 캠퍼스를 보면 그 거기가
0: 네.
1: 옛날 그 일제 강점기
0: 시대
1: 선사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곳이고.
0: 아, 그럼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런
1: 예,
0: 거니까.
1: 그런 학교 기가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0: 이야.
1: 예.
0: 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 그게? 예. 그래서 제가
0: 예.
1: 첫해는
0: 예.
1: 선수들 후진 양선,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0: 네.
1: 너희들이 기량을 마음껏 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있게끔 이기는 시합이 아닌
0: 네.
1: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전패를 해도 된다.
0: 음하.
1: 그래서 결국은
0: 25년도에
1: 예.
0: 창단은 24년에 했는데
1: 네.
0: 25년도에 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1: 전패.
0: 근데 1승 하나 유일하게 한 게 있다며.
1: 예. 제가 제 손으로 했습니다.
0: 뭐,
1: 대진포 뽑아가지고 부전승 탔습니다. 그게 유일한 1승이었습니다.
0: 아, 예. 다 과거에 저 과정이에요. 이게
1: 예,
0: 과정.
1: 예.
0: 그러셨구나.
1: 예.
0: 그리고 이제 26년도.
1: 네.
0: 올해 벌써 우승했다고요.
1: 예. 올해는 선수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감독으로서 기질을 발휘하겠습니다.
0: 네.
1: 이기는 시합 하겠습니다.
0: 네, 네,
1: 라고 해서 5승을 거두게 됐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5승 거두어서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1: 네.
0: 내년에 이제 감독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내년에는 어떻게?
1: 첫 번째 공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프로 선수 배출을 좀
0: 그렇죠.
1: 전라북도에서
0: 그렇죠, 그렇죠.
1: 또 전주고등학교가 있지만
0: 네.
1: 대학교에서 배출을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희망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예,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0: 네.
1: 그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0: 네.
1: 조금 물론 프로를 못 갖고 진출하는데 약간 소외되고 나는 안 돼. 근데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돼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0: 네.
1: 2027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저근혁 감독님하고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1: 네.
0: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분씩 네. 대답해 주세요.
1: 네.
0: 자, 이제 감독님으로서 지도자로서 네. 앞으로 야구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1: 저는 야구 선수,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0: 네.
1: 취업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취업에 합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저희 학교가 2년제이기 때문에
0: 네.
1: 3년제로 갈 수 있게끔
0: 네.
1: 또 야구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
0: 네.
1: 그다음에 편입까지도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거. 그래야지만 그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행정가로, 야구 행정가로 또 내지는 다른 트레이너 파트나 재활 파트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더 야구 발전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1: 네.
0: 자, 한 가지 이제 질문 더. 이제 이 스포츠 감독들이
1: 네.
0: 특히 야구 감독들이 스트레스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1: 네.
0: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1: 좀 웃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0: 네네.
1: 예. 저는 선수들하고 같이 뛰고 던지고 합니다.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2시간 30분 이상을 배팅볼이라고 하죠.
0: 네네네.
1: 타격 연습을
0: 그렇죠.
1: 하는 거를 저는
0: 프리배팅 연습을 예. 감독이
1: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직접.
0: 이야.
1: 예. 그렇게 해서 땀을 비오듯이 쏟고 나면 선수들이 감독님 미친 거 아니야? 물도 갖다 줍니다. 감독님 쓰러집니다 하면서 물도 갖다. 이게
0: 감독님
1: 호흡이고.
0: 던지니까 예. 애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1: 빈틈없이 때려야 그럼요. 되고요.
0: 그럼요. 예. 그게 발전하는 거죠.
1: 예. 발전하는 겁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1: 네.
0: 항상 뭐 50대, 60대가 아니니까.
1: 네.
0: 네. 아무쪼록 오늘 나오셔서
1: 네.
0: 장장 55분 동안
1: 네.
0: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원고 질문지 다 소화를 했습니다.
1: 예,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오늘 만나면 영원히 잊지 않겠고요.
1: 네.
0: 또 이 저 우리 감독님을 우리 저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1: 네네네,
0: 추천해 주셔가지고
1: 예, 김병철 감독이 쌍방울 레이더스 출신이고요.
0: 네네.
1: 예.
0: 그래서 아 맞아,
1: 네.
0: 김태원 선수가 있었어.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잖아요.
1: 예, 감사합니다.
0: 저는 제2의 고향의 지도자로서 오신 거,
1: 네.
0: 그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느꼈습니다.
1: 네.
0: 꼭 달성하시고
1: 네.
0: 오래오래 아버지의 고향이면서도 본인의 고향이시니까
1: 네.
0: 네. 꼭 좋은 지도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특집 스포츠 전부 투수 김태원 편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자, 제 4탄 특집 스포츠 전복을 또 곧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 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여름은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계절입니다. 햇빛도 짙어지고요, 초록도 짙어지고, 우리가 지나온 기억마저 유난히 선명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떤 여름은 책을 읽고 기억됩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던 여름, 누군가를 사랑했던 여름,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여름. 오늘은 각자의 시간 속에 남아있는 여름의 색깔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

실버건의 논스톱 뮤직 플레이 주간 플리. 오늘은 한 뮤지션의 음악을 조금 길게 이어서 만나보는 주간 플리 주인공으로 에이다인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선정했습니다. A day, 하루, 그리고 end라고 하는 끝, 하루의 끝을 의미하는 두 단어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 덕분에 에이다인을 만났습니다. 홈비디오 같은 노래.

앙증맞고 상큼한 느낌 있죠? 이 여름에 이런 파릇파릇한 노래들을 듣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요. 네, 에이다인의 아무도 신경 쓰지 마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에이다인의 아무도 신경 쓰지 마 듣고 오셨고요. 이어갈 곡은 나의 구름이 되어줘.

네, 2020년 9월 9일 첫 싱글이었죠. 나의 구름이 되어줘로 데뷔를 했는데요. 방금 그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뭔가 익숙한 느낌도 있고 기시감도 느껴지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양지의 비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SNS나 릴스 쇼츠 이런 쪽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곡씩 부르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전개하면서 음악을 들려주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 쏟아내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멋진 가수인데요. 네, 나의 구름이 되어줘로 데뷔한 이래로 계속해서 마이블루, 롤링나잇, 뭐 스케치, 봄꽃, 뭐 나 그대에게 말할래요, 뭐 버추노미 이런 다양한 노래들을 냈었는데요.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버추노미입니다. 듣고 가시죠.

에이다인은 2025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EP인 에이다인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하루의 끝까지 자신의 노래가 함께하길 바란다. 아, 이름 그대로의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어하는 에이다인의 음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을 곡은요, All I Owe.

0: 어서 일어나.
1: 네, 최근에 출시한 홈비디오 같은 노래,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 두 곡이 최신곡인데요. 지금 나오는 곡이 너는 어떻게 살아입니다. 여러분의 안부를 한번 물어보죠.

0: 나 그대 맘에 들어가면
1: 발랄하고 상큼한 매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내 안에는 또 여리고 섬세하게 안부를 묻는 감정도 있네요.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

오늘 주간플리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에이다인의 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에이다인의 음악,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뮤지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뭐 이미 자신의 플레이리스트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이 끝난 즈음에는요, 에이다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시간을 노래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루의 끝을 마주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하루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에이다인의 음악 만나봤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마이블루 띄워드리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동안 좋은 음악과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전주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1부 논스톱 뮤직플레이 주간플리에서는 여러분과 에이다인의 음악을 함께 들었고요.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에서는 오늘 계절과 좀 어울리는 사연의 노래 잿빛 여름이라고 하는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리얼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역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 여러분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또 사연과 노래가 있는데요. 먼저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비교적 주간 김은총 사연 중에 따끈따끈한 사연에 속하는 그런 사연곡입니다. 그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주간 김은총의 얘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엊그제 쓴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치만 네, 어떤 노래들은 또 와 이거 내가 언제 썼지? 까먹게 되는 곡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 중요한 곡이 바로 잿빛 여름이었습니다. 이 노래 내가 언제 썼지? 싶었는데 이번 주에 우연한 기회로 거슬러 올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게 된 곡입니다. 잿빛 여름 사연 가시죠.
2: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4년 8월 20일 방송된 0143번님의 사연입니다. 전 해마다 8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은 유독 기억에 남고 그리워요. 8월 5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었죠. 그날 우린 드라이브를 하고 카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은 질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다정한 말들에 어느새 마음이 녹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두 계절 동안 진하게 사랑했지만 결국엔 멀어지고 말았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는 요즘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8월에 오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저를 처음 만난 날 눈물을 보였던 그 사람, 그 눈동자가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안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조금 덜 후회했을까요? 여름이 깊어질수록 그리움도 따라서 깊어지네요. 이 사연도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가사를 낭독해드릴게요. 잿빛 여름, 작사 작곡 김은총.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처음 만난 날, 서로의 어둠 속에 스며든 마음, 그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할는지 흩날리는 불빛에 흩날리는 내 마음 여전히 널 기다리는 내 마음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헤어지던 날 서로의 어둠 속을 스며든 슬픔 그 눈물이 아직도 생각나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할는지 흩날리는 불빛에 흩날리는 내 마음 여전히 널 사랑하는 내 마음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처음 만난 날, 서로의 어둠 속을 비추던 우리, 그 시간이 아직도 생각나.
1: 잿빛 여름의 사연을 여러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죠. 이게 2024년 여름이라니.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에 쓴 곡인 거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걸 까먹고 있었을까요? 까먹고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올해 이제 연말쯤 되려나? 11월에 제 곡으로만 공연을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늘 제 곡이었지만 주간 김은총, 김은총의 이름으로 공연을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도와주기로 한 친구가 그 제 유튜브에 있는 음악들을 다 들어보더니 이제 몇 곡을 골라서 들어보고 싶다고 더 들어보고 싶다고 보낸 온 거죠. 그래서 세 곡이었어요. 잿빛 여름하고 Out of Mine하고 그리고 암거래. 그 친구가 참 취향이 독특하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암거래는 그때 기억해보면 그 담배 사연이었던 기억이 나고 Out of Mine 같은 노래는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기억에 남는 노래였고 누군가한테 이제 미움받는 일이나 뭐 시선 같은 것에서 벗어나자 이런 메시지였다면 잿빛 여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곡이었지? 마음이 제가 돼버린 것 맞는 것 같은데 뭐였지? 이러다가 다시 찾아서 이제 그 친구한테 보내주려고 찾아서 보다 보니까 오 노래가 나쁘지 않네. 오 나름 열심히 썼었구나. 이렇게 물론 열심히 안 쓴 날은 없었지만 열심히 썼네. 그리고 상당히 진솔하게 썼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뭐 희망은 없고를 계속 하니까 아 이게 좀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가사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식 음원으로 나온다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잿빛 여름 오리지널 송 버전으로 그날 썼겠죠? 2024년 8월에 그날 쓴 곡 많이 틀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잿빛 여름 듣고 가시죠.

0: 네, 원곡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쓴것 치고는 열심히 불렀다. 늘 그렇다. 네. 그래도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크게 틀리는 날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안 틀리는 날이 비정상. 네. 그런 프로젝트. 그게 잿빛 여름. 네. 네, 뭐. 그래도 괜찮았다. 중간중간 업고 했다가 잃고 했다가 막 만난 했다가 근데 처음에 만난 날할때 만난 아주 발음을 하나씩 하나씩 씹어가면서 부르는 게 인상 깊은 버전이었네요. 네, 이런 잿빛 여름이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 누구나 다 가슴속에 3,000원쯤은 있는 거니까 이런 말 아시죠? 가슴속에 상처 하나쯤은 있는 거니까 또못 있는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나 가슴속에 한 명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노래에 공감하려고 했던 것 같고 공감됐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쓴 글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잿빛 여름. 여름은 참 이상한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봄을 지나 본격적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계절. 해는 늦게 지고 나무는 짙푸르고 사람들은 휴가를 떠난다. 어디를 보아도 생명력이 넘치는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쓸쓸한 계절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기억이라는 녀석이 계절을 꽤나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던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계절이 돌아오면 불쑥 마음 한구석에서 얼굴을 내민다. 2024년 8월 20일 0143번님의 사연도 그런 이야기였다. 사연자분에게는 해마다 8월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유독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은 8월 5일이었다.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카페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처음에는 너무 많은 질문에 얼굴이 붉어질 만큼 당황했지만 그의 다정한 말들에 어느새 마음이 녹았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두 계절을 진하게 사랑했다. 나는 이 표현이 참 좋았다. 몇 달을 만났다고 하지 않고 두 계절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기억은 숫자로 남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잊어도 그날의 날씨와 냄새, 입고 있던 옷, 함께 들었던 노래 같은 것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을 헤아릴 때도 몇 개월보다는 두 계절이라는 말이 훨씬 사랑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두 계절을 지나 두 사람은 멀어졌다. 짧은 만남이었다고 했지만 사연자분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8월이 찾아오자 처음 만난 날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보였던 그 사람의 눈동자가 떠오른다고 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안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조금 덜 후회했을까요? 사연을 읽다가 이 문장에서 한동안 멈추었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사랑했던 사람이 사라져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함께 남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 말을 조금 더 들어줄 걸, 굳이 그렇게까지 화내지 말 걸, 내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어땠을까?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당시에 내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 앞에서 자꾸 더 현명해지고 이미 떠나버린 사람 앞에서 뒤늦게 더 다정해진다. 나 역시 지나간 사랑을 떠올릴 때면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분명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 마음만큼 상대의 마음도 헤아렸는지 자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사랑할 때는 영원할 것처럼 굴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헤어진 뒤에야 그 모든 장면을 복기한다. 참 얄궂은 일이다. 그래서 이번 노래는 처음부터 기억에 대한 이야기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처음 만난 날. 첫 문장은 비교적 쉽게 나왔다. 낮보다는 밤이어야 했다. 여름의 한낮은 너무 밝고 뜨겁다. 그런데 밤이 되면 하루 종일 달아올랐던 도시가 조금씩 식어가고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조용해진다. 유독 잠들지 못하는 여름밤이면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얼굴들이 생각나곤 하지 않는가? 사연자분에게도 아마 그런 밤이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가사 안에 남기고 싶었다. 서로의 어둠 속에 스며든 마음, 그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밝고 멋진 모습만을 갈견해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남들에게 감춰왔던 어두운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는데 상대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봐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첫 만남부터 많은 질문을 나누고 눈물까지 보였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내게는 그렇게 읽혔다. 서로의 어둠을 조금 일찍 발견했고 그곳으로 마음이 스며들었던 사람들. 그 다음은 사연 속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는지. 나는 이런 말이 참 좋다. 아주 평범한데 그래서 더 진짜 같은 말. 헤어진 사람에게 정말 궁금한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성공했는지,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잠은 잘 자는지. 예전에는 내가 챙겨주고 싶었던 그 사소한 일들을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 챙겨주고 있는지.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는지라는 문장을 적어놓고 한참 불러보았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다른 좋은 사람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가능할까 싶다가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그런 마음도 사랑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어디선가 사랑받으며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끝난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안부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후렴이었다. 사연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은 그리움이었지만 단순히 보고 싶다, 그립다고 쓰고 싶지는 않았다. 이 사연만의 색깔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8월이었다. 나무들은 짙푸르고 햇볕은 이글거리는 한여름. 세상은 그렇게 푸른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에도 과연 똑같이 푸를까? 오히려 모든 색을 잃어버린 듯 보이지 않을까? 그러다 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다 타버리고 나면 재만 남는다. 한때는 손을 가까이 대기도 어려울 만큼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 싸늘한 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데 불은 꺼졌는데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래서 후렴을 이렇게 썼다. 너 없는 난 희망도 없고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 희망도 없고라는 표현은 조금 세다고 생각했다. 정말 한 사람이 없다고 삶의 희망 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사랑이 끝난 바로 그 순간의 마음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만큼은 세상이 정말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함께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어 있더라도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렇게 제목도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잿빛 여름. 여름인데 잿빛이라는 것. 나는 그 모순이 마음에 들었다. 세상은 가장 푸르고 찬란한데 나의 마음만 온통 색을 잃어버린 계절. 누군가에겐 여행과 휴가와 축제의 계절인 여름이 누군가에겐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떠올리는 가장 쓸쓸한 계절일 수도 있으니까. 1절은 첫 만남이라면 2절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날로 향했다.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헤어지던 날. 서로의 어둠 속에 스며든 슬픔, 그 눈물이 아직도 생각나. 첫 만남에서는 마음이 스며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슬픔이 스며들었다. 사랑을 시작하게 했던 서로의 어둠이 결국 이별의 순간에는 슬픔으로 채워졌다는 구조가 마음에 들었다.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면서도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1절에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는지는 2절에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는지로 조금 바꾸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랬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멀리 떨어져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 행복 속에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거의 다 쓰고 나니 마지막이 고민스러웠다. 계속 재만 남아라고 외치다가 그대로 끝내면 이 사랑은 정말 폐허로만 남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연을 다시 읽어보니 그건 아니었다. 사연자분은 후회했고 그리워했지만 두 사람이 사랑했던 시간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기로 했다. 여름밤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 우리 처음 만난 날. 서로의 어둠 속을 비추던 우리, 그 시간이 아직도 생각나. 앞에서는 서로의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고 썼지만 마지막에는 그 어둠을 서로 비추었다고 표현했다. 이 한 단어를 바꾸고 나니 비로소 노래가 끝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헤어졌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곁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때 나를 비추었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된 내 모습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사랑을 잘 보내준다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기억할 건 기억하고, 고마울 건 고마워하고, 미안했던 것은 마음속으로라도 미안해하면서 이제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가는 것. 0143번님은 사연 끝에 이렇게 물었다. 이 사연도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다. 오히려 나는 주간 김은총을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디에도 보낼 수 없는 안부, 이제 와서는 전할 수 없는 미안함, 이미 늦어버린 사랑의 말들, 마음속을 떠돌던 그런 감정들이 노래 속에서 잠시 머물 자리를 얻는다. 누구에게나 여름은 찾아온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여름은 같은 색일 수는 없다. 누군가의 여름은 눈부시게 푸르고, 누군가의 여름은 뜨겁고, 또 누군가의 여름은 오래전 사랑이 모두 타버리고 남은 잿처럼 잿빛일 것이다. 그래도 계절은 흐른다. 지금은 너무 선명한 기억도 조금씩 흐려질 테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리움도 언젠가는 이전과 다른 모양으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다고 굳이 다 잊을 필요까지 있을까? 8월이 돌아왔을 때 한 번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어디선가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기를 빌어보는 것. 그 정도의 그리움이라면 오래 품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잿빛이었던 그 여름을 한참 멀리서 돌아봤을 때 사실은 서로의 어둠을 비추어 주었던 참 눈부신 계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연자분의 다음 여름은 다 타버린 채 남겨진 잿을 털어내고 다시 움트는 새싹을 만나고 있기를 기원한다.
0: 네, 잿빛 여름 에세이 여러분께 낭독 버전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만났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썼는지 기억은 잘 못했습니다만 곡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 곡 정말 그 2024년 8월에 열심히 썼구나. 그날 아침에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감정이입을 뭐 물론 곡 쓰다가 우는 날도 있었고 뭐 막 되게 어려워가지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 생방송 가는 직전까지도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 곡은 그래도 뭐랄까 감정에 무던하게 공감하면서 덤덤하게 써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잿빛 여름이라고 하는 곡이었고요. 에세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타버리고 혼자 남겨진 그런 마음을 노래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이 좀 뭐랄까 뜨겁게 만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온도로 만났는지는 각자만이 헤아릴 수 있는 지점 같아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감정에 공감하시면서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편곡한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네, 3, 4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잿빛 여름.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3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사전조사는 최소한으로 대신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검색하고 직접 찾아보며 질문하면서 1시간 동안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리얼서칭쇼 수상한 추대석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이분 목소리 익숙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분이 우리 전북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기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1: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처음이시죠?
2: 네,
1: 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와블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림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남원에 살기 시작해서 또 은총님과 어떻게 연이 닿아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2: 네.
1: 네,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와블의 노래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0: 네, 와블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반가우셨죠? 이렇게 제가 늘 비주류 선곡만 하고 여러분 잘 모르는 노래만 틀기로 유명한 악명 높은 방송인데 이렇게 좀 익숙한 넘버로 문을 열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너무 반갑고 기뻤는데요. 바로 이 와블의 보랏빛 향기를 부르신 멤버분, 바로 기림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와블의 이야기부터 뭐 시작은 할수 있겠지만, 저는 늘그 리얼 서칭쇼 수상한 추세석은요, AI 검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저희의 루틴이기 때문에요. 한번 가볼게요. 네. 와블의 이기림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해 본적 있으세요?
1: 아니요.
0: 없으시죠?
1: 저를 검색할
0: 네.
1: 생각은 못
0: 사실
1: 해봤어요.
0: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검색 결과가 잘 잡히시는 분도 있고요. 의외로 너무 활동이 잘안 잡히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 정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과거에 너무 옛날 정보가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떴네요. 이기림님은 자매 보컬 듀오인 와블의 언니이자 리드 보컬입니다. 동생 이푸름님과 함께 감성적이고 청아한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틀린 정보 없죠? 네.
1: 맞아요.
0: AI 검색이기 때문에 혹시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검색과 함께 Love With You 그 자켓 사진이 바로 떴어요. 네. 그 정보 되게. 이때가 언제세요?
1: 그때가 19년도?
0: 네네.
1: 아닌가?
0: 이 풀숲에서 네, 싱그러운 두 분이 등을
1: 맞아요.
0: 맞대고 손을 잡고 계시는 사진이 떴습니다. 자, 프로필이 또 계속 상세 내용이 뜨고 있어요.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기림님 본명이신 것 같고요. 와블에서 활동하셨고, 데뷔를, 이게 연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TVN 드라마 방금 들으셨던 응답하라 1988의 OST 보랏빛 향기로 데뷔를 하셨다고.
1: 맞아요.
0: 네, 정확한 정보이군요.
1: 맞아요.
0: 아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노래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직접 부르신 분입니다. 특징이 있대요. 맑고 깨끗한 음색과 안정적인 가창력, 감성적인 송라이팅 능력이 있는 팀으로 와블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첨가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하는 거는 그 뭐랄까 구독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프리 버전으로 돼 있는 정보가 지금 뜨고 있고요. 대표 활동 및 대표곡이 있네요. 방금 드렸던 보랏빛 향기. 이게 이제 상당히 또 많이 와블을 알리게 되는 또 계기가
1: 맞아요,
0: 됐었죠.
1: 맞아요.
0: 네. 큰 사랑을 또 관심을 받게 되셨고, 저첫 정식 싱글로 냈던 건 연애하고 싶다. 2016년에 설레는 봄 기운을 담아낸 어쿠스틱 팝곡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와블 특유의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또 그리고 이 드라마 저도 좋아했는데 또 오해영 OST 사르르라고 하는 곡으로 드라마의 달콤하고 애틋한 분위기를 잘 살려낸 OST로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1: 맞아요.
0: 해주네요. 틀린 정보는 없다는 게 일단
1: 되게
0: 네,
1: 정확한데요?
0: 되게 정확하죠.
1: 그리고 디테일해요.
0: 디테일하죠, 정말. 저도 그래서 이 코너를 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시즌 1 때는 제가 막 질문지도 작성해서 막 드리고 막 준비해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너무 딱딱해지더라고, 오히려. 근데 AI 검색하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기타 싱글이 또 있어요. 자작곡 활동도 상당히 왕성하게 하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보같이, Love Is You 등 꾸준히 앨범 발표하면서 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하고요. 이 내용이 있네요. 자매 간의 완벽한 화음과 따뜻하고 편안한 음색이 시그니처인 아티스트입니다라고 재차 언급을 해줬어요. 네네. 그래도 상당히 그 오피셜한 정보들이 이첫 검색에 잡혀가지고, 되게 이 와블이 어떤 팀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단박에 의문점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이 와블 어떻게 결성하게 되셨어요?
1: 일단 저희는 2013년도에 슈퍼스타
0: 네.
1: K 시즌 5에 저랑 동생이랑 같이 나와서 팀으로 나갔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찢어지면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져서 저는
0: 네.
1: 탑10으로 올라갔고요.
0: 아.
1: 동생은 탑10 가기 전에 떨어지고 바로 연습생 생활을 했고
0: 네.
1: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 끝나고 합류해서 저희 둘이 연습생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데뷔를 하게 됐어요.
0: 그렇군요. 네. 그때 저도 그 영상 찾아봤거든요. 네. Just a Feeling 보내주신 네. 영상도 봤는데 네. 너무 풋풋하고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두
1: 그쵸.
0: 분이.
1: 13년 전이라서. 네.
0: 아, 그리고 그러면서 또 좀 그 자매의 그 케미 같은 게 느껴지는 듯하고 네. 네. 확실히 그런 목소리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는데 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어떤 뭐랄까 그 풋풋한 매력이 네. 여전히 있으신 것 네, 같아서 네, 네. 그런 미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되게 반가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또 뭐 푸르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언니가 또 어떤 이야기하는지 네. 많이 또 검증하시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어쩌다가 그러면 네. 그 슈퍼스타 K3였죠?
1: 5였죠.
0: 네, 5였죠. 네, 네. 거기에 나가게 되셨어요? 원래 가수의 꿈이 있으셨어요?
1: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고
0: 네.
1: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었고
0: 네.
1: 중학교 때는 계속 오디션 보러 가고 혼나고 반대하고 붙었다고 연락이 와도 못 가고 약간 그거의 연속이었고요.
0: 네, 네.
1: 고등학교 가면서는 이제 제가 그 이겨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가지고 그래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뭐 연습생도 해보고 데뷔 직전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데뷔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볼까 하고서 혼자 도전도 해봤고
0: 네.
1: 다른 팀으로도 도전을 해봤었는데 제가 안 되니까 머리를 쓴 거죠. 동생을 데리고 나가야겠다. 자매로 메리트를
0: 네.
1: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동생은 사실 그때 미술을 하고 있었어요.
0: 가수의 꿈이 없으셨던 거죠?
1: 가수의 꿈은 있었는데
0: 네.
1: 제가 그 투쟁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0: 동생들의 그 약삭 발음이 있어요. 첫째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혼나는 거 보고 아, 난 저렇게 안 해야겠다.
1: 그랬던 네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힘들게 막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가수는 하고 싶었지만
0: 가슴속에 있었고
1: 네, 가슴속에는 늘 있었고
0: 네.
1: 근데 또 미술을 잘했어요.
0: 야.
1: 그래서 미술로 사실은 준비를 하다가 제가 나가보자 우리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자매로 나가면 해서 딱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간 게 딱 시즌5였어요.
0: 네. 참 이게 뜻밖의 기회들이 또 주어지기도 하고
1: 네.
0: 하지만 상당히 전략적이셨네요.
1: 맞아요.
0: 네. 계속해서 어떤 도전들을 하셨지만 그
1: 네.
0: 가운데서 두 분이서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그 시너지가 또
1: 맞아요.
0: 있는 거니까요.
1: 네.
0: 네. 그랬을 때 그 처음 그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1: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막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약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0: 네,
1: 여기가 찡
0: 네네
1: 네. 뭔가 머리가 찡하고 되게 이게 행복인가 뭐 행복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0: 치열하고 진짜 눈에 막 스파크가 튀어요, 다 같이. 아하. 왜냐면은 겉으로는 우리 다 같이 잘 돼야 돼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컴피티션.
0: 네, 컴피티션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튀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풀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나 튀고 싶어.
1: 보이지 않으면서.
0: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어쨌든 팀이 잘 돼야 되고 또 카메라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똑똑하게 잘 해내야 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잠을 못 자요.
1: 아.
0: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늘 약간 각성 상태예요.
1: 맹하고 네. 이렇게 약간
0: 근데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서
1: 사전에 준비할 기회 같은 건
0: 없어요.
1: 전혀 없는 거예요.
0: 네. 아예 없어요.
1: 그럼 진짜 참가자들이 다들 극한의 내몰린
0: 맞아요,
1: 상태에서
0: 맞아요. 네.
1: 곡을 준비하고
0: 맞아요. 와. 그래서 눈물도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몸도 힘들고 이 몸이 힘든 상태에서 하니까 또 마음도 힘들고
1: 그렇죠.
0: 여러 명이랑 같이 또 이렇게 담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또 잘 돼도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좀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감정의 극한으로 좀 몰아넣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1: 진짜
0: 돼요.
1: 진짜 그 우리 저도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있지만
0: 네.
1: 방송국 놈들 방송국을 하잖아요.
0: 근데 또
1: 네.
0: 그렇게 해야 그림이
1: 맞습니다.
0: 나오니까. 네.
1: 네. 또 언제 우리가 또 네.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0: 맞아요.
1: 또 해보겠어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렇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0: 맞아요.
1: 가사 실수 같은 것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0: 맞아요.
1: 하고
0: 네.
1: 왜 저기서 저렇게 예민한 모습을 보이지?
0: 네.
1: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청취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보시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 그 극한으로 몰리면
0: 네.
1: 사람이 정말 예민해지고
0: 맞아요.
1: 아, 그래서
0: 네.
1: 납득이 되는
0: 네.
1: 이야기네요.
0: 네. 어쨌든 거기서는 참 이렇게 끝나고 나서 떨어져서 보면은 사실 이게 막 목숨을 걸 일은 아닌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돼요.
1: 간절하죠.
0: 뭔가 심리적으로 네. 이거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다들 참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 결과 끝에 그래도 어찌 보면은 탑10에 오르셨다는 거는
0: 네.
1: 정말 큰 쾌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 많은 참가자들 중에
0: 맞아요.
1: 가족들 반응도 궁금해지고요.
0: 네. 네,
1: 특히나 누구보다 푸름님 반응도 궁금합니다.
0: 푸름이는 저였으면은 조금 질투를 하거나 되게 부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제 동생은 언니가 잘 되면은 끝난 거야.
1: 야.
0: 언니가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약간 이런 반응이라고
1: 이미 뭐 연습생으로 들어가 계셔서 난 너무 편안해.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겠죠?
0: 또 연습생 들어가서 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그렇죠.
0: 빨리 언니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동생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형제이건 자매여도
0: 네.
1: 그런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시샘과 질투는 또 계속 맞아요. 따라올 수 있는
0: 네네네네.
1: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0: 네.
1: 두 분이 자매를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와블이
0: 네.
1: 음악을 하고 계신지
0: 네.
1: 느껴지는 저력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렇게 함께 활동을 이렇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0: 네.
1: 보랏빛이 한 게 앞에 들으셨고
0: 네.
1: 그 음악을 통해서 이제 정식 데뷔를 하셨는데
0: 네.
1: 이 곡을 컨택되게 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0: 저...
1: 바로 그 데뷔 싱글이라는 게 OST 작업으로 들어가게
0: 네.
1: 되셨어요?
0: 저희가 소속사가 CJ였고요. 그 오디션을 봤던
1: 네네.
0: 그 회사였었고 거기에서 연습생을 하면서 사실은 걸그룹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1: 네.
0: 둘이서 하기도 했다가 또 걸그룹 됐다가 둘이 했다가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사실
1: 아,
0: 2년 반 동안.
1: 기획이 계속 여러 번 바뀌는군요.
0: 맞아요. 그 안에서도 되게 치열한 경쟁이었고
1: 네.
0: 저랑 동생은 늘 바뀔 때마다 이제 갈피를 못 잡고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되게 좀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1: 네.
0: 어쨌든 회사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 기다렸던 거를 조금 좋게 봐주셔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성실한 모습으로
0: 네.
1: 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이 기존의 곡 너무나도 전공이 다 하는 곡을 부르는 데 있어서 부담은
0: 네.
1: 없으셨어요?
0: 부담 있었죠. 그리고 일단 버전이 되게 편곡이 돼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의 느낌으로 또 저희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저희의 뭐 상큼하고 두 자매가 원래는 혼자 부르는 건데 듀엣이
1: 네.
0: 불렀을 때 이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녹음하기 전에 부담감이 엄청 컸었어요.
1: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0: 보랏빛 향기가 막 세상에 이제 공개되었을 때,
1: 네.
0: 특히나 또그 드라마 상에서 첫
1: 네.
0: 공개셨을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0: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1: 기억해요. 그때도 피가 거꾸로.
0: 피가 역류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시는
1: 네,
0: 거죠?
1: 알고 보니까 제가 혈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하면 약간 머리가 찡한 게
0: 네,
1: 혈압이었더라고요.
0: 괜찮으신 건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거나
1: 네,
0: 이러시는 거,
1: 지금도
0: 네.
1: 그런 것 같은데, 네.
0: 워낙 피부가 하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1: 네, 흥분하면은 좀
0: 네.
1: 빨개지는 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같이 봤어요. 엄마랑 동생이랑 아빠는 일하고 있었고,
0: 네.
1: 네, 이렇게 셋이 같이 봤는데 너무 이것도 행복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쾌감? 해냈다 내가.
0: 그동안의 그 수고를
1: 이걸로
0: 보상받는 그런
1: 맞아요. 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0: 네.
1: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0: 아, 그러니까요. 그 게다가 이 드라마가
1: 네.
0: 정말 레전드 드라마가
1: 그쵸. 네,
0: 되었잖아요.
1: 메가 히트를 쳤죠.
0: 네.
1: 네.
0: 저도 개인적으로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1: 네.
0: 제일 좋아하는 게 1988인데,
1: 네.
0: 예. 이런 음악을 그때 그 감성을 또두 분의 감성과
1: 네.
0: 만나서
1: 네.
0: 정말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1: 네.
0: 리메이크 잘못했을 때,
1: 네.
0: 잘못되는
1: 네.
0: 그런, 서사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1: 네.
0: 근데, 이 보랏빛 향기의 그 원곡이 감히
1: 네.
0: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두 분의 정서를 잘 담아내신 것
1: 아,
0: 같아서
1: 감사합니다.
0: 너무 그냥 팬으로서, 그냥 청취자로서,
1: 네.
0: 시청자로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1: 감사합니다.
0: 또그 추억들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1: 네.
0: 보랏빛 향기 강수지님의 정서를 아시는 분들도 너무 반가워하셨을 것
1: 네.
0: 같네요. 네, 그렇게 메가히트 드라마의
1: 네.
0: 곡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1: 네.
0: 그 이후의 여정이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네.
0: 그 이후에 이제 싱글 작업들을 아마 이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그 여정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일단 보랏빛 향기를 하고 또 운이 좋게도 저희 목소리를 좋게 들어주시고 또 드라마 OST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저희가 파트 1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작가님을 보고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의 작가님이셔서 이거 잘될것 같아라는 생각이
0: 그런
1: 들었어요.
0: 느낌이 있으셨어요?
1: 있었어요.
0: 야,
1: 네.
0: 촉이 되게 좋으신데요? 감히, 네.
1: 네. 그래서 이거 잘될것 같은데 노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랑 또잘 어울리고. 그래서 노래를 딱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부르고 드라마가 딱 나왔는데 드라마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감사하게도.
0: 네네.
1: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희에게는 지금까지도 많이 자랑할 만한 회자될 만한 저희의 작품 중에 하나고 그 후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곡을 써보자. 원래 연습생 하면서도 곡을 써봤어요. 뭘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동생이 기타 치고 제가 흥얼흥얼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낸게 바람 그리고 꽃잎 이야기라는 곡이거든요. 그렇게 그 곡을 시작으로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둘이 재밌게 쓰면서 그렇게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를 굳혀갔습니다. 네.
0: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 여정들을 저희가
1: 네.
0: 다 느낄 순 없지만
1: 네.
0: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1: 네.
0: 어쩌면은 그 드라마도 잘된 거잖아요. 두 번째
1: 네.
0: 드라마.
1: 네.
0: 그게 또 오해영인가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맞죠. 네, 그 드라마까지 했으면 사실상
1: 네.
0: 가수로서 그 야구로 치자면
1: 네.
0: 연타석 홈런을
1: 네.
0: 친 거나 다름없는
1: 네.
0: 쾌거이셨을 텐데
1: 네.
0: 그 노래를 또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지
1: 네.
0: 않겠습니까? 그 노래 듣고
1: 네.
0: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블의 사르르.

0: 네, 사르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 노래 또 들으시면서 드라마 또 한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곡 이후에도 이제 활동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이 정도로 이 연타석 홈런을 치셨으면 네. 많은 분들이 또 OST 작업도 협업도 네. 요청이 네.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펼쳐지셨던 여정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OST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듀엣 작업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 연타를 치고 나서가 바로 과도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노래를 좀 인기 있는 노래를 했는데 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은 완전 그쪽은 아니었어요. 네. 조금 완전 커머셜한 쪽은 아니었고 저희는 네. 조금 더 우리의 색깔을 저희 둘도 색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같이 또 타협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어떤 거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고 네. 앨범을 만들면서 그리고 내면서도 주위의 반응, 친구들의 반응 이런 걸 보면서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단지 그냥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어떻게 설계해 나가느냐 그거에 대한 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0: 어찌 보면은 가장 그 뮤지션들이 직면해야 되는 가장 큰 산이 그런 것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뮤지션으로서 이 무대에 서고 싶은가, 네. 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네. 그리고 그 노래를 할 때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지점이 확실히 진짜 너무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할 때마다 가장 그 흔히 사례로 꼽는 게 그 담다디 부르셨던 이상은 선배님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하거든요. 네. 선배님이 그 담다디를 그렇게 멋지게 소화하시다가도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한테 더 깊이 있게 남겨져 있는 노래들은 삶은 여행 같은 노래들 네, 네 언젠가는 그런 노래들인데 네. 그런 과도기를 겪고 그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예술가가 되는 길이 어찌 보면은 더 힘든 길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메가히트곡을 남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네. 계속해서 롱런하는 것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아마 와불이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네.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결론이 싱어송라이팅 그룹이었나요?
1: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노래를,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담아내는 게 가장 우리의 네. 방식 그리고 우리의 스타일이다라는 결론이 나서 계속 만드는 데는 시행착오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도 타협을 계속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좋아하는 스타일이 교집합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또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협도 계속 해가고 또 좋은 음악을 듣는 귀도 사실은 결국에는 취향이 크니까 또 취향에 대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0: 근데 또 유혹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로 앞에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드라마의 OST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어때? 이런 유혹도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왜 굳이 네. 굳이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1: 저희가 CJ에 있다가 또 다른 회사로 옮기고 또 여러 회사들을 옮겼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를 어떻게 하고 싶은 방향성이 다 달랐고 또 저희는 그거를 완전히 마음에 들 수는 없죠.
0: 그렇죠.
1: 네, 우리의 음악을 누군가 이거 하자라는 거를 다 따르기가 네. 사실은 저희도 납득이 돼야 되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 타협하는 시간도 또 있었고
0: 그렇죠.
1: 네,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싱어송라이터 하기를 바랬 것도 있고 저희는 사실 곡을 받아오셨는데 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네.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0: 맞아요. 사실 진짜 가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곡을 만나느냐
1: 네,
0: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0: 저도 곡을 계속 쓰는 사람이지만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네, 어떤 네. 곡이 제일 나 같은지 네. 다 나 같은데 네. 내가 쓴 곡들은 더 모르겠고
1: 네.
0: 그런데 이제 남의 곡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그 삼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1: 네.
0: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1: 네,
0: 있는
1: 네,
0: 지점이
1: 네.
0: 생기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진짜 이건 내 곡이야 라고 하는 어떤 설득이 필요한 것
1: 맞아요.
0: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내셨던 이 그린허트라고 한 곡이 그렇게 나온 곡인가요?
1: 그거는
0: 네.
1: 사실 되게 그것도 오랜만에 앨범을 낸
0: 네.
1: 거였는데
0: 네.
1: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네. 한번 해보자였어요. 이거는
0: 아주,
1: 네, 네. 커머셜 타협 없이
0: 타협 없이
1: 그냥 우리의 취향을 한번 담아보자 하는 거였어요.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0: 아 그럼 완전 진짜 도전과 과감성이 있는
1: 맞아요.
0: 그냥
1: 네
0: 작업인
1: 맞아요.
0: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 기린님께 사전에 이제 공지를 안내 드리면서
1: 네.
0: 어떤 곡 틀고 싶으세요 했을 때
1: 네.
0: 첫 손으로 꼽으신 곡이 바로 이 곡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러면 이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1: 네.
0: 와블의 그린하트.

0: 네, 와블의 그린하우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이 노래는 제가 한참 짝사랑을 하고 있을 때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노래가 닿기를 바라면서 발매일도 일부러 발렌타인데이에 했어요. 네. 2월 14일에.
0: 다 전략이 있으시네요.
1: 네, 그런 거 좋아해요.
0: 기획이죠.
1: 네.
0: 네, 기획이죠.
1: 네, 세세하게 계획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녹색을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 저도 녹색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내 심장이 녹색으로 물들었다라는 뜻으로 그린 하트라고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앨범 사진도 사실 초록 장미를 내밀고 네, 네. 있거든요. 그 초록색 장미를 구하지 못해서 흰 장미에 염색을 한 거예요.
0: 이게 그 후작업 한 게 아니고요?
1: 네, 아니에요. 그냥 그 색소를 입힌 거예요. 네. 장미에다가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초록 장미의 꽃말이 또 있거든요. 영원한 천년의 사랑?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표지도 제가 직접 모델로 네. 해서 찍었고요. 네.
0: 진짜 그렇습니다. 야심작이네요.
1: 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나도 갖고 싶어서 이거를 기억하고 싶어서 네. 앨범으로.
0: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 이분께서는 연락이 오셨나요?
1: 그 몰라. 네, 자기 노래인지도 모르고. 네.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싱어송라이터들이 다들 그래요.
1: 네.
0: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으면 곡을 쓰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노래 분위기가 그 이제 쉬머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네. 딜레이 되고 하는 그런 네. 음악적인 효과 자체도 상당히 네. 물들어가는 느낌과 네. 잘 담겨 있다라는 네, 네. 느낌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충분히 좋은 음악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0: 노래를 또 얼마나 잘하고 싶으셔서
1: 네.
0: 남원까지 오셨다는
1: 네.
0: 첩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어쩌다 남원에 오셨나요?
1: 일단은 제가 슈스케 네. 때 같이 했던 탑10에 같이 있었던 분이 남원에 먼저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게 이유가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아들이 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본고장으로 간 거예요.
0: 네.
1: 그냥 연고도 없는 전북도 곳을.
0: 전북도 창하면 빼놓을 네. 수 없죠, 소리하면. 네.
1: 그래서 명창을 찾아서 직접 가서 거기에 터를 잡고 계셨는데 그 분도 친한 오빠거든요. 그 네. 분도 소리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창도 배우시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수업을 만드시고 그런 방법.
0: 네.
1: 네, 방법론 같은 거를, 방법론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0: 네.
1: 뭔가,
0: 자신만의 네, 소리의 길을.
1: 자신만의 네. 호흡법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연구하고 계셨는데, 제가 한 번씩 놀러 갔어요, 남원으로.
0: 네.
1: 그래서 그런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늘 노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14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실력이 내 성에 안 차서,
0: 네.
1: 늘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늘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질러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시끄럽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혼자 노래를 연습하기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더 튀었으면 좋겠다. 내 목소리가. 사실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일부러 소리 지르고 허스키하게 만들고 싶어서 막 그랬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늘 그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연구하는 오빠랑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순간 아 이거구나.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가 그냥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그 몇 년 전부터 그 오빠는 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0: 이미 얘기했었는데
1: 네, 그때는 기뚱으로도 안 듣다가 그때 제가 더 간절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 내가 남원에 가서 소리 연구를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집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지금은 작년부터 거기 서울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살면서 소리 연구하고 그리고 네. 남원 예고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네. 득음하러 폭포도 다니고 산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약간 무림 고수가 되기 무림 고수의 그 약간
1: 네.
0: 그 여정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또 네. 지역에서 또 이렇게 그 재능을 알아보고
1: 네.
0: 또 계속 활동하실 수 있게끔 또 네. 기반도 좀 네. 닦아 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히트작들이 있는 상태인데도
1: 네.
0: 더 노래를 잘하고 싶으셨다니
1: 네.
0: 그게 저는 좀 놀라워요.
1: 네.
0: 네. 그럼 어떻게 노래를 하는 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늘 제 지향점이 엘라 피츠제럴드의 감성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가창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코린 베일리 레처럼 곡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0: 와, 그 세 사람이 다 합쳐진다는 것은 거의 그 초우주급 월드스타가 되는 게 아닌가요?
1: 욕심이죠, 그냥. 네네.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제 목소리로 사실 구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 감성을 가지려면은 제가 가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0: 아, 야, 아직도 이렇게 더 노력하신다니 저한테는 조금 더 뭔가 이게 인사이트가 반대로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뭐랄까 노력하는 이 음악의 여정은 당연하겠지만 좀 뭐랄까 더 이 얇고 가늘고 이렇게 길게 오래가는 상상을 하면서 지역에 이제 그냥 적재적소의 작은 음악이더라도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큰 명곡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쓰겠다. 네.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게 약간 어찌 보면 제 풀에 좀 지친 것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열정을 아직 간직하시면서 남원까지 오셨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강한 강인한 음악적 생명력이 느껴져요.
1: 네.
0: 예, 오늘도 그 아까 그린하트 얘기하셨는데 정말 푸릇한 그런 이 여름에 생동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느껴져서 또 좀 기림님이 갑자기 되게 달리 보여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 소리의 영역과 어쩌면 목 쓰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대중음악의 영역은. 또 특히나 요즘은 콘덴서 마이크 기술력 너무 좋아져가지고 적게 불러야 더 녹음이 잘 되는 시대인데 어떠세요? 배워보시니까.
1: 일단은 쓰는 위치라든지 공간이 많이 다르고요. 오히려 창이 좀 소울과 닮아 있고요.
0: 네.
1: 제가 흑인 음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우리의 소울 있잖아요.
0: 네네.
1: 우리
0: 한의 정서라고 하죠.
1: 네, 그렇죠. 어쨌든 감정이거든요.
0: 네.
1: 이게 감정이 들어가고 내가 이 감정을 어떤 감성으로 표현하냐, 요거가 결국에는 관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전에는 오히려 가창 쪽에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컨디션도 어쨌든 저도 오래 노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또 많이 연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 노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할 것 같아요.
0: 네. 아, 그 연구가 되게 무탈하게 순탄하게 흘러가셨으면 하는 염원이 생깁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실 저희가 뭐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를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뭔가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쓸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저는 가끔 너무 두렵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런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면 며칠은 침체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제 앞에 앉아계시는 기린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남원까지 오셔서 그런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꼭 성공하시고 남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덕분에 또 여기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 지역 오시니까 어떠세요? 전북은 살아보신 적 없으시죠?
1: 없어요.
0: 남원과 연을 맺으면서 처음 오신 거죠?
1: 네.
0: 전북 어떤 곳 같으세요?
1: 일단 너무 예쁘고요. 거리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예뻐요. 저는 자연에 맞닿아 있는 게 이렇게 나에게 그냥 행복을 주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워낙 그냥 서울에서만 살기도 했고 도시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 도시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라는 것도 내려와서 알았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0: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요.
1: 없으니까요. 늘 그냥 거기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조용한 게 나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구나 또 알게 되었고 제 오감이 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0: 네. 그러면 그게 더 음악적인 영감이 될 수 있겠네요.
1: 굉장히.
0: 네네. 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주에서 계속 음악을 하는 이유도 좀 그런 안정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서울에 가서 활동했지만 저는 애초에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서울이 네. 너무, 네.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부대끼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 보면서 자극도 네. 받고 네. 그랬던 여정이 생각나는데 네. 네, 반대로 그 감정을 느끼셨다는 게 전 네. 또 되게 재미있는 네. 지점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그 여정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더 이 지역에 머무르실 것 같으신가요?
1: 저는 남원은 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왔다 네. 갔다 하더라도 남원에 지금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서 네. 언제까지라는 생각도 없고 일단은 제가 소리를 득음을 하기 위해서는 남원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0: 네.
1: 그리고 저의 정서상도 남원이 훨씬 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원래 되게 조용조용한 사람인데 진짜 서울에서는 치열해야 되잖아요. 그 컴퓨티션을 계속
0: 맞아요. 해야... 계속 증명해야 되는 사람.
1: 네. 그게 사실 나한테 집중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느꼈어요. 나에게 집중해야 오롯이 내가 내 소리와 호흡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건데 서울에선 그런 시간이 정말 없었다는 거를 내려와서 비로소 깨달았고 저에게 집중하고 명상하고 호흡하면서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원은 계속 네.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해 오셨던 와불의 여정과
1: 네.
0: 기림님의 여정은
1: 네.
0: 또 어찌 보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근데 제 동생도 원래는 같이 내려왔다가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다시 가 있는데
0: 네.
1: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소리 연구를.
0: 네.
1: 또 제 동생은 다른 쪽 감각으로 트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또
0: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아. 또 누나 따라서 언니 네. 따라서 네. 남원까지
1: 맞아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재미도 있고 또 약간 소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 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0: 네.
1: 프로 가수 중에도 분명히 많거든요. 제 친구들 주변에도 다 서울에 살고 있기는 한데 좀 남원으로 꼬시고 있어요. 좀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소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0: 네.
1: 네, 계속 꼬시는 중입니다.
0: 네, 뮤지션들에게는 또 약간 쉼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은 또 워낙
1: 네.
0: 쇼츠 릴스의 시대다 보니까 네. 빠르게 막 네. 유행곡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몇 년 쉬고 돌아온다.
1: 네.
0: 막 공백기 이런 게 사실
1: 없죠.
0: 없는
1: 네.
0: 시대여서
1: 네.
0: 더 그런 측면에서 남원 전도사가 되실 것 같은
1: 맞아요. 지금도
0: 네,
1: 그래요.
0: 네. 네. 그런 느낌을 받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와불의 여정과
1: 네.
0: 기린님의 여정이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느낌도 드는데
1: 네.
0: 기린님께서 이제 꿈꾸는 여정은 이제 이 남원에서의 그 여정 속에서
1: 네.
0: 어떤 꿈을 좀 꿔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1: 저는 일단 저를 치유하는 거에 일단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고요. 그 치유가 되면서 득음도 할 것 같아요.
0: 네.
1: 일단은
0: 와, 득음의 꿈이 있으시는 거 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요.
1: 네.
0: 네.
1: 득음이 뭐 각자 생각하는 득음이 다를 수도 있는데
0: 네,
1: 저는 그냥
0: 그러니까요.
1: 제 진짜 소리를
0: 네, 진짜
1: 찾는 거.
0: 나의 득음 그 나의 소리를 득하는 거.
1: 네. 네. 맞아요. 그거를 나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 많이 집중하고 치유하고 득음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동생과 같이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고 하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음악할 수 있는 어쨌든 다 추구미들이 있는데
0: 네.
1: 제가 음악하는 친구들을 봐도 다 추구미대로 하지 못해요. 내가 잘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갈래길에서 늘 고민하거든요.
0: 아, 정말 어렵죠.
1: 네, 네.
0: 어려운 문제죠.
1: 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또 상업성을 잃으면 안 되는 그 대중성에 대해서도 또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0: 갈피를 잡기 어렵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를 먼저 알면 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음악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많이 전도하려고요.
0: 그러면 사실상 이게 득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1: 네.
0: 득아 하는
1: 네.
0: 나를
1: 그쵸.
0: 얻는 나를
1: 네,
0: 찾는
1: 네.
0: 여정일 수 있겠네요.
1: 네 맞아요.
0: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린님이 보셨던 스스로의 목소리나 스스로의
1: 네.
0: 이 가창이나
1: 네.
0: 또는 인간으로서 기윤님의 네. 모습을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어떤 게 또 매력이고 또 어떤 게 장점 같고
1: 일단 슈스케 네. 했던
0: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1: 네, 네. 슈스케 했던 그 당시에 노래 했던 걸 지금 들어보면 너무 겁이 없어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과거에
0: 요즘 겁이 많아지셨어요?
1: 나이 들면서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연차가 차기도 했고 네. 또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저에 부담감. 대한 강박, 네, 부담감도 있고 뭔가 보여줘야지 내가 만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보여주자, 아 이렇게. 네. 그게 느껴지더라고. 소리에서 그게 느껴져서 그 어릴 때 제가 너무 부럽고 겁이 없이 소리를 냈던. 근데 중간에 또 과도기가 있으면 소리가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0: 네.
1: 그때도 제가 되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조금 얻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들으면은 조금 미미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0: 그 소리를 얻었다는
1: 네, 얻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10년 정도 해서 얻었구나 하고서 그날 되게 울었거든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산책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런데 지금 들으면은 그것 또한 미미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또 노력해야죠. 지금도 얻어가고 있는데 좀 저를 많이 사랑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많이 채찍질하고
0: 네.
1: 저는 K장녀이기도 하고 좀 경쟁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
0: 투쟁심? 네.
1: 어...
0: 또는 성취욕?
1: 승부욕.
0: 아, 승부욕. 아,
1: 승부욕이
0: 네.
1: 제 인생의 원동력이거든요.
0: 네.
1: 저는 그래서 취미를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돼서 취미를 해도 한 최소 1년은 합니다.
0: 아.
1: 어느 중수 이상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0: 진짜 근성이 있으시네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 안 맞아서 아, 나 그만할래.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게 사실은 부지 기수인데.
1: 네, 네. 저는 좋아하면 잘해야 돼요. 그 욕심이기는 한데.
0: 좋아하는데 잘해야 된다.
1: 네.
0: 좋아하면 잘해야 된다.
1: 네. 근데 음악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 원동력이었던
0: 그럼 어쩌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뭐 부모님의 영향이세요? 아니면
1: 저희 외할아버지가 가수이시기는 해요.
0: 아.
1: 네.
0: 그러면은 핏속부터 흘러나오는 네, 그 DNA가 네, 있다라고
1: 그런
0: 이해해야
1: 것 같아요.
0: 될까요?
1: 네. 어. 저희 엄마랑 이모도 노래를 잘하셨고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매 두 분 다 노래를 잘하긴 또 쉽지 않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노래를 그냥 잘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할 거냐 또 좋아하냐 또 그리고 더 잘하고 싶으냐
1: 네.
0: 이건 또
1: 네.
0: 다른 거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본인의 투쟁심과 승부욕.
1: 승부욕? 네. 승부욕은 그냥 늘 제 원동력이었고요.
0: 기리님을 수식하는 말인 거네요.
1: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잘 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욕심이긴 해요, 사실. 네.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뭐든 잘 하고 싶고. 그래야 내가 만족하고 좀 네. 놔줄 수 있어요. 취미도 그렇고. 노래도 내가 좀 만족을 해야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 네. 그런 노력이 사실 빛을 발하는 건 결국 무대나 또
1: 네.
0: 그 음악을 듣는 이 청취자분들일
1: 네.
0: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또 피드백을 받으셨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런 게 동력이 많이 되시나요?
1: 사람들의 피드백. 사실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본인 결국에는 나와의
1: 싸움이에요.
0: 싸움인 거네요.
1: 네.
0: 사람들이 어떻게 듣건 그것보다는
1: 네.
0: 내가 들었을 때 나는 나에게 첫 관객인 거니까
1: 네.
0: 나한테 제일 좋은 음악을 할 거다. 내가 원하는.
1: 네.
0: 그것도 상당히 인상 깊은
1: 네.
0: 기리님의 그 사상인 것 같아요. 네. 야, 저는 사실 이 대중성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1: 네.
0: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1: 네.
0: 아, 내 음악을 어떻게 들을까 때문에 많이 지치고
1: 네.
0: 힘들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전혀 타격이 없으세요?
1: 네, 내가 만족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
0: 있겠지.
1: 네.
0: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
1: 네. 일단 내가 만족해야 뭐 세상에 내놓는 건 아닌가.
0: 그렇죠.
1: 네.
0: 만족하지 않은데 내놓는 건
1: 네.
0: 나한테는
1: 네, 의미 없는
0: 의미 없는 일이니까.
1: 네.
0: 멋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막 지칠 법도 한데 이렇게 네. 그렇게 보면서 부모님께서는 걱정 안 하세요? 야, 좀 적당히 해. 너무 널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아니에요.
0: 하시지 않으세요?
1: 저희 엄마는 더 채찍질 안 했어요.
0: 더 채찍질
1: 안 했어요? 네. 쉬지 마. 노래 안 해? 이러고. 저희 엄마 너 연예인이 살쪘어?
0: 그럼 안 되지. 이렇게.
1: 네. 되게 통제 성향이시라서.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저도 저를 많이 채찍질하고 저도 좀 발전해야지 좀 만족하는 스타일이라서 늘 약간 발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0: 이 남원에서의 여정이
1: 네.
0: 뜻밖의 다른 지점에서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쉬고 가시길 바랬고 충분히 전북에 그 느리게 걸어도 괜찮아라는 것들을 사실 파람들이 많이 발견하고 가기도 하는
1: 네.
0: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 그 안에서 스스로의 그 불의를 이제 깨고 네, 또 새로운 네. 불의를 장착하는 그런 여정처럼 네. 느껴져서
1: 네.
0: 야 이게 또 전북의 또 새로운 재발견 아닐까?
1: 네.
0: 네, 남원에서 그런 여정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1: 네.
0: 이 남원에서 오는 그 여정이
1: 네.
0: 감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시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기림님의 더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싶었는데
1: 네.
0: 이제 마지막 곡 드려드리고 가야 되는 타이밍이 돼버렸어요.
1: 네.
0: 앞으로 이제 기림님께서 꿈꾸시는 여정 또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림님의 여정들을
1: 네.
0: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1: 네, 저는 네. 앞으로도 제 소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와블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 들어갔거든요.
0: 어떻던가요, 와블은?
1: 지금 들으면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0: 네.
1: 왜냐면은 너무 남의 의견이라든지 남의 생각들을 의식하고서 하지는 않았나.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펼쳤어도 됐는데 그걸 주춤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내 색깔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네 앞으로 내가 계속 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동생이랑 같이 연구할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기림님의 여정은 또 그 안에서 또 펼쳐지는 게 새로운 네. 또 길이 있겠네요.
1: 네.
0: 좋습니다. 득음하시는 그날까지 또
1: 네.
0: 득아하시는 그 여정을
1: 네.
0: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1: 네.
0: 있겠습니다.
1: 네.
0: 저희 그 전주에 가면 김훈총입니다는 마지막 세레모니가 있어요.
1: 네.
0: 제가 전주에 오면
1: 하면 네.
0: 본인 입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1: 네, 네네네.
0: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1: 네.
0: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1: 네. 네,
0: 우리 청취자분들 처음 만나서 더 아마 청취자분들도 기리님이 와 우리 지역에 와 계신다니 이런 귀한 분이 더 반가워하시는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기리님께서 스스로의 그 승부욕과 계속 쟁취와 싸움의 여정이시겠지만 그 와중에 전북에서의 좋은 쉼과 또 새로운 여정과 스펙트럼이 펼쳐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외치겠습니다.
1: 네.
0: 전주에 오면
1: 이기림입니다.
0: 네 행복하시고요. 와블의 노래 그대 오늘 하루도 띄워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이게 잠깐 들어졌네요. 네.

요즘 잠잘 주무셨나요? 긴 열대야의 더위에 잠못 이루진 않으셨나요? 여름 초입의 소식을 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절기대로 기상청 일기예보대로 주말이 지나자마자 밤바람이 너무나도 반갑게 선선해졌습니다. 내일 말복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성큼 곁으로 다가오겠죠. 잠 못 이루는 밤은 어떠셨나요? 이루지 못하는 잠은 무수히 많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데려오곤 하는데요. 찾아오는 것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오래전에 했던 말 실수나 연락이 끊긴 사람의 안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일, 낮에는 그것들을 못 본 척할 만큼 바쁜 열기가 축적된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밤은 미루어둔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야박하게 내치기도 어렵습니다. 올해 그 밤이 유난히 길었어요. 올해는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날이나 벌어진 월복의 해였습니다. 삼복더위가 예년보다 열흘쯤 길어진 셈이니 우리가 유독 지쳤던 것도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긴 더위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며칠 사이 창을 넘어오는 공기의 결이 분명히 달라졌고요. 또 열흘쯤 뒤면 처서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풀이 더 자라지 않아 이때쯤 벌초를 한다는 그 절기입니다. 오늘 밤은 잠과 밤에 관한 음악들로 잠들기 전 시간을 함께 걸어봅니다. 늘 사심 가득 담은 B급 클래식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 첫 걸음은 아주 오래전에 바로 그 잠 못 이루는 사람을 위해 쓰여졌다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는 음악.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골드메르그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번 두 대의 기타 편곡 버전입니다. 티보 가르시아와 앙투안 모리니의 연주 워너 클래식 레코드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으로 오늘 첫 문을 여는 아리아였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붙인 이름이 아닌데요. 1741년에 출판된 이 곡의 표지에 적힌 이름은 두단 건반 챔발로를 위한 아리아와 여러 변주였습니다. 그가 펴낸 건반 작품집의 마지막 권에 실린 곡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곡을 어느 젊은 연주자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뒷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흐가 세상을 떠나고 50년쯤 지난 뒤 포르케리라는 사람이 바흐의 첫 전기를 씁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러시아 주재 대사를 지낸 카이저링크 백작이 불면에 시달렸고 잠들지 못하는 반면 겹방에 있던 젊은 하프시코드 연주자 골드페르크를 불러 연주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백작은 바흐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생기 있는 곡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고, 완성된 악보를 받고는 그 말을 가득 담은 황금술잔을 사례로 보냈다고 합니다. 바흐가 평생 받은 어떤 사례보다 컸다는 이야기까지 따라 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반 악보 어디에도 백작에게 바친다는 헌정사가 없습니다. 귀족의 특별한 청탁으로 쓴 곡이었다면 그 시절 관례상 반드시 남았을 문구입니다. 그리고 출판 무렵 골트베르크의 나이는 열 서너 살이었습니다. 대사를 지낸 귀족이 그 나이의 소년에게 밤마다 이 곡을 맡겼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지막 30번째 변주에는 그 시절 유행하던 민요 두 곡을 한꺼번에 겹쳐 놓습니다. 하나는 오래도록 그대 곁에 없었다는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양배추와 순무가 나를 쫓아냈다는 우스운 노래입니다. 이런 음악을 듣고 잠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지 못한 밤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는 잠들지 못할 밤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소리로 가득한 전주, 2026년 전주 세계의 소리 축제입니다. 어제 개막해 오는 16일,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벌써 25번째를 맞았습니다. 2001년에 시작했으니 꼬박 사반세기를 지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축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의 키워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흩어진 소리와 사람, 전통과 현재를 하나의 판으로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개막식도 실내 공연장이 아니라 야외 놀이바닥에서 열렸습니다. 무대와 객석을 갈라놓지 않겠다는 것이 올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소식인데요. 이 방송이 끝나는 밤 9시 정각. 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놀이마당에서 두 번째 달과 소리꾼 장명서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달은 2000년대 중반 빅히트했던 드라마 궁 OST의 음악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공연 제목은 진찬, 나아갈 진에 반찬 찬자를 씁니다. 종묘 제례학에서 임금께 정성껏 차린 음식을 올리며 예를 다하던 그 절차의 이름입니다. 가장 존엄한 존재를 향하던 그 정성을 이번에는 관객에게 자려내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달은 2005년에 데뷔한 월드뮤직 밴드입니다. 아일랜드 음악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민속음악을 다루다가 국악으로 영역을 넓혔고, 판소리 춘향가를 재해석한 음반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상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도 올랐던 팀이고요. 오늘 공연에서는 이달 말 발매를 앞둔 정규 3집 미발표 곡들을 처음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무료 공연이고 예매도 필요 없습니다. 1시간가량의 무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무대는 모레 15일에 있습니다. 올해는 클래식 레퍼토리가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후 5시 명인홀에서 열리는 쇼팽과 아리랑입니다.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우리 연주자들이 함께 서는 무대입니다.
폴란드 쪽에서는 고음악의 거장, 마리아 포비아 노브스카 교수를 비롯한 4명이, 한국에서는 전북 도립 상임단원인 이항윤의 대근과 위은영의 검은고를 포함한 6명이 오릅니다. 폴란드의 미디어인 마주르카는 원래 폴란드 평야지대의 충곡입니다. 쇼팽은 그 촌스럽다고 여겨지던 춤을 평생에 걸쳐 60곡 넘게 썼고요. 그리고 20살에 조국을 떠난 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채 파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의 춤을 끝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아리랑 역시죠. 돌아갈 수 없던 우리 민족들이 오래도록 부르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노래입니다. 이두 나라의 소리가 나란히 놓이는 건 우연이 아닌 셈입니다. 이 폴란드 연주자들은 내일 오전 11시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워크숍도 엽니다. 마주르카의 리듬이 쇼팽의 음악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이고, 100년 전에 잊혔던 폴란드의 민속 바이올린, 빌고레이 숙화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무료이고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공연보다 이 자리가 더 흥미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축제는 공연장 밖으로도 나옵니다. 바로 소리 프린지입니다. 내일 14일부터 16일까지 팔복 예술공장과 전주 대사습청, 덕진공원, 전북대학까지 도시 곳곳이 무대가 됩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서고 모두 무료입니다. 그중 하나만 짚어드리면 16일 일요일 오후 1시에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에서 던스탄 앙상블과 인사운드 비올리스트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피아노와 플룻, 현악의 비올라 앙상블이 더해지는 편성이고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이어집니다. 연화정 도서관에서는 이날 오후 5시 반까지 8팀의 무대가 30분 간격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16일 일요일 밤 8시 축제는 야외 놀이바당에서 문을 닫습니다. 폐막 무대의 이름은 숨결의 판, 내일의 삶, 모두가 판이 되다입니다. 모두가 판이 된다는 그 말이 올해 축제가 하려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듯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소리로 채워지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이번 주말 잠시 시간을 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제27번 마단조 작품 번호 90번 2악장입니다. 1814년에 쓴두 악장짜리 짧은 소나타인데요. 이 곡에는 베토벤은 여기서 빠르기와 표정을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적었습니다. 이 악장에 적어놓은 말은 너무 빠르지 않게 아주 노래하듯이입니다. 수백 년된 관행을 버리고 모국어로 적었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끝나고 납니다. 다음 곡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7번 마단조 작품 번호 90번 제2악장 그레고리 소콜로프의 연주입니다.

지난 일요일, 신기하게도 남쪽에서 불어오던 방향이 북쪽으로 자리를 바꿨는데요. 그 북쪽에서 내려온 음악입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안단데 페스티보인데요. 1922년에 현악 사중주로 쓴 짧은 곡을 훗날 작곡가 자신이 현악 합주로 다시 옮긴 곡입니다. 이 곡에도 역시 남아있는 소리가 있는데요. 39년 새해 첫날, 시벨리우스가 직접 지휘한 이 곡이 라디오를 타고 뉴욕까지 전송됐습니다. 그가 지휘한 기록으로 오늘까지 전해지는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세계가 다시 전쟁으로 기울던 무렵에 73세의 작곡가가 고른 곡이 이 조용한 5분가량의 곡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여름은 짧고 그 짧은 여름의 밤은 끝까지 어두워지지 않죠. 이 음악엔 그 흐린 밝음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벨리우스 축제풍의 안단테. 2022년 2월 26일에 있었던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의 KBS 교향악단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라이브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브였습니다. 다시 베토벤으로 돌아갑니다. 이 곡은 저도 처음 듣는 곡인데요. 아주 늦은 베토벤 곡입니다. 현악 사중주 제13번, 작품 130번, 다섯 번째 악장, 카바티나입니다.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기 한해 전, 1826년에 쓰여진 곡입니다. 이 무렵 베토벤의 귀는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 음악을 그는 소리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종이 위에서만 존재했던 음악입니다. 가까이서 그를 지켜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베토벤은 이 악장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기 곡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경우가 달리 없는 사람입니다. 악장 중간에는 베클렌트라는 지시어가 적혀 있는데요. 숨이 막힌 듯이, 짓눌린 듯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 대목에서 제 1바이올린의 선율이 실제로 끊어지듯 들리는데 흔들립니다. 이 음악에 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에는 지구의 소리를 담은 금속 음반이 실렸습니다. 그 음반에 실린 서양 고전 음악의 마지막 곡이 이 카바티나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쓴 음악, 지금 이렇게 태양계 바깥을 날고 있네요. 준비한 곡은 브로드스키 콰르텟의 2017년 암스테르담 프린스텐 라우트 콘서트 실황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베토벤의 카바티나였습니다. 카바티나라는 말은 원래 오페라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길지 않은 노래 한 자락을 가리키고요. 베토벤은 그 이름을 현악기 넷에 붙였습니다. 가사도 목소리도 없이 노래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방금 그숨 막히듯 대목에서 제 1바이올린의 선율이 끊어지며 흔들리는 것은 말문이 막힌 사람을 흉내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요즘 목 디스크가 살짝 와가지고 말문이 가끔 막힐 때가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네요. 이걸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거북목 그리고 자세 늘 조심하시고요. 말 없는 노래를 들었으니 이제 진짜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가곡입니다. 스트라우스는 평생 200곡이 넘는 가곡을 썼죠. 16살에 시작해 80이 넘어서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이 오늘 들으실 것과 같은 성악과 피아노만을 위한 곡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그토록 크게 다루던 사람이 평생 곁에 둔 것은 목소리 하나와 피아노 한 대였습니다. 여기에 사정이 있어요. 그의 아내 파울린에는 소프라노였습니다. 1894년 결혼하던 해 스트라우스는 아내에게 가곡 4곡을 선물로 주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자신이 피아노를 치고 아내가 노래하는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그의 가곡이 유난히 사적으로 들리는 것은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고른 시들은 대개 밤쪽으로 기울어 있는데요. 황혼과 꿈과 장과 별, 오늘 이 시간에 참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자리를 바꿔봤어요. 여자 피아니스트 김수영과 남자 테너 김세일의 노래이고요. 2023년 8월 실황.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 가곡. 첫 번째 곡, 그리고 내일 태양은 다시 빛나리라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장미화환. 세 번째 곡, 밤산책. 연이어 듣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국내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였습니다. 김수현 피아니스트는 이번 11월 한병문화관에서 명품 시리즈로 만날 수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한 곡만 남았고 여름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올해 여름은 길고 뜨거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풍기 방향을 몇 번이나 바꾸고 물을 마시러 일어나고 다시 누워 천장을 보다가 어느새 창밖이 밝아지던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밤들을 다 견디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계절을 하나 있는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몸으로 시간을 다 겪어냈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말복입니다. 더위가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날이고, 달리 말하면 더위가 물러날 날짜를 스스로 정해둔 날입니다. 여름은 물러날 때를 압니다. 오늘 첫 곡의 그 아리아가 서른 개의 변주를 다 지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더웠던 름을 너무 억울해하지 않는 건 어떨까요? 잠못 이루던 밤에 찾아왔던 그 생각들도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창을 조금 열어두고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바람은 달라졌으니까요. 오늘 마지막 곡 펠릭스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중 제7번 녹턴 야상곡 이병욱 지휘 인천 시립교향악단 제392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었던 2021년 3월 12일 라이브 들으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방송, 격주 같은 시간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어, 여보세요? 어, 어디야? 어, 집에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1: 제발.
0: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1: 심심해서 그래.
2: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0: 꿈속에서 만나.
1: 좋겠죠.
2: 만나.

0: 꿈속에서 인형 갖고 만나.
1: 꿈속에서 만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왜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를까? 장점도 많고 여태 견뎌온 시간과 성실함, 따뜻한 마음도 있는데 말이죠. 정작 물어보면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제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겸손해서 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가능성보다 부족한 점을 먼저 바라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건 능력이나 강점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보석을 발견하는 방법 혹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주 청년 실록에서는 우리 지역 많은 청년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계신 JS 컨설팅 연구소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하는데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숨은 강점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 청년 실록 8화 올해 마지막 페이지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이음 전주라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센터에 멘토로 활약하고 계시고 진로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JS 컨설팅 연구소 이지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이유 이지은님과 동명이인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찐팬입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추천곡도 다 아이유 노래를 오늘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러모로 들을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짧게 첫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나다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과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함께 삶의 길을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JS 컨설팅 연구소 대표 이지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0: JS 컨설팅 연구소의 그 JS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1: 저의 일단 닉네임의 약자고요. 그리고 또 저의 회사의 핵심 가치 세 개가 JS로 되어 있어서 네, JS로 좀 정해봤습니다.
0: 닉네임.
1: 네.
0: 닉네임이 JS.
1: 네.
0: 그 말씀해주신, 이따가 질문에 나오죠? 네. 무엇의 약자인지. 그 취업 진로 컨설턴트, 청년 멘토, 그리고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또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실 수 있겠어요?
1: 저는 저를 좀 반짝이고 싶은 사람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뭐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뭐 스타가 되거나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좀 뭔가 삶에 있어서 막막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힘들어 할 때 그런 어떤 별빛 같은 작은 빛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좀 그런 사람이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좀 반짝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0: 그 닉네임 있으시잖아요.
1: 반짝이는 맞아요. 제 닉네임이 반짝이는 지니스타인데 저희 그 지인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니스타라고 많이 불렀고요. 사실 저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어색해요. 사실은 제 이름을 말할 때도
0: 40년이 넘은 이름인데도 어색한가요?
1: 네, 어색합니다. 제가 네.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한 게 어색고요. 전 지니스타입니다가 제가 좀 더 편하거든요.
0: 혹시 그 네. 아이유님과 같은 이름이라서 그런가요?
1: 아니요, 딱히 그러진 않고요. 그건 너무 영광이고요. 네.
0: 그래서 그 지니스타여서 네. JS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구나. 강점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시고
1: 네.
0: 제일 많이 하는 강의는 어떤 거예요?
1: 저는 취업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0: 취업 강의 너무 넓은데 좀 구체적으로.
1: 일단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사전 준비하는 그런 취업 전략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 하는 방법들을 네,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0: 굉장히 실무적인 어떤 스킬을 좀 가르쳐주시는
1: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 스킬들을 그야말로 알려드리고 있는
0: 그러면
1: 거죠.
0: 멘토링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그때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그때 그 친구들이 원하는 뭐 취업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네. 뭔가 자소 쓸 때 이 문항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네. 아니면 뭐 면접을 볼 때는 이 문항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까요? 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맞춤으로 하고 있어요.
0: 그 자소서와 저희도 이제 고용센터 관련된 분들도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소서와 이력서를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해서 내가 무슨 장점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무슨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찾는 것부터 도와주신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취업 상담을 청년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0: 한 달에 한 번?
1: 네, 그때 친구들이 이제 오면은 어떤 식으로 이 강점이나 장점들을 표현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근데 무작정 그냥 뭐 넌 이게 강점이잖아 뭘 잘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친구의 어떠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활동들 평소에 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좀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취업하고 관련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0: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밀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뒤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또 쓰신 거를 제가 찾다가 이제 그 이력을 좀 찾다가 좀 봤는데 책 제목만 한번 여쭤볼게요.
1: 아, 저 강점 DNA라는 책이고요.
0: 강점 DNA.
1: 네. 그래서 개인의 강점이 그 조직의 경쟁력이 되는 순간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강점이 조직에서 어떻게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거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책에
0: 언제
1: 담았어요.
0: 출판하셨어요?
1: 작년 12월에.
0: 반응은 좀 어때요?
1: 일단 읽어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좀 직장생활에 좀 도움이 된다.
0: 아, 그래요?
1: 네.
0: 나도 읽어봐야겠네.
1: 왜? 이거 나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좀
0: 읽어봐야겠네요.
1: 많이 네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인터뷰를 사실은 제가 이력도 좀 찾아봤고 사전 질문 답변지도 좀 보내주셔서 되게 오늘 방향 설정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약간 시간 흐름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약간 이렇게 좀 짜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과거로 좀 돌아가서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 예를 들면 이제 시설 입소해서 퇴소한 청년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고 제가 인터뷰 기사에서 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도 있었고 그 인터뷰 기사에서 어릴 적 그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제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줄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1: 이제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겨우 말할 나이부터 사실 성인이 되기 딱 직전까지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하게 폭력을 좀 하신 그렇게 좀 지냈었어요.
0: 네.
1: 네. 그럴 때 사실 많은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사실 오셨거든요.
0: 왜냐면 제가 기관 같은 데서
1: 기관에서는 사실 그때는 없었고요.
0: 네.
1: 주변에 이제 뭐 친척분들 아니면 위에 앞집 옆집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시는 역할까지는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사실 끝이 안 돼. 왜냐면 거의 대부분 남이니까.
0: 그쵸.
1: 근데 그럴 때, 지연아 괜찮아. 좀 많이 무서웠지, 힘들었지. 이제 뭔가 이렇게 연락해. 이러한 얘기는 사실 들어보진 못했어요. 뭔가 그러면서, 누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한테 괜찮아 조금만 견뎌봐. 그래도 너무 잘 애썼어. 너무 무서웠지. 이런 얘기들을 듣지 못했다라는 그거에 사실 저는 결핍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0: 내가 약간 마음을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누구한테 잘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를 좀 전공하게 된 계기도 있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그러셨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실습도 나가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일을 하면서
0: 네.
1: 제가 이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그런 힘든 얘기들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그때 나는 그런 힘든 뭐 괜찮다 위로를 받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분들한테 그래도 이분들 얼마나 힘들까 내가 조금이나마 이 한마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사실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보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0: 그
1: 것 같아요.
0: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마치 어느 순간에 나인 것처럼 네, 보였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아 너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똑같거든요.
1: 네. 근데 사회복지를 좀 전공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네. 좀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뭔가 아,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을 내가 좀 뭔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난 이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싶어.
0: 네.
1: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커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취업상담 일을 하면서도 물론 실적도 중요하고 뭐 해야 하는 업무들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그리고 제가 그것도 공감해주고 좀 뭔가 한마디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그게 저한테 정말 좋은 순간들이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네. 사회복지도 저도 사실은 사회복지 쪽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로 그전엔 일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대상에 따라서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1: 맞아요.
0: 지금의 청년이 최근에 생겼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주로 예를 들면 좀 관심 갖고 활동을 하셨던 영역은 어디였을까요?
1: 제가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노인복지가 사실 제일
0: 노인
1: 네
0: 맞아요 맞아요
1: 특히 노인복지에서 저는 일자리 쪽 노인 일자리 쪽 일을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물론 뭐 공직생활을 하시거나 뭐 교사로 이렇게 근무하시거나 이러면서 네. 퇴직하셔서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생계가 진짜 어려워서 그 일자리를 꼭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내가 이렇게 살아. 나 전기 요금도 못 내.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굉장히 같이 많이 울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드릴까?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도 사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석사를 또
0: 아, 석사까지 하셨구나.
1: 네, 하게 됐고요. 네.
0: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는 얘기긴
1: 네,
0: 해서 이제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 자립준비 청년
1: 네.
0: 멘토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1: 제가 어느 날 그 TV 유퀴즈에 네. 자립준비 청년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0: 네.
1: 본 적이 있어요.
0: 네, 네, 네.
1: 전주시에 자립준비 청년 그 자립준비 멘토링
0: 네.
1: 사업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딱 보고 아,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은 사실 어렸을 때 있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기도 했고 그 시설에 있거나 좀 떨어져 살아야 되거나
0: 네.
1: 다른 위탁에 가거나 이런
0: 그렇죠.
1: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한 어떤 내가 멘토링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멘토링 사업이 있는지 서울에 제가 취업 멘토로 활동했던 어떤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멘토링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시작을 그때 하려고 했었어요.
0: 아름다운 재단 이런 데서 자립지원 준비 청년들 지원 사업도 하는 것 같은데
1: 네 여러 군데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좀 하려고 했다가 그게 좀 그쪽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친구들하고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했는데 전주시에 네.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을 멘토링 멘토링 사업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0: 유키즈에서 영감을 얻었고 전주시가 네, 자리를 깔아준 거네요.
1: 맞아요. 너무 다행이었죠. 그래서 지금 1기부터 지금 4기까지인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너무 예쁜 친구들을 만나고
0: 처음에
1: 있습니다.
0: 얘기하셨던 과거에 이제 힘들었던 네. 그 기억, 내가 의지할 어른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그 상황이 딱 자립준비 청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우 그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잠깐만 언급하고 가고 싶었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고 인생 드라마거든요.
1: 네.
0: 거기에 보면은 사실 이제 할머니를 주인공이 할 거기도 이, 오 거기도 이지은 아이유가
1: 네 맞네요. 맞았습니다.
0: 주연을 했네요. 네. 네. 할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할머니의 내가 부양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데 그 주변에 진짜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 그냥 괜찮아.
1: 맞아.
0: 너 네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엄청 사실 힘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얘기하신 그렇게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존재감이 되게 지금 하시는 일과 다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저의 과거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현재로 다 연결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을 또 지금 이렇게 만나거나 또 그 외에 뭐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의 아저씨의 이성규님처럼 진짜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해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편하게 그 친구들을 뭔가 다른 시선으로 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옆에 언제든 있어줄게 그냥 찾으면
0: 그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행동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네. 챙기고 네. 되게 뭔가 밥도 사주고
1: 네,
0: 어려운
1: 몰래 기프트콘으로 네, 네. 이제 아이스크림 한 번씩 보내주고
0: 아 그런 거다 물량공전 네, 하시고
1: 네, 저...
0: 좋아요. 그 사회복지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취업 상담사로 오래 일하셨다고
1: 네,
0: 들었어요.
1: 맞아요.
0: 그 경험이 지금 하고 있는 취업 컨설팅 인과 연결된다고 느꼈는데 그러다가 2019년에 창업을 하셨어요.
1: 네, 맞. 2020년도 했습니다.
0: 2020년 창업이에요.
1: 네, 네.
0: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사회복지 노인 일자리를 석사까지 했는데 어쩌다 취업 상담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창업까지 하게 된 경로는 어땠는지 그거 좀 간단히.
1: 제가 그 직장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직장을 네. 12번으로 옮기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계약직으로 뭐 3개월부터 11개월까지 이렇게 쭉 일자리 기관에서 이렇게 옮겨 다녔거든요.
0: 일자리 기관에서?
1: 네, 주로 저는 다 일자리 기관, 아마 전주, 전라북도에 있는 일자리 기관은 웬만한 데는 다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제가 이제 여러 대상자들을 만나잖아요. 저한테 취업시켜주세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분들에게 어떤 스킬을 알려주기 위해서
0: 네.
1: 제가 뭔가 제가 지금까지 그 저도 마찬가지로 옮겨 다니면서 사실 자소서도 많이 쓰고 면접도 진짜 수백 번을 보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분들이 조금 더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그리고 인생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자소 이렇게 쓰면 돼요. 면접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만 사실 해도 되지만
0: 네.
1: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그게 또 가능했거든요.
0: 그렇죠. 되게 단편적인 기술을 알려줘봤자 그럼 만약에 또 만약에 옮기게 되면 또 새롭게
1: 맞아요.
0: 그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분들에게 뭔가 상담을 좀 더 오래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자기를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좀 잘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서 재미있게 즐겁게 자기한테 좀 만족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상담이 좀 길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실적이라는 이유로 상담을 한 사람과 길게 할 수 없거든요.
0: 저 그 궁금했어요. 네. 고용 관련된 데서는 네.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몇 명 이상 상담해야 되는 거를 네. 정해진 시간 안에 있어요. 빨리 많이 하는 게 좋은 실적인 거예요?
1: 회사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다른데 네. 어떤 회사는 뭐 예를 들면 1년에 네가 150명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 건수가 2,000건은 돼야 돼.
0: 아, 1년에.
1: 예, 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돼요. 뭐 상담 구직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2,000건 상담을 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 한 사람당 상담 건수가 정해져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담 건수들을 채워야 되고 네. 취업은 몇 명 시켜야 돼.
0: 그렇지.
1: 아, 결국은 네.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취업을 시켜야 하는 그 숫자 맞아요. 그리고 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 사실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에 갇혀서 내가 뭔가 이부 사람들한테 정말 그냥 또 다니다 그만두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잘 오래 다닐 수 있게 할까. 그러려면 상담을 좀 길어야 하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회사를 차리는 게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그래도 한 19년도에는 회사를 차려볼까? 네.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딱 나와서 강사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강의 스킬, 교습법,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 뭐 그런 공부들을 사실 되게 많이 했고요. 그걸 준비하고 그리고 나와서 19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네. 그리고 1년 정도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실험적인 것들도 해보면서 20년대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0: 그럼 사실상 창업 준비는 꽤 오래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형식을 만드는데 1년을 소요한
1: 네,
0: 것이지
1: 맞아요.
0: 그 전부터 내가
1: 네, 맞아요.
0: 사실은 이제 나가서 내 기준으로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떤 진로를 발견하게 하는 교수법이나 강의를 하겠어라는 생각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다는 거네요.
1: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한 7년 정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네.
0: 대단하십니다. 전 세상에 창업한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요. 네. 저도 늘 가다울 수 없는 어떤 별과 같은 네. 목적지로서 네.
1: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0: 언감생심 사실은 네. 그 다음 질문이랑 연결돼요. 네.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에 공감하고 그런 경청하는 어떤 철학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현장에서는 영역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취업이나 진로를 상담하는 어떤 실무 경험 그리고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상담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뭔가 기능적이고 기계가 또 느껴지면 또 이게 많이 하면 실제 숙달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라포를 형성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어내고 네. 이런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런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럼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할 때와 내 연구소를 차려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실제 달라진 점 어떻게 좀 달라요?
1: 일단 제 마음대로 너무 시간 제한 없이 상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관하고 하지 않고 그냥 네. 제가 1대 상담합니다 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야.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 얘기도 하면

0: 그때 이분들의 어떤 그런 진로나 뭐 이런 방향성을 자기 이해부터 처음부터 넘어가기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에 대한 것들 뭐 검사도 해보고
1: 네.
0: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리에서 또 이야기 삶에서의 어떻게 풀어갔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로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걸 가지고 또 취업에 연결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새롭게 다시 방향성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0: 네. 그리고 돈 안 받고 무료로 합니다.
1: 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그 오늘 방송에서 얘기 안 할게요. 그럼 방송 안 끝나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어쨌든 지금 운영한 지 2020년에 했으면 이제 한 6년 됐어요.
0: 네,
1: 6, 7년 됐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0: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일단 제일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1: 혼자서.
0: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일이 조금 많이 없었을 때는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점점 뭔가 강의가 많아지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좀 그런 부분이 버겁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1: 네.
0: 같이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저의 에너지가 사실은
1: 소진되죠.
0: 좀 원래는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1: 네.
0: 예, 제가 너무 막 심취해서 하다 보여요.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해요. 그냥 넘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에너지를 조금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덜 소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사실 요즘에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1: 요즘의 고민인 거예요?
0: 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조금 이제 그래도 상담하는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지는 사실은 않기도 했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되게 많은데 하지만 제 기준은 사실 많지 않은데 너무 많아졌고
1: 이제 활동이 넓어질수록 인지도도 생기고
0: 네. 그래서 이제 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해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같이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 그게 요즘에 제일 고민이면서 사실 어려움인 것 같아요.
1: 그거 이따가 마지막에 할 질문 중에 하나인 법인과 관련돼서도 좀 연결되는 게 있겠네요.
0: 네,
1: 그거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와, 정말 현재로 넘어왔어요. 청년들을 그러면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또 개인 상담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났을 때 정말 많이 주로 청년을 만나시죠?
0: 네, 맞아요.
1: 뭘 제일 먼저 보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야 첫인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느껴진 게 있겠지만 그냥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표정이나 말투나 거기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딱 스캔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어떤 것들이 요즘 읽어지는지 궁금해요.
0: 일단 그 처음에 오면은 친구들이 약간 경계하면서 긴장해요.
1: 경계와 긴장.
0: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요즘 친구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를 과연 잘 이렇게 뭔가 케어해 줄 수 있을까?
1: 믿을 수 있을까? 약간 전문가 맞아?
0: 네, 약간 그러면서 경계의 눈빛과 긴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친구 딱 보면은 아, 얘가 나를 조금 알아보려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친구는 고민이었단 말까? 그러니까 분명히 자소서나 뭐 면접 가지고 왔을 텐데
1: 네.
0: 저는 그거 질문 안 하고요. 일단 한번 먼저 물어봐요. 요즘 고민이 뭐예요? 일단 이렇게 물어봐서 취업도 뭐 중요한데 다른 고민은 없어요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풀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 친구들이 좀 풀려요. 딱 표정에서 이미 나타나요. 그 친구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뭐가 좀 고민인지 이제 이게 좀 자신감이 본인 있는지 없는지
1: 네.
0: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들어줄 거냐 내 건지 이런 게 조금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뭘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1: 취업을 있지만요.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갖고 있겠지만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0: 네.
1: 그 외에 이 사람이 갖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다 엮여 있을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약간 그런 너가 갖고 있는 진짜 고민이 뭐야? 아니라든지 뭐 취업 말고 다른 고민은

0: 없어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1: 네.
0: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긴장을 좀 풀기도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취업 상담을 오랜 시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이 사람이 나한테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그쵸. 제가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야거든요. 30분 내에 그 친구들한테서 그걸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만의 어떤 그런 스킬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친화력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빨리 조금 더 마음을 풀리게 좀 편하게 네. 해서 그 친구들 긴장을 풀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사실 대부분 오면요 당장 취업도 중요한데 네.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제일 더 많아요.
0: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1: 네. 그 얘기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가 사실 제일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표정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친구들이.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야 이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좀 추가 질문이 있어요. 그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떤 막막함이나 불안에 대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예를 들면 네가 가는 길이 맞아라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에게 맞는 걸 같이 찾아서 다른 쪽으로 좀 맞는 걸 찾아주려고 하는 게 더 많은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1: 저는 찾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보면 이거에 대한 막막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막막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원래 다른 게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진짜 네가 하고 싶었던 게 뭔데 네. 이제 물어보면은 근데 이거 지금부터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늦잖아요. 나이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도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해볼 수 있겠냐 아니면 이런 방법은 넌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도 사실 네가 늦지는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본인한테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그러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근데 너무 사실 그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 벌면서 해보는 건 어때? 나도 돈 벌면서 이렇게 조금 준비해봤었는데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걸 이제 맞춰나가는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약간 컨설팅 받는 기분인데
1: 그러신가요? 저도 따로 청년을, 오시면 제가 컨설팅을
0: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청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강의든 막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봐야겠다 막 이런 아이디어를 막
1: 아이디어가 된다면 너무 좋겠네요.
0: 일단은 진로 상담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저는 꼭지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지금 한 시간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고 이제 시간에 저희가 한계가 지금 벌써 30분 넘었거든요. 전주 지역의 청년들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어쨌든 만나신 본인도 사실 전주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시고 청년기를 맞아요. 지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1: 네.
0: 전주를 떠나야 되는지 남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청년 진짜 많이 보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선택해서 가는 후배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본인도 그 고민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부분에 좀 묶어서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게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단순히 뭐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뭐 기반 관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지역을 자꾸 떠나고 싶어 하는지
1: 친구들이 이제 물론 취업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라서 일자리에 대한 거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고
0: 네.
1: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떠나야겠다. 여기는 그런 곳 없지 않냐.
0: 네.
1: 한정적이지 않냐.
0: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이긴 하죠.
1: 사실이긴 해요.
0: 네, 맞아요.
1: 제가 여기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0: 네.
1: 공공기관이나 어떤 이제 공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0: 네.
1: 근데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원하고 좀 더 좋은 직장에 대우받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떠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반면 여기서 진짜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취업 상담을 꽤 오래 하면서 요 근래 최근에 제일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왜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일단 살고 싶을까? 일단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가 보다, 얘네는 여기서 왜 살고 싶을까? 저는 물어보면, 여기는 일단 다 친구들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나를 좀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요.
0: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1: 그게 진짜 너무 커요.
0: 익숙하고 편안한
1: 근데
0: 곳.
1: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떠나요. 여기는 저희가 제가 살아봤지만 사실 전주는 좀 평온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 밖에서 봤을 때 네. 크게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뭔가 복작복작하지 않고 그냥 좀 여유롭고 편안하게 내가 어느 정도 돈 벌면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약간 사실 그런 곳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근데 여기에 친구들이 못 있는 이유 중에 제가 사실 그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그래요. 친구들이 떠나는 이유는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 없어서 떠난다. 저는 그 얘기 제일 많이 했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었던 그 선배들이 있다면
0: 네.
1: 그렇다면 그 선배들이 내 손 좀 잡아주면 같이 상생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전주에 이런 멘토링 사업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후배들 잡아주고 그 친구들이 여기서 정착하면서 또 밑에 친구들 같이 손잡고 그럼 여기에서 같이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서로의 지지?
0: 내가 익숙하고 편안해서 사실 떠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라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나
1: 그쵸,
0: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롤을 하는 어떤 상을 본다면
1: 맞아요.
0: 그래도 그걸 보면서 따라가면서 조금씩 다른 자기 길 찾아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대안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1: 맞아요.
0: 간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예전에 저희 그 이제 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화 기획하고 공간 운영하시는 대표님 모이장 대표님 감독님이
1: 네.
0: 오셔가지고 음악 청소년들을 이제 음악인이랑 매칭해서 그냥 뭐 학원처럼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인들 선배들이랑 친하게 해서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멘토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삶을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1: 맞아요.
0: 음악 지역에서 하는 그 음악 생태계를 그냥 몸으로 배우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선배와 후배의 연결점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3년 동안 했는데요.
0: 그래서
1: 네,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런 너무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0: 네.
1: 진짜 여기에서 정말 정착해서 찐으로 살고 계신 그런 정말 평범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또 원하는 친구들과 그런 이제 매칭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사실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어려운 일이긴 하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0: 대표님 혹시 그러면 아직 전주 전북에서 활동하시고 네. 있는 이유가 그건가요?
1: 제가 사실 그 강의 때도 참 많이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의 좀 백이 돼주고 싶어 그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제가 여기서 살았고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그리고 또 만들어 좀 주고 싶고
0: 네.
1: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면 그 친구들이 좀 더 여기에서 정착해서
0: 네.
1: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근데 고민이 많았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본인도 사업하기에
1: 네.
0: 여기 좋지 않아. 사실 기회는 더 많고 넓은
1: 맞아요.
0: 곳 사람 많은 곳에가 훨씬 많을 텐데
1: 강의나 이런 거는 사실 외부 강의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강의 많이 가기도 해요.
0: 네.
1: 가기는 하나 제가 여기에 사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잖아요. 서울 강사님들은 우리가 이제 강사들도 보면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듣죠.
0: 네.
1: 그 강사님 너무 유명해. 너무 잘하셔.
0: 그렇죠.
1: 서울로 많이 몰리고 거기에 또 어떤 다른 인프라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전주에 강사님 계셔. 전주에 와서 들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와서 또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 여기 오고 전주 괜찮은데 여기서 같이 뭔가 해볼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조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여기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떠나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럴 바에는 여기서 내가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서 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구조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0: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저제 멘토 제 멘토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제 멘토 좀 해주세요.
1: 네,
0: 그 저희가 질문이 남아있긴 했는데 일단은 요즘 시기를 놓칠까봐 중간 음악을 한번 듣고 그럼 다른 질문 이어갈게요. 그 추천해주신 노래가 오늘 아이유의 노래를 두 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관객이 될게라는 곡이 먼저 이제 나갈 건데 너희는 특별하고 앞으로 빛날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듣고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그 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 멘토링하고 상담하시면서 계속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근의 고민이 이제 좀 지치거나 약간 저희는 소진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배터리가 이제 약간 번아웃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은 어쨌든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는지 좀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원래 이게 사람을 좀 좋아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야 사실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0: 네.
1: 네, 사람이 없으면
0: 2이군요.
1: 극2입니다.
0: 아, 극2군요.
1: 네. 그래서 네. 이제 사람이 없으면 시들시들해지는데 이런 순간만큼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조용히 제가 좀 지브리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그런 토토로 이렇게 틀어놓고 네.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면 책 봐요. 독서를 합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 전 네. 죽을 것 같아 책 보는데 사실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렇게 저는 좀 에너지 충전이에요. 사실 쉬면은 뭐 잔다. 뭐 얘기. 저는 사실 자면 더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0: 오, 그래요?
1: 네.
0: 아, 부럽다.
1: 그럴 때는.
0: 안 자도 되는데 책 너무 네. 부럽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좀 뭔가 하고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네. 활동적인 것보다 좀 잔잔한 걸로 오히려 이제 그런 순간에는 가끔 그래요. 자주 그러지는 않습니다.
0: 그 죽을 네.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1: 짧게. 너무
0: 짧게. 아,
1: 진짜 죽을 것 같은 순간은 이제 상담을 했는데 네. 그 친구와 이제 뭔가 좀 합이 진짜 안 맞는 때가 있어요.
0: 잘 찾아지지 않을 때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1: 네,
0: 당연히
1: 이 친구가 정말 잘 풀어놓지 않는다거나 네. 이랬을 때는 제가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숨이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풀어줘야 제가 뭔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럴 때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 좀 얘기를 해서 같이 좀 했으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을까.
0: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경우에 좀 그렇기도 한데 스스로 이제 상담하고 나면 되게 방향이 딱 보여야 되는데 정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날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 저는 그럴 땐 다시 또 잡아요, 약속을. 방향을 잡을 때.
0: 그거 말고 방법이 없죠.
1: 네, 잡아야 돼요.
0: 맞아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본인 힘들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0: 알겠어요. 남은 질문은 이따가 후속 방송에서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미래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에 지금은 그럼 개인 사업자로 네. 하시는 중이신데 아까 법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개인 혼자서 하는 영역을 좀 넘어서고 싶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실제로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해 아마 진행이 되나요?
1: 네, 제가 지금 하반기로 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 법인 준비를 좀 오래 전에 생각을 했는데 네.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근데 지금이 딱 시기인 것 같고요. 네. 법인 설립을 또 하고 싶은 이유가 혼자 하면 사실 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많은 친구들을 좀 만나서 더 많이 상담도 하고 좀 그러고 싶은데 혼자는 좀 버겁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강사분들도 좀 양성하고 같이 이러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네. 같이 만나서 좀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좀 더 넓혀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도움을 받고 같이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고
0: 네.
1: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는 좀 더 재미있고 멋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0: 그런
1: 것들을
0: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은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강의하는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강사분들을 채용해서 모아서
1: 그쵸.
0: 하고 양성도 하시나요? 강사 양성?
1: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이제 열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파트너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저와 이런 뜻을 함께 할 수 네. 있는 분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사실 법인도 있지만 저희가 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민간 이제 협회 협회도 지금 제가 만들어놔서
0: 민간 자격증
1: 네 그래서 그 협회에서 같이 같은 네. 뭐 활동을 해서 네. 그런 사업을 또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0: 엄청난 포부군요.
1: 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0: 투자는 잘 되나요? 자산이 자본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 저는 그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는데 벌면 일단 저한테 다 투자합니다. 네, 투자한 만큼 또 벌면 되는 거고요.
0: 야,
1: 네, 그래서 투자하고 그걸 또 넓히고 또 네. 저의 영향도 키우고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생각. 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저의 강의를 취업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제가 무료로 네. 취업 상담 컨설팅 다 해주거든요. 신청을 하면 안에서 안 하는 친구도 많은데 예 네, 그런 것도 사실 그런 이유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법인 설립하고 싶은 이유도 네. 있어요. 돈은 좀 다른 데서 벌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정말 잘 할 수
0: 저도 그 양성 과정 생기면 교육 들으러 가겠습니다.
1: 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한 명 확보 영업이 됐네요. 네.
2: 이제.
0: 아니, 컨설팅 받고 싶어요, 저 진짜.
1: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미치겠다.
1: 오십시오.
0: 네. 좋아요. 근데 와 이게 지금 약간. 이거 넘어서서 또 목표가 있다고 그 인터뷰 기사에서 봤는데 네. 장학재단도 구상하고 네.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 도대체 이 대표님의 어떤 비전은 어디까지인가 약간 되게 놀라웠는데 이거는 그냥 구상 중이다. 뭐 언젠간 했으면 좋겠다 수준이 아니면 실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1: 일단 구상인데요. 네. 제가 그 인생의 계획이 70세까지 세워져 있는데
0: 70살까지요?
1: 네. 네. 최소 못해도 그 한 55세에서 60세 사이에는 하자. 지금 약간 이제 5년 단위로 계획을 짜놔서요. 그 사이에는 할 거예요. 네. 그 계획이 있고요.
0: 한 10년 남았어요.
1: 네.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저희 처음에 제가 반짝이고 싶다고 했는데 네, 네. 뭐 제가 막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뭐 비싼 걸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좀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해져서 저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재단도 만들고 같이 그런 친구들을 돕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0: 장학재단은 보통은 이제 재단이니까 금전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좀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구상하는 게 있어요?
1: 네. 그 친구들한테 물론 뭐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뭐 자격증 비 지원도
0: 지원 정책이
1: 해주고.
0: 잘돼 있죠, 요즘에.
1: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같이 이 멘토링을 하는 이 시스템 꼭 넣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상담이나 그런 시스템을 좀
0: 그러니까
1: 구상을 하고 있어요.
0: 장학생이 되면 네. 이 친구들에게 물론 금전적 지원도 하겠지만 실제 뭐 진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멘토링
1: 네,
0: 해서
1: 같이 뭐 네, 취업도 하면 또 그때 힘든 이야기 또 같이 또 나눌 수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또 그 다른 친구들의 또 멘토가 되어줄
0: 네, 네.
1: 수 있고
0: 인정 네트워크가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게 쭉 구상하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0: 거의 그건... 구상이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1: 네. 사실은 다 되어 있어요. 네.
0: 네 그렇구나. 네. 그럼 그 재단은 기존에 있는 재단, 예를 들면 청년재단 같은 데도 있고,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걸로
1: 네.
0: 생각하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너무 좋네요.
1: 네. 전 여기서 계속 살 거기 때문에. 네.
0: 아까 얘기하셨던 지역에서 내가 네. 좀 털을 닦고 네. 남아 있어주는 멘토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것의 어떤 어떤 그 법인 그 구조 조직적 형태가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1: 네.
0: 너무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부끄러워지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생각 지금 드는데.
1: 네. 좀 속도는 더디지만 네. 네. 차근차근 하나씩 저도 좀 해보려고. 네. 같이 하시고 싶으면 언제든 포부, 오셔도 됩니다.
0: 이 포부 나도 언젠가 포부가 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방금 얘기하신 그 70살까지의 인생 네. 계획이 있다.
1: 네.
0: 그리고 한 10년쯤 55세 정도부터는 이런 거를 생각한다 하셨는데 실제 질문이 있어요. 지금 40대 초반 중반이시잖아요.
1: 네.
0: 10년 뒤이면 이제 50대 중반이 되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때에도 여전히 전주에 계실까요?
1: 네, 저는 전주에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아마 저는 전주에 있고, 많은 강사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올 거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상담을 받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인생을 또 같이 디자인해 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는 그런 구조가 여기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0: 그때의 네. 인간 이지은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 전 그냥 지금 똑같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딱히 뭐 엄청 잘나고 막 앞에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사실 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어떤 자리를 하고 싶은 것뿐인 거지. 뭐 제가 뭐 인간으로서 뭐 그냥 지금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도란도란 잘 대화하고 사람들도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대상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경력단자분도 계시고 이주연 분들도 계시고 네. 제가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자기 삶을 새로 찾아갈 때 제가 옆에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있는 늘 항상 그냥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사람이 있어야 본인도 힘을 얻고
1: 네,
0: 본인도
1: 맞아요.
0: 그 에너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네. 사람이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야,
1: 네. 저의 에너지 원들이십니다.
0: 진짜 이게 시간 진짜 빨리 가죠?
1: 네. 그런가요? 네,
0: 시간이 벌써 다 됐고 네. 마지막 이제 한마디 들어야 돼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흔쾌히 수락해주시고 막 답변 사전 답변까지 엄청 열심히 달아주고 너무 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방송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 코너를 기획했고 마지막 방송이라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힘을 준 게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불안이 아직 있지만 이 방송을 맞아요.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 그중에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1: 정말 그 오시는 분들이 항상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나는 뭘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뭔가 잘못 선택했어.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표정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게 좀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강의 마지막에도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넌 왜 취업을 못해? 넌 왜 그러고 있어? 이런 얘기들만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고 위안을 받고 싶고 그 자신감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에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0: 나에게 오라.
1: 네, 왜냐면
0: 불안한 청년들이여. 네, 지니스타에게 오라.
1: 네, 왜냐면 제가 그 아까 관객이들께도 틀어드렸지만
0: 네.
1: 그 인생에 본인들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주인공이지만 누가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그 한 명의 관객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의 세상에서 진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
0: 좋습니다.
1: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셀러브리티고요. 그 대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끝곡 들으면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혹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고,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정답이란 없고 삶은 완성된 답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어제 실패했고 오늘 좌절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전주청년실록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도시이야기 전주하나는 8월 마지막 주 방송을 끝으로 시즌2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동안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출연자분들 그리고 매주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 유익하고 삶에 더 가까이 가닿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덕이 제작의 길벗 JK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익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 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부터 재밌는 수다까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8월의 문을 또 열었습니다. 오늘도 익산 주민이 직접 전하는 익산 소식을 함께 들어볼 건데요. 오늘 방송 함께하는 재미보라 팀 용진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1: 반갑습니다.
0: 오세요. 네.
1: 네.
0: 한 달간 또 지나가는 속도가 참 빠른데요. 우리 농사하시는 유미쌤이랑 전화를 오랜만에 걸어보니까 바쁘다고 한참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녹음에 못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1: 저도 한번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바쁘셔가지고.
0: 바빠서. 그러니까요. 농사가 요즘 한참입니다. 그리고 또 더위도 지금
1: 지금.
0: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짜
1: 그렇죠.
0: 최절정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더위가.
1: 제 친구가 저 지난주에 불과 며칠 전에 그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친구가
0: 거기
1: 있어요.
0: 진짜 덥다고 지금,
1: 42도를 넘었었어요.
0: 네,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2도가
1: 맞습니다.
0: 넘었다고. 네,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는 익산은 잠깐 소나기가 또 단비가 내려가지고,
1: 방금.
0: 네, 열이 잠깐 또 식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익산이 밤 온도가 31도라고 이렇게 찍힌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작년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1: 그렇죠.
0: 같은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1: 다행히 좋은 소식은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이 잘하면 더위를 좀 꺾어줄 수가 있을 수 있다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지금.
0: 태풍이 오면 피해도 있긴 한데,
1: 그렇죠.
0: 요즘 같은 더위를 보면 좀 한번 와가지고 비를 내려주긴 내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제가 지금 동풍이 불고 있대요. 동풍이.
0: 네네.
1: 동풍이 불면서 뜨거운 바람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0: 네, 기압의
1: 그래서,
0: 변화가.
1: 기다려봐요.
0: 기상분석가 명진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뭐 식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도
1: 그렇죠.
0: 제가 또 들었어요.
1: 그래요. 어디가. 아, 다 그렇죠,
0: 네,
1: 지금.
0: 농업연수도 부족하고, 뭐 청도 이런 쪽은 용수가 부족하다는 소식도 듣고 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얼른, 재작년이랑 작년은 익산이 물이 넘쳐가지고 막 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또 올해는 좀 가물어서 이것도 또 여름의 또 특성인데, 네,
1: 맞아요.
0: 얼른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시원한 소식.
0: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달 근황 좀 여쭙고 싶었는데, 최근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파크 골프 하면 또 명진쌤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아니.
0: 파크 골프 또 근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더운데 칠수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1: 지금 한창 지금 피크예요. 왜냐면 8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한 달이 채안 남았어요. 근데 그 시험이 필기 시험, 실기 시험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 실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0: 그 실기라면은 직접 치셔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지금 요번 시험은 다행스럽게 익산에서 시험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제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날이 더워서 그냥 땀이 엄청 그렇게 더운데도 그래도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시험 준비를 엄청